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슨 복을 이리도 많이 지었기에 그 어떤 공덕을 이리도 많이 닦았기에 이번 생에 우리가 이토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은 것이겠냐. 우리가 얼마나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것이겠느냐.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겠느냐. 이걸 항상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옛 큰 스님들은 해가 지면 다리를 쭉 벌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번 생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번 생에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 도를 깨치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 이 몸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오늘도 내가 깨치지를 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마음을 깨치지를 못했구나, 이것을 어찌할꼬 이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해가 질 때 다리를 쭉 펴고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셨대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우 야 좀 오버다, 너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수행하시던 우리 옛 큰 스님들의 그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을, 그 정신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잘 닦아야 하고 이 소나무 방송을 보고 계신 불교TV, BTN을 보고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잘 닦아야 하겠구나,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정말 잘 닦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심리학자들도, 또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에 의해서 인생이 펼쳐지게 되더라.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 좋은 습관의 뿌리가 바로 좋은 생각,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좋은 마음 가득히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하겠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부처님의 그 간곡한 말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 경전을 봐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나, 그걸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사유하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자꾸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꾸준히 보다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 핵심, 한결같은 그 가르침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불교학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뭐 불교 교리서적이나 불교 개론서, 뭐 혹은 우리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거나 듣다 보면, 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해주시고자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부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는데,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한 그 가르침, 한결같은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인연법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도 한결같은 핵심 주제가 인연법,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에서도 부처님께서 항상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 인과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원인,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펼쳐지게 된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 인과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끊임없이 복덕과 지혜를 닦아라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불교의 핵심은 지혜, 깨달음이지만 그 지혜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덕,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혹은 불교 공부를 하다가 좀 생뚱맞은 이상한 그런 자기만의 사고방식에 빠진 분들이 간혹 지혜, 깨달음만 얻으면 되지 복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덕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도반도 만나고 깨달음도 더 쉽게 빨리 얻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음을 얻어도 복이 있어야,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게 된다.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덕과 지혜를 함께 성취해라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남탓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과법을 올바로 이해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면, 아,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히려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더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과법에 대해서 중심을 딱 세우게 됩니다. 저라고 인생 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뭐 저딴 놈들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뭐 화딱지 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저도 막 짜증나고 화딱지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 내 업이구나. 내가 지은 나의 빚이구나. 내 수행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아,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마음을 돌리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의 인연 이야기, 부처님의 인과 이야기, 불교설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들이구나,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머리로나마 확연하게 깨치게 됩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한다? 아,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내가 더 잘 닦았으면 이번 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고, 이번 생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술술 풀렸겠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고 내가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고 내가 전생에 좀 지어놓은 두터운 업보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지은 그 업보를 내가 받느라고 자꾸 이런 장애, 어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겠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이라면 마음에 하고 중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복을 지어라, 자그마한 복이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도 스님들한테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아라한이 되셨는데 그만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바느질을 하려고 바늘구멍에다 실을 넣어야 되는데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바늘구멍에 실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하율 존자께서, 누구라도 복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바늘구멍에 요 씨를 꿰어준다면 큰 복을 얻게 될 텐데, 그때 누군가 옆에 살며시 와가지고 안하율 존자 스님의, 안하율 스님의 손에 있는 그 바늘구멍에 씨를 싹 꿰어줬대요. 안하율 존자께서, 안하율 스님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대는 누구시오? 누군데 이와 같은 공덕을 짓는 것이오? 하고 덕담을 해주니까, 너의 스승 부처님이다. 예,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나는 그대 안하율의 스승인 열애 부처님 열애인이라.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이미 모든 복과 지혜를 성취하셨는데 무슨 복을 지을 게 있어서 제 바늘구멍에 이렇게 씨를 끼워주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복짓기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나, 열애, 부처이니라. 복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아함경이라는 경전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성불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도 복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뭐 복짓는 거에 집착을 하시겠어요? 다만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불자들을 위해서, 불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인 나조차도 이렇게 복짓는 것을 좋아한다, 복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니시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부처님도 복짓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량한 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법문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머리 기르고 바깥 세상에서 가정은 생활을 하면서 뭐 돈을 벌면서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희 같이, 우리 같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출가자들도 복이 있어야 수행이 더 잘 되고, 복이 있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빨리 성취할 수 있다.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이와 같이 복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복이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내 형편껏 재물로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내 몸뚱아리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따뜻한 눈빛, 따스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내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결국 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이것이 인연법, 이것이 인과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라다라는 이름의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책에는 그때 나이 70이었다라는 책도 있고, 그때 나이 80이었다라는 책도 있고, 하여튼 이 라다라는 노인이 결론은 나이가 그 당시 70 이상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70도 청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600여 년 전 나이가 70, 80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죠. 이 라다라는 노인은 몹시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시는 사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스님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원에서 옷이나 음식을 얻어가지고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몹시도 가난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마땅히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할까? 부처님과 인연 있는 오늘 마땅히 제도받을 만한 인연이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

사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저 라다라는 노인이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연이 무르익었다라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와, 이런 것도 부처님 정도 되시니까 다 꿰뚫어 보는 거겠죠. 이 라다라는 노인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아주 깊은 성근을 심었나 봐요. 이번 생에 이 나이 많은 라다라는 노인이 마땅히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연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이제 비구스님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는 저 나이 많은 라다라는 저 노인을 머리 깎고 출가시켜서 비구스님으로 만들고자 한다. 비구로 만들고자 한다. 마땅히 저 라다를 머리를 깎이고 출가 제자로 받을 비구가 있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직 수행이 부족하고 수행이 덜 된 비구스님들은 깜짝 놀라고 속으로 투덜투덜 웅성웅성 했겠죠.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을 왜 갑자기 머리를 깎여서 출가시키겠다는 거야? 아니, 저 절에서 사원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저 노인을 왜 갑자기 머리를 깎여서 비구스님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짓는 것을 본 비구가 있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지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그때 비로소 지혜의 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이 공덕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기가 먹어야 할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제 바리떼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저에게 밥 한 숟가락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덕을 지은 것을, 저에게 공덕을 지은 것을 제가 증명합니다. 사실 스님에게 밥 한 숟가락 공양 올리는 게 그게 무슨 공덕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우, 야, 됐다. 야, 니나 먹어라. 야, 밥 한 숟가락? 에게게. 야, 니나 먹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것도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 거룩한 아라한에게 비록 밥 한 숟가락이라 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밥 한 숟가락만이라도 바리떼에다가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이 일반 중생들이 보기에는 에게게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그 공덕이라도 헛되다 말하지 말아라. 작은 씨앗도 잘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작은 씨앗도 거대한 숲을 이루듯이 작은 복이라 해서 헛되다 말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리불이여, 저 라다라는 노인이 그대에게 그와 같은 공덕을 지었는데 마땅히 그 보답으로 저 라다라는 노인을 괴로움의 이 윤회의 세상에서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진실한 뜻을 딱 알아차리고는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께서 증명법사가 되어 은사, 법을 가르치는 법사가 되어서 그 나이 70이 넘은 80이 다 된 그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의 머리카락을 깎아주고 가사, 승복을 입혀서 계율을 내려주고 비구 스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라다라는 이 노인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착할선, 뿌리익은. 업장이 두터웠더라면 부처님과 사리불 존자와 수많은 거룩한 아라한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라 해도 아이고 그거 나 싫습니다. 왜 이 좋은 세상 머리 깎고 출가합니까? 아이고 나 싫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무슨 수행을 합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내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산다고. 저 그냥 이렇게 살다 갈렵니다. 부처님의 말도 듣지 않고 거룩한 아라한, 대존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말씀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리불 존자께서 머리를 깎여줄 때 묵묵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이 라다라는 노인이 비구 스님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성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셨죠.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저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이 오 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이 무르익었구나. 그 시절 인연이 딱 불이 반짝하고 켜지니까 부처님께서 출가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도 묵묵히 자연스럽게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라다라는 이름의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라다 비구. 이 라다 비구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 상태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자기의 법사 스승님인 사리불 존자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아래예요. 그런데도 사리불 스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리불 스님,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사리불 스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나이 70이 넘어 80이 다 돼서 출가했던 라다 비구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또 어떤 책에는 나이 80에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라다 비구를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나의 수많은 제자, 수많은 비구들 중에서 가장 겸손하기로 제일, 겸손 제일 바로 저 라다 비구이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스승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저 나이가 많아서 늦게 출가한 저 라다 비구와 같이 저 라다 비구를 본받아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밥 한 숟가락 공양 올린 그 작은 공덕으로 결국 사리불 존자의 제자가 되어서 비록 나이는 매우 많았지만 사리불 존자 스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서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라다 비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차!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신도님들이, 불자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불자님들이, 신도님들이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부처님의 제자라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내가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여기 잠바 입고 내가 스님이 아니라 출가자가 아니라 일반 세속의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나를 거들떠 봤겠냐. 그러니 교만해지면 안 된다. 불자들이, 신도들이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출가 제자이고 소위 말하는 스님이고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쉽게 전달해 주니까 좋은 마음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교만해지면 안 된다. 오만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수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또 많은 신도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꾸준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처님께 쌀도 많이 올리고 불전에 공양금도 많이 올리고 나름대로 복짓는다고 복지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꾸 장애가 있고 어렵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을까요?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왜냐? 부처님은 인연법을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인과법이라는 우주의 진리, 이 우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스승님이세요.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인연법, 인과법 입장에서 보면 불교를 잘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인연법이에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왜냐? 수 없는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나쁜 죄업, 수많은 업보를 지었겠는가? 얼마나 수많은 빚을 지었겠는가? 그런데 이번 생에 절 좀 열심히 다니고 기도 좀 하고 수행 좀 했다고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 업장, 빚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도 내가 지은 업보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0: 그러면 왜 닦아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받을 업보인데 그럼 뭐하러 수행합니까? 여러분들한테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거 짧게 받는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래 받아야 할 그 업보를 오래 갚아야 할 그 빚을 짧게 갚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요. 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하겠구나. 이와 같이 닦다 보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랫동안 갚아야 할 빚을 짧게 갚을 수 있는 묘한 인과법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행할 수밦에 없다. 닦아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행해라, 닦아라, 꾸준히 꾸준히 정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다 함께 불자로서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되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0: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삶의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어리석은 이가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여 지리산이라 했던가. 진리의 산이자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는 전설 속 삼신산 중 하나인 지리산은 이로부터 자연을 벗삼아 삶의 답을 찾아가는 구도자들의 수행처였다. 계절에 따라 색을 바꿀지라도 뿌리는 변함없는 가을의 나무처럼 천년의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졌어도 변함없는 진리를 품고 있는 암자.

가을의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가을의 논밭처럼 마음이 풍성한 수행자들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곳 백장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지치고 힘든 무쌈들에게는 백장암이 있다.

어찌 허공을 쪼아 부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으랴? 어찌 허공의 색을 말할 수 있으랴? 그저 물처럼 흐를 뿐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암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천년의 암자 백장암엔 깨달음의 길이 있다. 아침을 여는 해처럼 동이신라 사찰로 처음으로 산문을 연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 실상사.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지혜를 화두로 삼은 곳. 백장암은 실상사의 참선 도량으로 신라 흥덕왕 3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 화재와 자연재해로 옛 모습은 잃었지만 마음 닦는 도량으로서 그 뿌리는 천년 세월 그대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평생 손에서 호미를 놓지 않았던 중국의 선승 백장 스님의 법명을 딴 암자의 이름처럼 어떤 수행자라도 놀고 먹지 말라는 준엄한 뜻이 담겨져 있는 암자. 나태함도 어리석음도 털어내고 목숨 바쳐 깨달음 구했던 고승들의 정신이 백장암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임진왜란 때 실상사가 소실되자 실상사의 스님들이 백장암에서 수행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암자였으나 1901년 네 번째로 닥친 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고 이후 중건된 대웅전과 요사채, 산신각만이 남아있다. 크기는 아담해도 산신각은 지금의 대웅전이 복원된 2011년까지 백장암의 주불전이자 관음전이었다. 때문에 주전각과 따로 떨어져 있는 대부분의 산신각과는 다르게 대웅전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불전에는 산신탱을 비롯해 독성탱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산신각은 한국 불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불교가 한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뿌리 내리고 있던 민간 신앙인 산신, 독성, 칠성 신앙을 수용한 것이다.

크고 작은 100여 개의 봉우리가 지리산이라는 한 이름 아래 거대한 산을 이루었다. 바다는 도랑과 개천을 가리지 않아 깊어지며 산은 흙과 돌을 가리지 않아 높아진다 했다. 이렇듯 백장암은 바다처럼 산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낸다. 백장암에서는 삶과 수행이 결코 다르지 않다. 좌선 위주의 수행이 아닌 생활 속의 수행이다.

수행. 매 순간 스승으로 삼고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 그래서 백장암의 수행자들은 여섯 가지 정규를 실천하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몸으로, 마음으로, 계율로 수행자들이 서로 공경하며 화합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여섯 가지 도리. 육화당이 곧 백장암의 청규인 것이다. 이는 초기 불교부터 대승까지 이어오는 승가의 화합 원리이자 불법이 쇠퇴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 견해를 세우고 대중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범담 탁마를 통해 치열한 토론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백장암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백장선원. 앞서 구도의 길을 걸어간 수행자들이 부단히 걷고 또 걸었던 길. 수많은 수행자들이 대원을 세우고 마음을 닦았던 길. 그 길에 백장선원이 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사심을 내려놓고 공심으로 살겠다는 약속이며 불법을 세세생생 전승하겠다는 거룩한 다짐이다. 빈 좌봉만이 자리한 선원 내부엔 백장암의 서리빨 같은 청규처럼 타성과 관습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있으며 금강석 같은 굳은 서원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비장함이 서려있다. 백장선사는 평상심이 도이며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다. 굽은 것은 굽은 대로 대들보가 되고 고든 것은 고든 대로 기둥이 되어 백장선원이 되었듯이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대원을 이룰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맑게 하여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걸림이 없게 하라 했다. 이로부터 사찰에 상주하는 스님들을 산처럼 자리를 지킨다는 뜻으로 청산이라 하였고 한철 참선을 위해 찾아온 스님들은 구름처럼 머물지 않는다 하여 백운이라 하였다. 청산도 백운도 아니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어디에나 있고 그들의 간절함이 백장암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다. 나를 받들길, 나를 따르길,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여미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무수히 일어나는 번뇌에 흔들리는 나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자 백장암의 말없는 설법이다.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걷고 또 걸어 불단 앞에 머리를 숙였던 이들은 어떤 위안과 가르침을 얻고 돌아갔을까? 하나 확실한 것은 한 번의 기도에 깨달음은 얻지 못하겠지만 간절한 기도를 말없이 들어주는 이가 있기에 마음의 짐을 비우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더 가볍지 않았을까? 흐르는 물을 되돌릴 수 없듯 인생사 또한 흘려보내는 지혜를 배운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은 납자처럼 천년을 변함없이 기도하는 백장암 3층 석탑.
통일신라 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석.

복합은 푸른 빛을 띠며 일정한 높이와 너비로 쌓여 있고 몸체엔 보살, 선녀, 천왕 등 다양한 인물상을 화려하고도 자유분방하게 새겨놓았다. 특히 탑신 1층 각면에는 사천왕으로 불리는 불법의 수호신과 권속이 새겨져 있는데 남쪽엔 문비 장식의 증장 천왕과 그 권속인 꿈반다가 동쪽면에는 중생을 두루 보살피며 국토를 지키는 지국 천왕과 권속인 간다빠가 새겨져 있다. 서쪽면엔 수미산 중턱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 위엄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광목 천왕이 권속인 나가와 함께 대웅전 벽화와 같은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북쪽면에는 부처의 설법을 빠짐없이 다 듣는다는 담은 천왕이 권속인 아카가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2층 탑신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이, 3층에는 앉아있는 천인상이 새겨져 있을 뿐 아니라 불국토를 향하는 배에 탔을 때 떨어지지 말라 난간까지 세밀하게 조각해 오랜 세월 불법뿐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까지 지켜왔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 백장암 3층 석탑. 시간이란 모진 풍상에 조각은 옅어졌어도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탑의 하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월이란 이름 앞에 전쟁도 화재도 감히 무너뜨리지 못한 굳건한 석탑은 인간의 눈먼 탐욕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 도굴꾼들이 1980년 석탑을 무너뜨린 것이다. 석탑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지만 그 흔적은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석탑과 나란히 서 있는 석등 또한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이다. 연꽃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받침돌과 중앙에 팔각형 기둥. 섬세하면서도 간결한 석등은 천년의 세월, 묵묵히 깨침의 빛을 전했을 터.

피안으로 가는 길. 석탑이 그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었듯 석등의 빛은 중생을 깨우치고 진리를 밝혀주었다. 이를 증명하듯 옛 스님들의 부도가 그 곁에서 수행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한다.

백장암의 부도는 각각 그 형태도 자재도 다양하다. 종 모양의 석종형 부도부터 여러 가지 자재가 혼합된 것도 볼 수 있다. 부도에는 앞서 걸어간 스님들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자체로 선지식의 설법인 것이다. 깨달음, 그 하늘을 얻고자 목숨 바쳐 정진했던 선지식이

있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날씨와 같아서 모든 착한 법에 싹을 자라게 하고 연못에 비치는 해와 같아서 모든 착한 마음에 연꽃을 피운다. 화엄경에서는 이리 말했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수행의 길 위에서 우리는 선지식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

백장암에는 유독 대나무가 많다. 대나무 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먼지를 일으키지 않듯 새 속에 몸담고 살아간다 한들 본래의 마음엔 어지럼이 없다. 돌담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며 고요하고 청정한 참나가 내 안에 있음을, 그것이 참선수행의 시작임을 말하는 듯하다. 우리는 매일 묻는다. 나는 무엇인가? 내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를 안다는 것, 나를 찾아가는 수행. 이 하나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부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온 우주를 품었으리라. 불법은 비처럼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리는데 받는 이는 자신의 그릇에 따라 받는다. 수행의 깊이가 깊을수록 마음의 크기가 클수록 그 가피가 큰 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그러니 성내고 분별할 시간에 쇠녹처럼 마음을 좀먹는 탐진치 삼독을 비워내고 마음 한자리 부처님의 지혜를 채울 일이다.

수행이란 본래 내 마음을 바로 보려는 것이다.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을 바로 보려는 것이다. 청산에 걸쳐진 구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면 어느 것도 똑바로 볼 수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도 자세히 볼 수 없다. 암자는 그저 형상일 뿐 암자의 문은 푸른 산을 향해 열려있다. 그러니 수행자는 법당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닌 온 우주를 품은 이들인 것이다. 욕망으로 얼룩진 속세는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은 법등으로 어둠을 밝힌다.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이자 마음을 밝히는 법등이 되어주는 곳 백장암. 그 빛이 비추는 길 끝엔 우리가 그토록 줬던 정토가 있을 것이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0: 옷이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TV 붓다웨이입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보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0: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낮추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5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신용 주견 무신신 변제 삼모전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단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의자 능각히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삼재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홍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진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백설 삼재 팔란 사백 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 지제 소상고월복해 의왕양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0: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0: 초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세포앞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회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1: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0: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2: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0: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밭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3: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0: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응?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응?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0: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 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3: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

0: 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 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 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 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아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 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중주림신주야 신중주가신 주하

알미진 중 차법 배운집내 상수비로자 나불 흐련화장세계 조화장음대범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 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안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 의심금고 마군중

오를 배사올제 시방제불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가운가 법문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

나쁜 곳엔 광명 얻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 흥카자라 오마미라 흥카자라 오마미라 흥카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대원성치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수능 기도 합격 발언문 거룩한

역시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히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자연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

0: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 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수남사 불교의 맨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불도자재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예, 저번에서 참회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는 죄에 무슨 장점이 있겠냐? 그러면 죄는 참회하면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자성이 없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다는 말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단정시할 수 없다 이거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인과가 있긴 있지만 죄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왜? 그 사람이 다음번에 마음 쓰는 데 달라서 사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소멸될 수 있다. 참회, 그래서 소멸되는 것을 참회한다 이렇게. 참회에 대한 생각이나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실천하냐에 따라서 예, 소멸이 쉽게 되느냐 늦게 되느냐 차이가 있다. 어쨌든 마음에 걸리는 죄를 지었으면 자기 몸이 괴롭게 될 정도로 108배라든지 3000배라든지 해가지고 한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든지 마음이 확 열리다든지 이렇게 돼야 참회가 진정성이 있고 이제 업장이 소멸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제업을 소멸한 네 가지 힘 여기에 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참회할 대상을 아는 힘이다. 참회할 대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자기가 쌓아놓은 죄를 알고 진절머리를 치면서 후회하는 힘이다. 후회를 해야 된다. 그렇지. 다음 세 번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힘이 강해야 됩니다. 여기서 결심이 중요해. 결심. 결단. 결단. 결단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죄를 지켜야 되겠다. 결단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제까지 뭐 대수를 얻지 않게 지은 게 있는데 아예 다시는 안 지어야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미적미적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흑하고 맙니다.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안 돼요. 네 번째, 치료제가 되는 행을 하는 함, 행을 하는 입니다. 이건 이제 여섯 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거나 명호 부르는 것, 관세음 보살, 나 석가모니 석가모니 불 이런 것, 명호 부르면 나마미타불 이런 거 하는 거고, 예, 진언은 오마니 밤미 오마니 밤미 오마니 밤미 오마니 밤 하는 것, 또 예, 백자 진언 하면 되고, 경을 읽고 건강경 읽는다든지 바야신경 읽는다든지 이게 다 참여하는 법입니다. 공생에 대해서 견해를, 공생에 대해서 생각, 아 세상은 고정된 성품에 텅 비었다는데, 이것이 텅 비었다는데 과연 그게 뭐 실제로 다가오는가, 그게 뭔가, 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생. 공생을 텅 비었다. 자, 그러고 수의. 수의는 따라를 숫자 기쁠 기쁠이자 따라서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따라서 기뻐해. 다른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살면 아이고 잘 됐습니다. 배가 아프면 되고 이렇게 아이고 잘 됐습니다. 다른 분이 아주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아이고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또 아들이 남은 집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 때 갔으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영민한 아들을 두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어쨌든 따라서 기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기뻐하는 것. 종갑바 대사께서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공덕을 쌓아주는 것은 수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내 친구나 내 이웃이 출세한 것을 보면은 성공한 것을 보면은 따라서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참 따라서 기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위대한 큰스님들이 성불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낙담할 게 나는 아이고 나는 언제 저래야 보나 나는 도저히 안 되겠네 이래 하지 말고 아이고 나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다. 저런 훌륭한 분들이 수행을 고행을 해가지고 다 공덕을 성취했구나 성불하셨구나 수행은 헛되지 않구나 열반을 진짜 있는 것이야 이렇게 수의심을 기뻐하는 걸 내면은 내가 공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반대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내면 안 된다.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못했으면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비슷해요. 시기가 질투는 사실은. 근데 질투심 없고 시기심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57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공덕을 쌓는데도 이를 보고 수행하는 채 한다거나 무슨 공덕이 있느냐 하겠다면 절절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 주변에서 수행하며 공덕을 쌓는 것을 볼 때마다 늘 수행해야 하면 자기보다 공덕이 낮은 대상이라면 그 공덕은 두 배가 되고 자기가 비슷한 대상이라면 비슷한 공덕이 되며 자기보다 높은 대상이라면 그 공덕의 반을 쌓게 되므로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절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선정을 닦거나 공부하며 봉사하는 등 만행을 볼 때마다 이에 대하여 진실로 수의해야 한다. 이처럼 수의함의 공덕을 쌓는 이유는 남의 공덕을 질투하지 않고 타인의 공덕을 자신이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조카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예.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따라서 기뻐해. 다른 사람이 좋은 일하고 공덕을 쌓는 것을 얼마나 저분은 참으로 공덕이 훌륭하시구나. 저렇게 공덕이 많은데 다시 공덕을 쌓으니까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앉아서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앉아서 공덕이 제대로 쌓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밑에 쭉 내려가서 첫 번째 수의하는데 따라서 기뻐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기가 쌓은 공덕을 수의하는 것에도 전생에 쌓였던 공덕을 살펴서 수의하는 것과 이번 생에 쌓고 있는 공덕을 수의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다행히 건강한 몸 얻어서 여유가 있어 집안이 그래도 시간이 낼만 해가지고 여기에 건강하니까 차를 타고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좋은 법문을 들으니까 나는 전생에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으면 정법에 인연을 많이 쌓았으면 이 좋은 사람사라는 정통 도량에 와가지고 이 법문을 듣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전생에 기뻐해 공덕을 기뻐해 주는 것 그것도 수의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돼요.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감사하라.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자신이 내가 전생이 미래생이 있으니까 미래의 내 후생이 현세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거지. 지금 내가 힘들게 어렵게 참여하고 내가 수행한다지 공덕 쌓은 게 있으면은 먼 미래에
먼 미래에

내 후생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만나면 장하다. 전생에 너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됐어. 너 때문에 성불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고생했구나. 고맙다. 그럼 미래에 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현재의 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미래에 나가. 왜? 우린 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보살의 지위에 올라갈 텐데, 보살의 지위에 올라간 그때 미래에 나가 현재의 나를 보고 장하다. 보살이야.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유혹에도 참고 시간을 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보살의 경지를 이루었으니 모두 너의 덕분이다. 장하구나. 그렇게 찬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자, 한 장 넘겨서 재산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업을 계산해야 되는데, 업을. 우리 업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업을 계산하려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저러나 다음 생에 염라대왕 앞에서 큰 계산을 해야 할 때는 어찌 알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말이지. 흔히 하는 말이, 염라대왕한테 가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답니다. 너는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고 왔느냐?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두 번째, 너는 모든 사람을 네가 사랑해 마땅히 사랑 줘야 할 사람을 사랑을 충분히 하고 왔느냐? 세 번째, 너는 모든 사람을 용서받고 왔느냐? 모든 사람, 네가 상처 준 사람을 한테서 용서를 받고 왔느냐 이 말이야. 용서를 못 받고 왔으면 지금 염라대왕 내가 너를 징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용서를 받을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해줄 사람을 당하는 모두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부부예요. 부부. 부부. 네, 두 번째, 남이산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남이 쌓는 공덕을 수의한다면 원수가 공덕을 쌓을 때와 좋아하니가 공덕을 쌓을 때, 그도 저도 아닌 니가 공덕을 쌓을 때 가장 수의하는 것이다. 또 불보살의 생애를 읽고 그분들이 한 것을 수의하면 자식에 새로운 공덕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공덕이 쌓는 것을 수의하면 공덕을 늘리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누워서 공덕을 쌓고 싶으면 수의해라. 이렇게 해간 다음에 부처님 법률을 굴려주시기를 권청한다. 이거는 보현행원품의 청, 전법률이라고 나오죠. 청, 청할 청자, 굴을 전자, 운전할 때 전자, 법률. 법률은 이제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을 법률을 굴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의 바퀴. 바퀴가 인도에 가면 옛날에 우리 마차 바퀴가 있잖아요. 마차 바퀴를 굴린다. 옛날에는 마차가 귀족들, 왕족들이 타는 그 고급 자동차였어요. 옛날에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뭐 최고 차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차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만성천자, 뭐 천성천자, 수레가 만개를 거슬린 왕이 있다 이런 그런 굉장한 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성천자, 천성천자. 뭐 우리 집에 수레가 100대가 있어요, 10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집의 세력을 과시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 바퀴가 상징이라. 수레, 그래서 전륜성왕 그러면 그걸 부처님한테 빗대어 가지고 부처님이 법률을 굴린다, 다르마 차카락을 굴린다. 그럴 때는 이제 부처님한테 법률을,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괴롭더라도 부처님이 잘 저 세상 사람이 우매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 법문을 해주세요 하는 것은 유식한 말로 법률을 굴려주시기를 청한다 해가지고 한문으로 정전법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읽어 밑에 세 번째,
우리도

0: 부활증했던 브라만처럼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 마음으로 부활 증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관사했던 촉신에 있는 부처님들에게 끊임없이 법문을 불려달라고 마음으로 정해야 한다. 법계는 지금도 깨닫고 계신 부처님들께서 많이 계실 것이니 우리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항상 법률을 부실 것을 마음으로 정하면 큰 내대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함이 또한 큰 손해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오래 사시도록 열반에 드시지 말 것을 권장하기 정불주세원이라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정해야 된다는 거야. 부처님 일생에 보면은 부처님이 80 정명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실 줄 알고 이제 바이샬레에서 걸어가지고 쿠시나가라에서 와가지고 쿠시나가라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 사라상수에 놓으면서 오늘날 열반당이 성지순례가 열반당이 있는데 열반당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다 누가 사자대로 놓아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려고 생각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 이야기해요. 아난아, 열반은 세존은 열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세 번을 말씀하셔. 한 번 말씀하시면 돼. 왜 그러셨을까? 그때 아난이 경전에 보면은 마구니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부처님이 열반해 든다고 이야기하면 부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세 번을 권해야 돼. 그래야 할 걸 잊어먹었어요. 그걸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아나나 내가 열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열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만 열반해 드셨어. 만약에 아난존자가 부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중생을 위해서 더 많은 중생이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세상에 살아 주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권하면은 120살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손해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회향하기. 회향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회향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영어로는 dedicate A to B. A를 B로 돌리다. 우리는 계좌이체, 계좌이체 하는 거 비슷해요. 계좌이체. 내 안에 통장이 있는데 읽었다가 50만원, 30만원을 어머님의 계좌로 이체하는 거. 이게 이제 회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108번 절을 해가지고 절에 기도를 해가지고 공덕이 많이 쌓았어. 그때 마지막에 회향할 때 내가 쌓은 기도 공력이 공덕이 있다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공덕 회향하고 싶습니다. 회향하면 그쪽으로 이제 공덕이 회향되는 거라. 그래서 천노제라든지 뭐 사십구제 그쪽 후손들이 공덕을 돈을 모아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재진하는 것이 다 돌아가신 그 영 조상님의 영가한테로 공덕이 회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거거든. 예. 회향하는 것. 회향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간에 구별이 없어요. 시공간에. 항상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나는 뭐 때문에 절에 와지? 뭐 때문에 불교를 시작했지? 뭐 때문에 하지? 일체종생의 이익을 위해서. 자,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뇌종양'입니다.
2: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0: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2: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1: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2: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856-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5.

0: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 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 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 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 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겨

0: 드리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1: 사찰식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0: 잘라보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간장하고 조청, 들기름 이렇게만 사용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통통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좀 두툼하게.
0: 네, 두툼하게.
1: 조림이다 보니까.
0: 네.
1: 한번 돌려서 올려주죠.
0: 자, 여기는 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을?
1: 여기요?
0: 네.
1: 소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아, 간장에. 맞습니까? 간장의 네. 조림이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0: 우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0: 가끔.
1: 약간 통통한 네.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정호영 셰프님이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게 아니라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1: 아, 추울 때만.
2: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1: 그 친구한테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0: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1: 네, 가지로 튀김 요리를 하면은 겉에만 바삭하게 익히게 되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0: 네,
1: 가지가.
0: 맞아요.
1: 그래서 가지가 튀김 요리로 되게 잘 어울려요. 스님은 이 사찰 음식 하시면서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0: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태우셨다. 태우셨어요.
1: 아, 이 정도면은 좀 탔네.
0: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제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지금 보니까 조청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0: 네.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시고 가지를 한번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스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0: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네.
1: 교수님.
0: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1: 맞아요.
0: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0: 네. 좋아요.
1: 네.
0: 네, 그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말이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말이.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자리를 잡고
2: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2: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1: 네네.
2: 말아

0: 불을 쐬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0: 네,
1: 것 같거든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1: 네.
0: 이 그 파프리카를 좀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부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1: 네.
0: 채소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그 이런 조림 유부를 사용해요.
1: 네.
0: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1: 올리고
0: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수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1: 네.
0: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콩이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그 유부를 끝에 넣으신
0: 이제 깐 이렇게
1: 이유가,
0: 하면 아. 이렇게 유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조화롭죠.
1: 와.
0: 그래서 이렇게 유부 마리가 되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저도
0: 네.
1: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0: 네,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새우 넣고 무슨 올리고 콩햄 넣고. 그럼 다 넣나요?
0: 네.
1: 네.
0: 한번 말아보시면 됩니다.
1: 찢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하게.
0: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1: 아, 네.
0: 네.
1: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0: 맞아요.
1: 기분입니다.
0: 네.
1: 스님, 이거 말았습니다.
0: 네.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참 너무 좋죠.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와.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네, 그다음에 방안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네?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2: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뒷날로.
2: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한 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아잎, 고추, 그다음에 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네.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장떡에 중요한 건 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 네. 있죠? 네.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넣어서 할까요?
2: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2: 별로. 네, 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밀가루하고 네. 같이 넣으셔서
1: 넣고
2: 네, 이걸 넣고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1: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2: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나중에 네. 물이 나와서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1: 이야.
2: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2: 네,
1: 같습니다.
2: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위해서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1: 방아 향이 너무 싫다.
2: 네,
1: 나는
2: 그러면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1: 깻잎.
2: 네.
1: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자,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 주셔야지 네. 얇게 붙일 수 있어요.
1: 네, 네.
0: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꼽아 보세요.
1: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잎 향이 확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장떡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4차 음식 고추 방앗잎 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1: 네,
2: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 왼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0: 이것도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0: 맞아요.
1: 네.
0: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0: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0: 네.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린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0: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채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0: 네.
1: 이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0: 아,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래서 네. 요 묵은
0: 아, 이 묵은지가?
1: 네, 들기름 묵은 네. 김치찜인데요.
0: 네네.
1: 예, 저희가 출가를 하면 누구나 처음 첫 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0: 네네.
1: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0: 네.
1: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0: 아~
1: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지는 못했
0: 네네.
1: 왜냐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네. 걸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오.
1: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0: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1: 네.
0: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진짜 맛있네요.
1: 네.
0: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0: 그쵸, 맞습니다.
1: 그죠?
0: 네.
1: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 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0: 네.
1: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1: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0: 네.
1: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0: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해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한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목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연불 최고 영인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4: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계속 윤회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보, 우리가 행위를 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는데 과보라가 생산되는

시간적인 분류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는 거, 이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그 다음 생에 받는 거, 또 효력이 상실되는 거,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우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양중인과라는 것은 이생에 받아서 이생이 끝나는 것 같으면은 3세 양주인과를 안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연속돼서 윤회하면서 업보가 생산돼서 업이 돼서 주고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세 양주인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생과보 생산업 첫 번째, 이생에서 지은 업이 이생에서 생산돼서 결과를 받는 거, 그 업. 그런데 이생에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받는 거.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보가 생산하는 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라한이 되면은 과보가 생산하고 안 하고 할 게 없어요.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건에 따라서 업이 지었는데 선업이든 악업이든 상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과보가 생산되는 업. 빈비사라왕 말씀은 더러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최고로 부처님의 법을 애호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한 그 수마나라라는 꽃장수가 왕에게 꽃을 바치려고 꽃을 가지고 가다가 부처님이 탁발하시는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꽃을 바칠 것을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 왕에게 꽃을 바치려던 게 사전에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테 바쳐야지, 바치지 않고 딴 데 하면은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옆에 지나가자 왕에게 바칠 것을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꽃구향을 올리는 걸 보고 10만겁 동안 악처에 나쁜 곳에 지옥아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벽지불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근데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한테 꽃구향을 올렸으니 너무 잘했다. 코끼리와 노비 등 많이 전답 등 8가지의 종류의 상을 내렸다 라는 말씀. 그래서 수마나라는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꽃을 바친 공덕으로 이생에서 부자가 됐어요. 8가지의 큰 상을 내렸잖아요. 꽃구이에 올린 공덕으로. 우리가 크게 큰 마음 먹고 아주 크게 공덕을 베풀면 즉시 그 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부터 10만 겁 동안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과보를 받았다. 바로 선업, 좋은 일을 한 거, 좋은 일을 하고서 좋은 보를 이생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업.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던 참 선업과 악업이 부처님의 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우리가 취미로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합니다. 두 가지. 그런데 살생을 직업으로 갖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경험하고 목격하고 팩트로 들은 말씀인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를 좋아하다가 차를 타고 낚시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빔스라왕의 꽃구멍 올리는 분은 좋은 업으로 이생에서 그렇게 좋은 업보를 받았지만 지금 얘기한 살생업, 그다음에 개미를 그 살려준 이야기는 가난존자도 그렇고 뒤에 말씀 올릴 거예요. 그런데 절에 스님들하고 명이 짧아서 부모님이 절에 맡겼는데 주지스님이 보니까 일주일도 못 살겠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느니 부모님한테서 가서 이 세상을 마치라고 보냈는데 일주일에 다시 찾아왔어. 너 어떻게 왔냐? 찾아올 애가 아닌데 무슨 일 있었냐 하니까 절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폭풍우가 만났는데 널빤지가 하나 떠내려오는데 개미떼가 많더라. 그래서 그걸 자기가 건져서 살려줬다. 그래서 이생에서 즉시로 피를 흘리고 가신다던가 또 하나 한분더 얘기를 더 하죠. 한 분도 내내 이제 겨울만 되면은 노루 사냥을 다녔는데 노루를 보고 총을 쐈는데 저도 현장 목격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날이 그 사람 배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잘 나는 이웃집 제 친구의 아버님이었는데 결국은 총이 노루한테 쏜 것이 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요즘 같아서는 고쳤을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취미로 낚시나 그 엽총 가지고 하는 분들은 아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좀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불선업, 이건 나쁜 업이에요. 이생에서 바로 과보가 생산된 이야기다.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난다라는 백정. 백정은 이제 뭐 짐승을 잡아서 말씀하다 보니까 거의 살생업에 대한 얘기인데 소를 이제 잡아서 자기의 그게 직업이에요. 살생 직업이에요, 그게. 고기 반찬 이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반찬이 없어, 고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뭐소한 마리 잡는 걸 파리 하나 잡도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의 혀를 잘라서 구워 먹고서 이생에서 바로 자신의 혀가 잘리는 과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우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즉시 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다음 주에 넘어가 뒤따라 말씀드리고. 대바닷다 같은 경우도 부처님의 사촌동생,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고,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이 또 입적하시면 자기가 부처노를 하려고 피를 냈죠. 그 다음에 승가에 분열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무간격에 떨어졌다. 그래서 무거운 나쁜 일을 하면은, 내생이나 금생에 확정적으로 지옥행을 간다. 무거운 업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정상 창작할 죄가 있고 용서가 안될 죄가 있듯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선업 중에서 하나가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경전에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린 보시공덕 이건 많이 나와요 경전 초기불전에. 그래서 다음 생에 욕계 천상인 도리천인 33천에 태어났다.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린 보시공덕으로 욕계 천상인, 욕계 새끼 무새끼 천상 세계 제가 일전에 말씀을 올렸죠. 33천은 도리천이 33천이라고 그럽니다. 제석 천왕이 계신 곳, 거기에 태어났다. 라는 말씀. 많은 악업을 지으면서 이생에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못된 짓 많은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인과를 안 믿어. 탁하기만 한데.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 거요.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안 돼요, 그건. 착해만 가지고. 착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행위, 신구의 삼업으로 직접 업을 지어야 돼. 부자 되려면 100%야 되돌아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열을 베풀면 백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공덕이 돼가지고. 뭐 쉬운 뭐 예가 될지 몰라도 복리이자가 돼서 되돌아온다. 뻥튀기가 돼서 되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 일, 짓 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더라 얘기는 여기서 부처님 말씀에 나쁜 일을 한 것이 성숙되지 않고 익지 않아서 그렇다. 그 업의 결과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업의 결과를 맺으면은 쓴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나쁜 업을 짓는다면 이생에서도 등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내생에 반드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업을 받으니 이게 말씀드립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잘 살더라. 혹여 착하지 않고 조금 과격하고 하더라도 남한테 돌보고 자비행이 많고 공덕을 베풀면 공덕 베품에 백을 베풀면 천으로 뻥튀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삼보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저는 삼보사 주지를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은사 스님이 창건한 절에 제가 상자로서 문도 사형 큰 스님들이 와서 좀 삼보사를 좀 유지 관리해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제가 지금 16년 채 17년째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말씀이 삼보사에 제가 머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찰 그 어느 절에 머무는 것보다 주지보다 대만족을 하고 산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삼보사는 계율도량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쓰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계율이 쭉 내려오다가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오다가 이조 시대 와서 그 계율이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대은 큰 스님이 지리산 칠부람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회를 좀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끊어졌다고 해서 한때 지금 한 4, 50년 전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남방 불교에 가가지고 다시 기회를 잇는다고 기회를 다시 수계해서 거기에 가사와 발을 받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이조 시대에 대은율사께서 칠부람에 기도를 했는데 그걸 서상계라고 그래요. 서상계. 상서로서자 모양상자 개인데 기도를 하니까 서광이 대은 일주일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은 스님 정상 머리에 서기로 방광을 하면서 계를 내려줬다. 그래서 대은율사가 지리산 칠부람 일주일 기도를 하고 다시 계를 이어받았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 계는 중간에 끊겼다가 대은율사부터 이조시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대은율사는 지금부터 한 200, 450년 전 말씀입니다. 초유선서가 나오죠. 제1대가 대은율사고 제2대가 이제 그건 끊기고 놔두고 다시 대은율사부터 이어진 거 얘기예요. 우리 은사스님이 맨날 7대 말씀을 저한테 시봉할 때 많이 하셨는데 초유스님 동다송 차에 유명한 대응사 일지함에 중화하시면서 동다송을 지으신 분 초유선사 추사 김정희씨하고 친구 지낸 분 그래서 이대가 초유율사로 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사와 도장과 계척과
원망경이라는

보살 계본책이 이어받습니다. 부처님의 발화와 가사를 법을 전하면서 가섭존자로 아란존자로 해서 중국의 회능 스님의 33대까지 내려왔죠. 증표로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비구야, 큰 존자야 해서 증표로, 그렇잖아요. 증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사도 율사 스님네들이 내려오는 계척과 법망경책과 큰 스님네들이 계를 설할 때마다 했던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초율사가 받았고, 그 다음에 3대의 범해율사, 큰 스님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공율사가 네 번째, 백룡성 스님. 3.1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 용성 스님. 유명하죠? 용성 스님이 다섯 번째 받고, 여섯 번째가 경화 스님이 받았고, 경화 스님의 계율을 도원 진재당 도원 큰 스님 도자 원자 우리 은사 스님입니다. 참고로 저는 용주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정광 큰 스님 그 당시에 27세에 깨달으셨다는 그분의 은사로 정하기로 하고 행자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삼보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청정한 계율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막, 이건 막 여담인데, 밤에 그냥, 완전히 그냥, 공양주 생자생활 하면서 설거지 다 해놓고서, 야밤에 그냥 캄캄한 칠흑한 밤에 도망 나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삼보사 와서 68년도에 도원 큰 스님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 계율 청정한 스님이라 해서, 저는 은사 스님이 도원 스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절에 삼보사는 보면은,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큰 비문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지계 제일이 우바리 존자거든요. 우바리 존자부터 인도의 율사들, 중국의 율사들, 한국에 이렇게 내려온 율사들이 정확하게 큰 비에 자세히 비문이 돼 있어요. 무발의 존자부터.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까지 도원율사까지 도원율사가 거기 보면은 121대로 내려온 걸로. 대원율사부터는 일곱 번째고 부처님 이제 무발의 존자부터 해서는 121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직계로 내려왔다. 반계가 아니고 직계로 내려왔다. 서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직계로 이을승자 정통으로 내려왔다. 정맥이다. 율맥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율맥. 율맥인데 정통 정맥으로 이어온 것이다. 이것은. 이거 여기서 이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입적하신 큰 율사 스님네들 우리나라 많이 계십니다. 진짜 존경할 스님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 우리 큰 스님들, 율사 스님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처님 법을 가사와 바로를 해능까지 증표로 내려왔듯이 율사 스님들도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은 율사부터 내려온 것이 가사. 그 다음에 계첩. 계를 받으면 계첩을 드리잖아요. 계첩에 찍은 도장. 그게, 그 다음에 법망경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망계 보살계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이제 250년, 40년 된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망경이 있다고 해서 제가 타저분이 없어가지고, 어느 분이, 우리 사형님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실 거다 해서 가서 여쭤봐라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은 거짓말할 스님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찾아봤더니 아직은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은사 스님이 쓰시던
이게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여기에는 모든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5계부터 10계부터 비구니부터 식참하니게 모든 계가 여기 전부 다

선생님이 진짜 이걸 내가 17년 동안 있어도 이 책을 발견 못했거든. 그런데 이제 법망경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사장님이 이제 안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법망경이 보살계본인데 이게 뭐냐면 보살님들이 윤달이나 언제 계를 많이 받잖아요. 보살님들이 받는 계가 5개, 10개는 스님들 3위나 3위 받는 거고, 예? 그 비구계 비구니계, 예? 그런데 소승계는 비구계가 따로 있는데 대승보살계는 대승보살계 여러분들이 윤달이 받는 거 절에서 수계식에서 받는 게 이것이 전부 법망경 보살계 10중대계 10가지 무거운 게 10가지 무거운 게 48경계 무거운 게 48개는 가벼운 게 그래서 이걸 받는 거거든. 보살님들이 지금 개 받으면은 10중대계 무거운 게 가벼운 게 48개에서 전부 드리는 절도 있고 안 드리는 절도 있는데 이걸 다 드리죠. 보살계본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망경 보살계본 대승 보살계본 소승 대승 그러잖아요. 저는 소승 대승을 잘 구별 안 하고 경전도 초기 불전 근본 불전 원시 불전 대승경전 그럽니다마는 법망경의 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게는 전부 다 5개 말고 상기계 말고는 법망경이 나오는 보살계라는 걸 아시면 돼. 10개 48개 총 58개를 받는 것이다. 응? 그런데 이런 걸 법망경을 설할 때마다 은사스님은 이 점수 계율 의범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계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대은율사부터 수하시던 250년 된 가사를 수하셨고 그런데 가사가 그게 맞는 게 여러 스님들이 계속 수하셔가지고 끈이 떨어지려고 달랑달랑해요. 다 낡아서 좀 먹어서가 아니라 다 오래 입은 옷처럼 오래 입은 큰 스님들 일곱 스님이 계속 수하셨으니 얼마나 낡았겠어요. 도장도 돌도장인데 많이 나갔어요. 돌은 잘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250년을 계속 보살계 설할 때마다 개첩에 찍었기 때문에 많이 낡아 있어요. 낡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25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법망경 이 책은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일이 내가 삼보사에 주지를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와서 좀 한 2년 사러 와라 해서 와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좀 말씀 입에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입적하신 큰 율사 스님네들 지금 살아계신 큰 율사 스님네들한테는 대은 스님 때부터 내려온 증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로 내려온 정통 정맥을 이어온 것이 우리 은사 스님까지 오신 가사 도장 원망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정통 정맥은 도원 스님한테 내려온 것이 증표로서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통 정맥의 증거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법망경만 이제 찾아내면은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우리 삼부사에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계정에 사막을 썼는데요 모든 수행은 계를 못 지킬 거 뭐 왜 받고 계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피하려고 그러는데 계라는 거 좀 말씀드릴까요? 계정의 삼학, 삼학이라고 배우락 계는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보살님들 상계계 받든 오계를 받든
이 보살계 법망경 48개를 봤던 알

주고받아야 사실은 배우락자야. 알아야 돼. 계율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키고 안 지키는 야중 얘기고. 그런데 대신들을 지켜야 할 이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불이 뜨거운 걸 몰라. 이 국이 뜨거운지도 몰라. 응? 불이 뜨거운 걸 모르니까 어뜨거워 하면은 깜짝 놀래고 도망가지만 그냥 불이 그냥 빨개 보여. 그러면 짚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부처님은 그만큼 계가 있어야 선정이 있고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고 깨달은 게는 계정의 사막. 이 계정의 사막을 떠나면 깨달음 없어요. 계가 없고 계를 하나도 안 지키고 삼매도 없고 산란스러웠고 생각이 전부 똥, 콩밭에 가 있는데 입장이 되겠어요? 지혜가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율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범부 중생들이 부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조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배우고 알아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모르니까 막 푹푹 집어서 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다치고 칼이 뭔지 모르고 가지고 놀다 다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 뜨거워서 안 돼. 아 뜨거워. 아 뜨거울 때 이미 늦었어. 계를 지키려는 게안 지켜. 그냥 막행막식하고 살아. 막말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 뜨거워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불교는 신구의 삼업이 행위가 상카라가 업이 돼서 업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율이 소중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삼보사가 계율 도량이다 보니까 윤달에 제가 17년 동안 주지하면서 보살계를 두번 설했어요. 삼보사에서. 근데 제일 처음에 설할 때 윤달에 한 1200명이 수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법문을 하고 아니 48경계 십중대기를 다 설하고 법문을 하고 불명을 1200명을 다 짓고. 근데 저는 불명을 져도 그냥 뭐 스님이 져주면 다 불명이야. 그런데 저는 맞춤형 불명 제 짓는 식이 있어요. 또 열흘 동안 불명을 1200명 짓는데 저는 나흘 밤을 샜어요. 마지막 해양은 날 수계식 주는 날 새벽에 머리가 마비되더라고요. 나흘 밤을 새우면서 불명을 지니까 24시간 이제 풀 가동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 3, 400명 예상하고 했는데 가족까지 다 받으니까 그래요. 한 가족이 한분 받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명 짓다가 마지막 10시에 수계식을 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 불명을 쳐서 부귀 스님한테 던져주고 올라갈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한 1500명, 그러니까 가족 말씀드리신 것은 가족들 함께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학계 한 3000명 가까이 제가 불명을 여법하게 맞춤형으로 정성껏 지어서 수계식을 하고 그걸 개첩을 줬다는 거. 예, 이런 큰 스님들이 예, 이렇게 수하시던 가사와 도장과 개첩과 네? 그런 법망경이 증명법사로 증명하시는 거. 그보다 더 증명하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BTN에서 사실은 이제 다 방송한다고 녹화 와가지고요. 사람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스님 다닐 수가 없어서 녹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 빈틈이 없어가지고. 응? 그 정도로. 이게 제 뭐, 자랑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삼보사에 이렇게 예? 유일하게 입적하신 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증표. 살아계신 분이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증표가 내려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원은 뭐냐면, 이 생에서 제가 사실은 해인 승가대학 나와가지고,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동대에 가서 공부 좀 하다가 일본 유학 가서 동대 교수 하려고 내가 원력을 세웠는데, 마지막 일본어도 공부하고 해서 동대 일본에 유학 가려고 제가 한달 동안 가서 사실은 사전 그 작업도 하고 왔어요.

큰 총무수님이 회인사 추천해 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신상의 문제라는 건 제가 자서전 쓰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본 유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 교수는 못했지만 BTN 불교 TV에서 이렇게 신도들, 전국 불자, 아니면 교포까지 세계의 모든 불자들 향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다는 이러한 미디어 센터가 있다는 것에도 저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여기서 이 나이 먹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살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천 명 가까이 그냥 법문하는데 3천 명이 왔다는 거 하고, 불명을 지어주고 보살 계첩을 해주고, 그런 상징적인 게 모든 그런 저 250년 된 가사와 도장과 계첩과 법망경이 증명해 주는 그러한 도량에서 줬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도 법문에 한마디 했어요. 다음 생에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다. 불명을 다 내가 밤을 새워서까지 이렇게 정성껏 쳐가지고 해서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서 더큰 얼력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자 했어요. 제가 이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얘기를 했는데, 이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이게요, 금강경에 나오고 초기 불전에는요 수없이 나와요. 이게 수없이 나오는데, 이 모든 수행의 단계가 사사상 팔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행의 단계예요. 모든 수임네들은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윤회를 하지 않는 게, 응? 본무생사, 본무생사, 상주 영식이라 그냥 설명할게요. 스님들의 윤회를 하지 않는 건 생사는 본래 없어. 영식은 영식동로, 항상 상주에, 생사라 본래 없어.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불자인들이 수행하는 것은 윤회하러 온다는 건 고통받으러 오는, 이사바 세우는 건 괴로움, 여러분들이 받으러 왔다고 하면 돼요. 괴로움 받으러 왔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은 연꽃이 진흙탕에서 물들지 않고 피어나듯이 너희들도 진흙탕에서 시비 걸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업장 짓고 그냥 윤회하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그냥 집착마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더러운 땅에서 사바세계의 괴로운 세계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라는 게 불교의 연꽃의 상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다원과, 이건 임육과라고 그래서 성인 윤회에 들어갔다. 제일 처음에 7번을 수다원과만 증득해도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7번. 다음 세가 윤회를 7번 해야 돼요. 윤회를. 그런데 사당과에 들어가면 한 번만 오면 돼. 윤회를 한 번만 받으면 돼. 그런데 아나함과를 증득하면은 불례과야, 불안과. 돌아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아나함과는 윤회를 끊어진 거요. 아라한과는 이제 완전히 성불자리죠. 무학이라고 하는데 멸진정, 모든 백발변회가 끊어진 상태. 그러기 때문에 이 아나함과 가면은 이제 윤회가 끊어진 자리인데, 제가 오늘 설명하자는 거 일례과 사다함, 제가 원력 세운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이 나이 와서 힘들면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원력과 부처님의 전도서는 내 입각한 부처님 바른 정법을 여설 수행 공양하기 위해서, 부처님 저도는 원력이 없으면 저도 내일부터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서 여러 가지가.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살님들한테 더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 하는 이 원력 때문에 머리는 항상, 마음은 환희심이 차 있어요. 갈 때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힘 있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원력을 세운다는 얘기는 다음 생에 그럼 동네 교수를 제가 1분이 왔다 안 와서 뭐 못했다. 그렇지만 이 일도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비태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렉과 한 번은 도운다. 저는요,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 안 가요. 아니, 뭐, 갈 업도 못 줘서 사실은. 극락세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윤회 한 번 하랍니다. 다음 생 일렉과 한 번도 올래요. 사다음과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수행하든. 한 번 더 와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 가서 일타 스님 말씀도 이제 오늘 질라 못 드리는데 스계에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철학과 교수하면서 미국사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다음 생의 제 원력입니다.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복이 안 되면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와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법. 세 번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가서 제가 많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제가 3,000명 수준 가까이 수혜시한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삼부사에 오시는 불자님들 저와 인연돼서 차 한잔이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고 개첩을 받아간 분들 불명을 제가 져준 분들 다음 생에는 2차 인연 공덕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 해서 일렉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는 극락 가든지 윤회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사바 세계는 진짜 괴로운 세계야. 고통의 바다 세계야.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하고 다시 큰 일을 종국대학교 내가 와서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교수로 와서 제자로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더 당신이 총장하고 내가 밑에서 부총장을 얻은 교수로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원력을 세우고 이 생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에 이렇게 더 복받고 태어나서 큰 스님도 만나고 또 좋아 인연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3,000명은 보고 싶어요. 네, 불명을 져줬고 계를 받아서 개체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계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받고 가는 거 안 받고 가는 불명을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개첩은 상당히 커요. 또 은사스님 쓰던 개첩 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영가님들 그때 계를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관에 넣어드리라. 관에 못 넣어드리면 놓쳤으면 49째 때 모시고 와라. 그래서 지금 그래도 윤달에 두 번 해서 몇 년 지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꼭 개첩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참 네? 얼마나 소중한 그런 큰 스님네들이 증명하는 그보다 더 큰 기도 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포교 원력 전도선을 이 생에 못한 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에 더 큰 인연으로 만나서 함께 3,000명이 나보다 더 수행을 잘해서 대통령이 되고 제가 거기서 장관 하나 문체부 장관만 해도 어디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인연을 맺고자 한 번은 다음 생에 극락세계 안 가고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을 뵙고 싶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가 입적하면 49일 내에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일주일 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 지은 공덕의 법력에 따라서 아니었으면 49일 주무식 기간이 끝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 해가지고 반드시 이생에 못한 부처님의 포교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다음 생에는 윤회하지 않겠다는 게 제 원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just be here and be happy.
저스트 비

end just to be happy. 지금 이 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부처님 안에서 실천하고 노력해서 큰 원력으로 편안하게 일생을 마쳐서 다음 생에 다시 꼭 저와 인연 맺은 분들 모두 다 만나 뵙기를 간절히 공개적으로 제 개인 원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저는 당차게 당당하게 수지신 씨 광명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 제 말씀에 살아가시는데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봤죠, 숙모님? 야소다라가 오면서 전쟁을 가져왔다고 하셨죠? 오늘 전 말할 수 있어요. 야소다라가 오면서 큰 영광을 가져왔다고요.

0: 이 태양 목걸이는 조상님들의 휘장이다. 전장에서 용맹을 드날린 사람에게 주는 전. 오늘 우리의 승리는 네 공이다, 스타. 네 전략 덕분에 우리는 코살라 군대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네가 코끼리 떼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우린 이기지 못했을 거다. 스타르타는 샤카 가문을 자랑스럽게 해주었다.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3: 단다파니 마마가 안 계셨다면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4: 나?
3: 단다파니 마마가 야소다라 같은 따님을 낳지 않았더라면 마마는 야소다라에게 코끼리를 선물로 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야소다라가 제가 코끼리와 친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제가 코끼리의 언어를 알았을 리도 없고 코끼리 떼를 모아 움직이는 법도 몰랐을 거고 전쟁을 막을 길도 없었겠죠.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5: 얼음이 녹기 때문에 로이니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대바다하로 가서 로이니 강에 놓인 다리를 부수어라. 그래야 우리 군대가 여기 오지 못한다. 어서 가!

0: 아버지 어떻게...
1: 때로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한 야비한 수도 써야 하는 거다.
0: 아버지께는 권력이 제 집보다도 시댁보다도 딸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권력 때문에 가문의 왕의 피를 흘리고 나서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기심의 극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옹졸함?
2: 이 승리에 공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바마마.
3: 누구냐?
2: 대바다타 왕자죠.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3: 맞다. 대바다타 네 표적이 빗나갔더라면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샤카국의 자존심도 잃어버릴 뻔했다.
4: 죄송하지만 폐하. 만약 이 목걸이가 또 다른 태양 목걸이였다면 제가 주저없이 받았겠지만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제가 형이지만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요.
5: 폐하, 목걸이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전해 주겠습니다. 폐하가 주시는 그 목걸이에 폐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6: 폐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전 축하 잔치를 하셔야죠. 잔치와 더불어서 연기됐던 결혼식도 다시 나를 잡으십시다.
1: 폐하, 바차스바티 구루가 길이를 잡아주었는데요. 다세 후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7: 물론입니다. 더 이상 결혼을 미뤄서는 안 되죠.
3: 이 결혼은 내일 열릴 샤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8: 사령관님, 태자님께 저를 대신해서 이 환을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용맹을 말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9: 만세! 신나로부터 태자! 만세! 신나로부터 태자! 만세! 신나로부터 태자!
4: 같이요?
9: 안세!
4: 모두들 시따르타만 칭찬하느라 바쁘지요.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승리한 건 우린데 결국 모든 공은 다 시따르타에게 돌아가잖아요. 사령관 이름도 군대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슬픈 건요, 샤카 왕국 왕들의 조언이 무시된 채 프라스나직과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일원이면서 사령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프라스나직 같은 적을 살려두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10: 절대 안 되지. 이제 그 결과를 직면해야 할 거야. 프라스나직은 반드시 또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4: 그럼 시타르타하고 대왕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거군요.
10: 그래, 맞아.
4: 그렇다면 이것은 샤카 회의에서 토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10: 당연하지. 그들은 샤카 회의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걸세.
4: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지, 시타르타. 이제 모든 사람이 너한테 질문을 할 차례다.
11: 말해봐, 여긴 어디야?

0: 여기는 신전 앞이야.
1: 어떻게 알았어?
0: 공약물 냄새가 나서.
1: 그리고?
0: 그리고 네가 등불을 많이 켰어, 고파.
1: 그건 어떻게 알았어?
0: 네 습관이잖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1: 그게 무슨 소리야?
0: 내 말은 넌 슬플 때면 등불을 켜고 기도하지. 그리고 행복할 때면 등불을 켜고 신께 감사드려.
1: 맞아.

0: 나는 맹세를 했었어.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신 앞에 등불을 켜겠노라고. 봐.
1: 그럼 내가 안 돌아왔으면?
0: 그땐 이 불로 내 몸을 태웠을 거야. 놔. 놓으라고 했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전사는 전장에서 싸우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마음과 싸워.
1: 그런 작은 일로 마음을 다치다니. 앉아. 이제 눈을 감아봐. 감으라니까.

0: 이제 단식은 그만해. 며칠간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1: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
0: 배고픈 사람은 쉽게 화를 내니까. 봐, 또 화내잖아. 알고 있었어, 고파. 네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란 것을. 왜 그래?
1: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게 음식을 먹여줘야 해. 안 그러면 계속 화낼 거야. 난 배가 고프거든.

0: 마야 형님이 계셨더라면 아이들을 보며 기뻐했을 텐데.
1: 마야 왕비가 없다고 누가 그래? 나는 항상 마야가 여기 우리 곁에 항상 있다고 느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0: 샤카 왕국의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일에 대해 참석하신 모든 왕들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 아들 시다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한 결과 고살라 왕을 이김으로써 우리는 역사를 다시 창조했습니다. 이제 감히 우리의 힘을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0: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2: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요.
3: 규범에도 어긋납니다.
4: 우리 제안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요?
3: 폐하, 우리 모든

0: 샤카왕들은 샤카 가문 내에서 가졌던 지위에서 사직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테니까요.
1: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진실입니다. 샤카 왕국은 더 이상 연합국이 아닙니다.
2: 맞아요.
3: 연합국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마가다 국과 고설라 국처럼 샤카 국도 이제 독립 왕국이 되었습니다.
2: 맞습니다.
4: 맞아요.
1: 도대체 무슨 말이오?
5: 전쟁에서 피하는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0: 믿지 않았어요. 않으셨습니다.
1: 그때는 토론할 때가 아니었소. 샤카 가문이나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결정도 지금은 내린 적이 없소.
0: 프라세나지처럼 위험한 적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2: 맞습니다.
0: 그는 증오하며 떠났습니다. 복수를 하러 꼭 돌아올 겁니다.
2: 맞아요. 복수하는 걸.
5: 폐하, 시타르타 태조의 결정이 우리 미래를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늘 공격의 위협하에 있게 됐어요.
0: 폐하, 프라세나짓은 폐하의 손에 있었는데도 시타르타의 청을 들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2: 맞아요.
0: 그것은 혼자만의 결정이지 샤카 왕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6: 폐하, 샤카 가문 전체가 폐하의 영도력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타르타 태자는 오늘 회의에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맞아요.
7: 답을 해야 돼요.
5: 폐하, 시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습니까? 가문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때 가문의 일원으로서 왜 참석을 안는 겁니까?
0: 말씀하세요! 다른 어디 있습니까?
2: 어디 있어?
0: 말씀하세요!
2: 그것이
0: 어디 간 거야?
8: 마마, 아버지는 뭐가 잘못되셨어요? 말해줘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9: 의식이 없으신가요?
8: 괜찮으실까요? 말해줘요!

0: 난 항상 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 아이는 내게 질문을 하네. 말해봐 고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 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자존심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1: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는 나하고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여기 계신 모든 왕들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의심 없이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소.
2: 본 회의 참석자들이 두 분의 답이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어찌 됩니까?
3: 아,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4: 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작하가면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5: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
6: 그럼요. 네, 맞습니다.
4: 누가 감히 스토다나 왕과 경쟁을 한단 말입니까?
2: 당신의 행동은 규범에 어긋납니다. 드러나다.
4: 당신의 불신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대왕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훌륭했어.
7: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8: 소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7: 대왕한테 소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전쟁에서 팔이 잘렸지만 다른 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드님이 우리의 칼이 되었으니 제가 아주머니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9: 동의하십시오!
1: 아, 진정하시오! 진정해요. 드로나단, 진정하게. 연합국에는 한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장 재선거를 반대하지 않겠소?
2: 대왕의 허락하에 태자의 결혼식이 끝나면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협상이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가릴 것이요.

0: 이 연기는 숲에 불이 났느냐? 찬아!
1: 이 연기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0: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전쟁이란 이름하에 스스로를 욕되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1: 이게 뭐야, 시타르타?
0: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묻는 말이 바로 그거야. 이게 뭐야? 어떤 왕이 한순간 주권을 장악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는 아슈아맥의 숭배의식을 하지. 전쟁을 벌이고 그가 행한 것을 이루지. 이룬 게 이거야. 이 열기, 여기도 저기도 온통 연기뿐이야.
1: 낙심하지 마, 시타르타. 너는 전쟁을 막았어.
2: 태자마마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셨어요.
0: 아마도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긴 했겠지, 참.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쩌지? 그들의 증오는 어쩌고?
1: 모든 사람의 아픔을 그리 가슴에 담으면 너는 눈물 속에 빠져 죽고 말 거야.
0: 헤엄을 쳐서 연안으로 간다 해도 무슨 소용이야. 눈에 보이는 거라곤 그저 연기뿐인데. 오직 시커먼 연기뿐. 다른 건 없어.
3: 야소다라를 데바다에서 결혼시키지 못한 걸 전 항상 후회할 것 같아요.
4: 그런 말씀 마세요, 마마.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카필라바스투는 친정이잖아요. 부모님 댁이고요. 그리고 야소다라는 외삼촌 댁에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바차스파티 구루의 명령으로 이 길이를 놓치면 우기까지 기다려야 한다잖습니까?
5: 그럼요. 그때까지 신랑 신부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6: 안녕하십니까. 이 상인이 마마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옷감과 보석들은 최고의 품질과 희귀성, 가치를 갖추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이 장신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서 어렵게 얻은 귀한 보석들로 장식했지요. 자, 이것은 라트나발리 목걸이라는 것인데요. 공주님이 하시면 환상적으로 아름다울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5: 불쌍해. 보이겠지. 만약 제가 우리 데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보석을 고른다면 이런 것들은 두 번도 쳐다보지 않겠어요.
3: 하나만 결정합시다. 먼저 옷감을 고르고 그런 다음 거기 맞는 보석을 고르지요. 저 조만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데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어떤 옷감을 고르실지 먼저 보시자고요. 저도 그게 좋으면 야소다라를 위해 구입하도록 하죠. 좋지요?
5: 좋으실 대로 하시죠, 아미타 마마. 뭘 보고 있나? 옷감 보여줘야지.
6: 물론 입죠.

0: 이 옷감을 보시죠. 색감이 아주 좋죠. 색채가 마맞게 고혹적이지 않습니까? 감촉도 부드러워서 자꾸 만지고 싶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옷을 입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마마만 쳐다볼 겁니다.
1: 모두 나만 바라본다면 신부에게 징크스가 되잖아. 그리고 어쨌든 나는 누구도 야소다라에게 저주의 눈길을 보내길 바라지 않아.
0: 이 천을 한번 보시지요. 이건 꼭 마음에 드실 겁니다.
1: 옷 고르는 눈이 너무 평범하군.
0: 이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수천 리를 건너온 외제입니다.
1: 그래? 한번 보겠네. 봐. 찢어지잖아. 자네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 망갈라의 조카 며느리에게 어울릴 만한 천이 자네에겐 없는 것 같군. 타미타 마마, 그래도 야소다라를 위해 천을 고르십시오. 만약 우리 집이었다면 전부 다 불살라버렸을 겁니다.
2: 결혼식 당일엔 망갈라가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3: 조심하세요.

0: 왜 그러십니까, 폐하? 처음으로 폐하 예감이 그리 강하지도 민첩하지도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걱정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1: 사카가온이 그들의 왕을 의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은 태자를 의심하고 내 결정도 의심했다.
0: 폐하, 사자는 늑대무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합국가입니다. 논쟁은 당연하니 염려하지 마세요.
1: 내 걱정이라면 하지 않는다. 스타르타 때문에 걱정이지. 사카 가문에서 결혼식을 거부한다면
0: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폐하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무엇 때문에 결혼식을 거부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가서 좀 쉬세요, 폐하.

0: 축하한다 아들. 너의 전력도 시따르타와 견줄만 하구나. 대왕이 전쟁 승리를 기뻐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1: 저는 결정했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 놓고 살지도 않을 거고 그들이 마음 놓고 살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2: 얼굴에 발라보세요.
3: 아미타 마마, 강황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야소다라가 시따르타보다 더 못해 보일 수도 있답니다.
2: 그러면 그러라죠. 신랑이 제 조카인데 최고 신랑이니까요. 그렇지 시따르타? 지금 전 카필라바스트 쪽에 있으니까 데바다 백성들이 그들의 공주가 신의 화신과 결혼하는 걸 지켜볼 겁니다. 안 그래요, 마마?
4: 물론이죠.
5: 네로,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야소다라에게 강한 팩을 해줘야지. 계속 찾았잖아. 얼른 가자.

0: 사랑해요 공주.
1: 왕자의 방에서 뭘 한 거야 네로? 나만 홀로 남겨두고 말이야.
0: 예준복이 시타르탄 태자를 잠깐 보고 왔을 뿐인데 벌써 질투를 막 하고 있네.
1: 네로 너?
0: 아, 진실은 맛이 쓴 법이야.
1: 네로 거기서.
2: 자 시타르타 일어나라. 어서 고파랑 너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어디 한번 보자. 모두 오세요. 원을 만들어야지.
3: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
2: 이건 세상의 끈이란다. 네가 이 끈을 부숴야 해. 네가 빠져나가면 이기는 거야. 그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네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지.

0: 왕이시여.
1: 뱀이다, 뱀! 아, 뱀이에요!
2: 어디 있어요?
0: 어디 있어요? 시따르타.
3: 뱀디 가른 그 사드전의 문화 옷들이
4: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5: 뭐가 달라지는데?
4: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는 태자마마를 시타르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데 너는 그분을 전하, 폐하, 아니면 저기요? 저기요?
6: 그렇게 불러야 해.
4: 농담은 이쯤에 두고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도 될까, 야수더라? 시타르타를 본 이후로 그의 정부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7: 헤나 의식 마치기만 해봐. 제대로 상대해줄게.

0: 우리나라 기녀들의 춤을 보다가 왕들이 다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암나팔리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암나팔리요? 바이살리의 기녀요?
2: 예, 단다파니 마마. 바이살리 국왕 리차비도 여기로 오고 있죠. 암나팔리와 함께요.
0: 인도 최고의 미녀가 시타르타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게 될 거요.
3: 대단합니다, 폐하. 이것은 비너스가 발찌를 차고 하강하셔서는 모든 왕들을 그녀의 발찌처럼 흔들겠다는 거군요.
0: 그녀의 이름만 듣고도 벌써 마음이 설레시나 봅니다.
3: 암나팔리.
0: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와 그 아들 아자타샤투가 자리하고 나면은 이 결혼식이 더욱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카펠라바스도 구석구석에 모두 청첩장을 보냈어.
3: 그렇습니다, 페아. 코살라 국왕만 제외하고

0: 모두 초대했네요.
1: 이렇게 상서로운 날에 적을 초대하진 않습니다, 단답반이왕.
0: 아미토단, 그는 당신들과 협상을 했어요.
2: 그를 초대하면 샤카 왕들이 많이 언짢아할 겁니다. 그리 되면 재선거의 날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3: 코살라 국왕한테도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단답한 이왕.
2: 배하,
0: 이보시오. 데바다타 왕자님께 말 좀 전해주시겠소? 타르닉이 명령을 받고 왔다고 좀 해주시오. 고맙소.

0: 다르네.
1: 명령 받잡고 왔습니다, 왕자님.
0: 나를 위해 뭘 해주겠나?
1: 무엇이든요.
0: 부를 위해서.
1: 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0: 그렇다면 하룻밤에 평생의 부를 얻게.
1: 그런데 할 일이 뭔가요?

0: 흔히들 야자즙과 레몬수를 사용하면 헤나 문신이 더 선명해진다던데?
1: 헤나가 선명할수록 남편의 사랑도 강렬하다고 하죠.
2: 만약 헤나가 선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데?
0: 어찌라긴 나 같은 정부를 두게 되는 거지.
3: 네가 이 헤나를 만들었잖아. 선명하게 안 나오면 두고 봐. 널 어찌하는지.
0: 네 얼굴을 보면 다 나와있어 고파. 그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널 사랑하지 않겠니? 그는 너를 사모해. 그래서 우리한테서 너를 빼앗아가는 거야.
3: 너희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0: 아직 울면 안 돼, 고파.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한 다음에 울어. 결혼하는 게 그리 슬프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시타르타와 결혼하는 수밖에.
1: 네루, 가만 안 둔다. 증명해줄게.
3: 헤나를 망쳤네. 공주님, 정갈이 왔습니다.
1: 누구의 정갈?
3: 대자마마요. 대자마마가 호수에서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1: 지금?
4: 이가 나와야 돼. 안 이뤘다. 예! 예! 예! 예!
5: 시타르타! 시타르타, 나 좀 도와줘. 데바다타 형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
6: 아니, 아니루타. 네가 해. 난...
4: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는 밤마다 야소다라하고 함께 보낼 거잖아.
5: 나 정말 계속 지고 있어. 제발 좀 도와줘. 응?
4: 오늘은 내가 승자가 될 거다, 아니루타.
6: 형이 주사위 놀이에선 전문가야.
5: 알아. 하지만 너는 행운의 사나이니까 네가 이길 거야.
4: 7 1 2 3 4 5 6 7 시타르타, 너의 행운도 오늘 밤엔 맥을 못 추는구나.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5: 시타르타? 10? 우리는 10만 나오면 돼.
6: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0: 10 1 2 3 4 5 6 7 8 9 10 봐 형, 우리 이젠 동점이야.
1: 주사위 놀이는 네가 이길지 몰라도 야소다라를 얻는 것은 내가 이긴다.

너한테 애원했지. 설득도 해봤지. 설명도 했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동의하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너의 결혼식 날 너는 여기 있잖아.

0: 마마의 소생이 자라는 걸 보셔야지요.
1: 난다라고 불러요.
0: 난다?
2: 어머니.
1: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여명천사, 여명808, 이옥현 판매 기자.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고3의 나영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부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5: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기억하나, 대바다 타왕자? 향락궁에서 나도 애원했었지. 네게 간청했지. 그런데 네 맘대로 하더군. 나도 내 맘대로 해봤어.
1: 네가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말해!
0: 네가 타르닉이랑 나누는 밀담을 들었거든. 그때 난 결심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야수다로 공주를 보호하겠다고. 공주님, 여기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왕자님은 다른 왕자님들이랑 주서이 놀이를 하고 계세요.
2: 왕자가 아직 여기 있어? 그런데 나는
0: 그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헤나를 바르신 후에 공주님은 궁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2: 아니야.
0: 공주님 잠깐요. 베일에 헤나가 묻었네요. 다른 걸로 바꾸셔야겠어요. 가시죠. 난 공주님 방으로 따라가서 그 오염된 베일을 쓰고 나왔어. 호수에서 네 병사들은 날 공주로 알고 여기로 데려오더군.
1: 그렇지.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0: 알지. 여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신 분을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했다. 왜? 난 태자마마의 아내가 되실 분의 명예를 보호한 거야.
1: 너는 누가 보호해줄까?
0: 그런 걸 걱정했다면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1: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네가 원한다면 지금 바로!
0: 죽여? 내가 기녀라고 불리던 그날 난 이미 목숨을 잃었어. 네 계획은 진짜 괜찮았어, 왕자. 허나 운명은 머지않아 바뀌게 돼 있는 법.
3: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0: 넌 절대 야소다라를 갖지 못해.

0: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있어, 바나바티?
1: 이 보석들이 시타르타의 옷과 어울릴지 어떨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런 건 로시카를 시켜도 되잖아요.

0: 아니에요, 아미타마마. 시타르테의 결혼에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해요.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1: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왕비.
0: 뭡니까, 페야?
1: 인도 전역의 모든 왕과 황제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한 군데가 빠졌어.
0: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요?
1: 당신의 작은 아들,

0: 왕비 마마, 그동안 시타르타 양육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친아들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군요.
1: 누군가 당신을 비웃었다지요. 어떻게 의붓아들을 기르겠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태중의 아들을 지웠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당신은 그 아이하고 거리를 두었지요. 시타르타가 다 자랄 때까지는 그 아이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2: 마하마야 마마와 약속했거든요. 시타르타를 잘 돌보겠다고.
0: 이제 시타르타도 장성했어요.
2: 그 아이도 많이 컸겠네요.
0: 이제 시타르타는 고파에게 돌보라 하시고 마마의 소생이 자라는 걸 보셔야지요.
2: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름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요?
1: 난다. 난다라고 불러요.
2: 난다?
3: 어머니,

0: 제 어머니가 맞으세요? 피리를 부시나요? 저도 가르쳐 주실래요?
1: 오라버니, 여잔 다른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이 여인 앞에 절을 올리네요.

0: 이걸 받아. 받으라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테니 그걸로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겠구나. 어서 가.
1: 망갈라 마마,

0: 아직 차비를 안 하셨네요. 왕비 마마가 마마에 대해 여러 번 물으셨어요. 옷은 아직... 다무카?
1: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마께서 듣질 않으십니다.
2: 나를 조롱하느냐? 내가 왜 치장을 해야 돼? 데바다타가 결혼이라도 하나? 나는 결혼식 같은 거 참석하고 싶지 않아. 어서 가!

0: 아미타 고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1: 형한테 저주의 눈길이 닿지 못하게 하고 있지? 그 누구도 저주의 눈길을 보내지 못하도록.
0: 고모님, 야소다라가 눈길을 보냈어요. 그래서 태자가 고모님의 사위가 된 거죠. 이건 뭐죠?
2: 시타르타 회복에 올가미를 씌우는 거지.
0: 이제는 고삐가 꿰었네, 시타르타 형. 도망갈 길이 없어 보이는걸? 잘 생각해봐.
3: 시타르타 태자!
4: 만세!
3: 시타르타 태자!
4: 만세!
3: 시타르타 태자!
4: 만세!
3: 시타르타 태자!
4: 만세!
3: 시타르타 태자!
4: 만세!
3: 시타르타 태자!
4: 만세!
3: 시타르타 태자!
4: 만세!
3: 시타르타 태자!
4: 만세!
5: 얼마나 깊고 선명하게 나왔는지.
6: 이건 시타르타 태자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선명하다는 거야.
5: 헤나는 그만 쳐다보고, 시타르타 태자가 식장에 도착했대.
7: 서둘러, 태자가 도착했다는구나.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오고 계시겠다.
5: 여기 좀 봐요, 공주가 결혼식 단상에 서지 못해 안달났대요.

0: 비바?
1: 네. 망갈라 마마는 안 오셔?
2: 그런가 봐요.
0: 왜?
2: 마마는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답니다.
0: 어째서?
3: 제가 말했잖아요. 망갈라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0: 아미타 마마, 염려 마세요. 제가 오라버니를 모시고 직접 가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보고 올게요.

0: 이게 뭐예요, 망갈라숙모? 아직 준비도 안 하시고.
1: 시다르타는 이미 결혼식장에 도착했대요.
0: 어서 일어나세요. 데바다타도 찾을 수 없네요. 얼른 일어나십시다.
2: 아니요, 왕비마마.
1: 왜 그래요, 망갈라?
2: 저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럽니다, 폐하.
1: 조롱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2: 수년 전에 제가 들뜬 마음에 모두에게 말했었죠. 제가 결혼합니다.

0: 결혼합니다라고요. 제가 샤카 가문의 수장이신 숙도다나 대왕과 결혼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전 조롱거리가 됐어요. 제가 오늘 결혼식에 참석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어대겠죠. 망갈라는 수치심도 없어라고 속삭이면서 자기 아들 대받았다가 야소다라와 결혼한다고 자랑 많이 하고 다녔잖아. 그런데 야소다라는 시타르타와 결혼을 하네?
1: 시타르타도 아들이 아니던가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카필라바스토 백성들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겠죠. 왕가에 큰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0: 분열 같은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자에게 그토록 말했던 겁니다. 여자 하나를 두고 형제간에 웬 경쟁이냐고요. 하지만 두 분은 전혀 말리지 않으셨어요. 실은 부마 경선에 참여하라고 식타르타를 격려하셨죠. 이젠 이전처럼 우리 대바다타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니까요.
2: 그렇지 않소. 지금도 나는 대바다타와 시타르타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그래요, 망갈라 숙모. 대왕께 그 아이들은 카필라바스투의 두 눈과도 같아요.
0: 맞아요, 왕비마마. 아이들은 두 눈이지요. 허나 하나는 왼눈이고 하나는 오른눈이지요. 하나는 상서롭고 하나는 불길하죠. 하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르게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왕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겠지요. 태자는 야소다라를 얻고 왕좌도 차지하겠죠. 그럼 우리 대바다타는요?
2: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치르면 동쪽 왕국을 대바다타에게 물려주겠노라고 마음먹고 있어. 그렇게 두 왕자가 자기 왕국을 키워나가면 샤카 가문에서 우리 영향력이 지금처럼 유지되겠죠.
0: 그 말씀을 약속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1: 대왕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0: 가자. 왜 외식장을 떠나 여기까지 온 거니?
1: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0: 질문?
1: 친척은 꼭 피를 나누어야 하나요? 피를 나누지 않으면 친척이 될 수 없나요?
0: 너는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1: 마마께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형을 쫓아 뛰어다녔고요. 저는 숙부님께도 많이 배웠어요. 숙모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고파 때문에 화가 나셨죠. 숙모님께서 말리셨는데도 제가 부마 경선에 참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안 그랬다면 세 사람이 다 고통받았을 겁니다. 고파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숙모님의 축복에 형에게

0: 중요한 만큼 저한테도 중요합니다.
1: 이런, 일어나라 시타르타, 이게 무슨 짓이니? 궁 안의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나는 그저 네 형이 걱정됐을 뿐이다. 그래서 차별할 것도 잊고 있었단다. 안 그랬다면 네 숙모가 돼가지고 결혼식에 참석 안 할 리가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왕비 마마, 대자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어서 가렴. 나도 곧 뒤따라가마.

0: 잘 오셨습니다. 플러스 에너지 대왕 샤카우게 카필라 바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적의 마차가 무엇을 하는 거지? 라고 잠깐 생각했지. 평화 조약을 맺은 우리가 이제 형제국이란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1: 친구에겐 친구로, 적에겐 적으로 대합니다. 그래도 친구와 적을 다 존경합니다.
0: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문턱에 서서 이 꽃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하십시다. 받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친구?
1: 아니요, 드론하단 전화. 오늘은 댁에 경사가 있지만 내일은 저희 집에 경사가 있을 수 있지요.
2: 카필라 바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코살라 국왕, 프라세나짓 전하. 이렇게 와주신 건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는 좋은 행보입니다.
1: 먼저 위대한 인도주의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히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나요?
3: 들어오세요. 자, 오세요.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지 국왕!
5: 만세!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지 국왕!
5: 만세!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지 국왕!
5: 만세!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지 국왕!
5: 만세!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지 국왕!
5: 만세!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지 국왕!
5: 만세!
6: 이렇게 와주시니 코살라와 샤카국 사이에 우정이 돈독해졌습니다. 프라세나지 대왕,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데바다타 형님이 아직 안 오셔서 대왕께서 신랑 친구가 할 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요.
4: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5: 만세!
4: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5: 만세!
4: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5: 만세!

0: 폐하 샤캉 몇 분이 폐하 의논을 하시겠답니다.
1: 의논? 지금?
0: 예, 폐하 가시죠.
1: 샤카 왕들을 잘 모시는 일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요?
2: 스토다나드왕, 다시 또 잘못을 하셨습니다.
1: 잘못이요?
3: 어떻게 감히 우리의 적인 프라세라짓을 샤카 국헌에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1: 그 사람은 친구로서 여기에 온 겁니다.
3: 코살라 왕과 친분을 쌓든 적대를 하든 그건 결혼식 후에 샤카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프라세라짓을 결혼식에 초청하셨습니까?
4: 시타르타 대자는 프라세나젯을 우리보다 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2: 예, 맞아요.
3: 이 일로 폐하는 우리를 욕보였습니다.
4: 예,
2: 맞습니다. 욕보였어요.
1: 내 말을 믿어요. 이 모든 노력은 다 샤카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3: 죄송하지만 폐하, 그런 노력이 저희한테 보이지 않네요.
2: 예, 안 보입니다.
3: 프라세나짓과 계속 우정을 쌓으시려거든 그러세요. 우린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어요. 자, 갑시다.
1: 잠깐. 예. 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초청장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이 드러나면 뒤집어 봐라. 그러면 음모가 보이게 된다. 여러분은 샤카국의 정치만 보셨지 외교력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한테 청첩장을 보냈지만 프라세나짓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초대를 받아들이고 카펠르바스트에 오는 수밖에. 그건 생각 못하셨죠? 아시아메 그 의식을 거행했던 왕이 오늘은 좋아해 보였는데 그건 보지 못하셨죠? 내가 그한테 표한 존경은 보았지만 그한테 준비해둔 굴욕은 보지 못하셨죠?
5: 서로의 목에 환을 걸어주세요.
6: 로시카,

0: 전갈! 전갈이다!
1: 빨리 죽여요! 어서 빨리 죽이라고!
0: 태자! 태자, 밟아 죽여야 합니다! 전갈이요! 적이란 말입니다!
2: 적이 아니라 한 생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전갈은 상대를 쏘죠. 그건 이들의 습관입니다, 코살라 국왕. 단지 그뿐이에요. 잔나, 가지고 나가 정글에

서 풀어주어라. 태자, 전갈에게도 연민을 보이다니.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0: 방아다 구공!
1: 파이팅!
0: 방아다 구공!
1: 파이팅!
0: 방아다 구공!
2: 파이팅!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도착했습니다.
3: 가자.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4: 제 초대를 수락하시고 이렇게 선수 자리를 빛내주시니 더없는 영광입니다, 마가다 국왕.
2: 꼭 와야만 했어요. 용감한 왕들을 만나뵙고 싶었으니까요. 대왕은 용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이기도 합니다. 고살라 국왕 같은 야심가에게 한수 가르쳐주신 방법은 참 훌륭했습니다.
4: 과찬이십니다.
3: 폐하, 제 여동생 바이데이도 함께 올 줄 알았는데요.
2: 브라세나지드 왕, 여기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샤카국과 협상을 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3: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0: 계획은 잘 짰지만 왕자, 이제 절대 야사다라를 가질 수 없을 거야.
1: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0: 하이샬리 궁합
2: 바이샬리 국왕이 왔습니다.
3: 그렇다면 암나팔리도 왔다는 거네.
2: 예, 그래요. 암나팔리도요.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4: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5: 빈비사라 대왕.
4: 환영합니다.
5: 죄송합니다. 오다가 좀 지체됐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바이샬리의 며느리인 암나팔리를 데려왔습니다.
4: 약속을 지켜주시다니 영광입니다.
6: 이런 모임은 이름도 달라야 합니다. 왕들의 회합이지요. 바이샬리 국왕, 왕께서 도착하신 후로 모두가 암나팔리에 대한 말뿐입니다.
4: 왜 아닙니까? 전 인도를 통틀어 그녀보다 훌륭한 춤꾼도 없고 외모가 더 아름다운 여인도 없지 않습니까?
5: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에선 흔히 말하기를 왕은 왕관을, 브라마는 지식을, 병사는 칼을, 그리고 결혼한 남자는 자기 목숨을 암나팔리의 미모를 위해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6: 훌륭한 칭찬이군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5: 암나팔리 아닙니까? 바이샬리의 며느리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6: 말씀이 점점 거만해지시는 느낌이 듭니다.
5: 사실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전사마저 자신의 용맹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6: 그럼 직접 봐야겠군요. 누가 더 나은지.

0: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1: 언제나 행복하기 바란다.

0: 왕비마마, 오늘부터 야소다라의 어머니십니다. 혹시 잘못을 하거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기를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닙니다, 마마.
1: 배아, 오늘부터 야소다라는 이댁 사람입니다. 대바다에서 딸을 시집 보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2: 그리 낙심하지 마세요, 단답하니 왕.

0: 마마,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대왕이 뵙기를 청합니다.
1: 마가다국아? 안으로 외쉬어라.

0: 어서 오세요, 마가다 국왕. 폐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1: 마가다 국왕을 맞이함에 있어 일어서지 않은 사람은 네가 처음이구나.
0: 어쩌겠어요, 폐하. 저도 어쩔 수가. 발찌를 묶는 중이라서요. 묶지 않고 들 순 없죠. 예술에도 규칙이 있으니까요. 앉으시죠.
1: 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미모와 두뇌가 잘 융합된 모습을 실제로 보는구만. 너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단다.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0: 네, 맞습니다. 원하신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1: 그렇게 자신 있느냐? 결혼식 날에 실

0: 신랑을 신부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더군.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1: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0: 무엇을 넣고 싶으냐?
1: 이건 황금의 기회입니다. 원한다면 마가다 국을 달라 할 수도 있겠죠. 하나, 마가다 국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0: 무엇을 원한다고?
1: 폐하께서 지시면 이 발찌를 풀어주십시오.
0: 만약 네가 지면
1: 그땐 마가다 국안의 제방을 마련하죠. 오직 폐하만을 위한.
0: 그 말은 어찌되든 내가 이긴다는 뜻이구나, 안나팔리.
1: 어째서요?
0: 내가 지면 나는 네 발찌를 풀면서 너의 발을 만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가 마가다에 있게 될 테니, 안 그러냐?

0: 덩어리야.
1: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목걸이 대신 마마와 잠시 동안만 함께하면 안 될까요? 지금 바로 단 둘이서
3: 바다 타르니,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네 놈 때문에 야소다르가 이제 싯다르타의 아내가 되었다. 네 놈 때문에 내가 진거라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

0: 학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회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1: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0: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2: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0: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3: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0: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0: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뜻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애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이제 기쁨은 너희에게 다 줄게. 슬픔은 나한테 다 주렴.
1: 공주님, 걸어 들어오세요.

아미타 마마, 딸의 시댁 예식을 보는 어머니는 아마 마마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가시죠.

0: 이 반지를 누가 먼저 찾는지 한번 볼까?
1: 이기는 사람은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잡게 될 거야.
0: 그렇다면 우리 며느리가 이기겠죠.
2: 마마, 싯다리따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0: 그래요?
3: 형, 내가 도와줄까?
0: 정말요, 왕자 마마? 왕자님도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봐요, 우리 며느리가 이겼어요.
2: 싯다르타가 일부러 져준 거죠, 맞지 왕자?
4: 그렇다면 야소다라 앞에서는 네가 무력하다는 말이구나, 싯다르타.
5: 잘 됐네요. 저는 계속 질문을 하고 야소다라는 계속 답을 해주고요.
0: 너도 말 좀 해보렴.
6: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우리를 지배할 테니까요.
7: 오늘 내가 암나팔리를 시험해 볼 거예요. 천둥, 구름이 비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8: 아직 암나팔리를 못 만나보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런 무모한 시험은 안 하실걸요.
0: 태자 마마, 바이샬리의 암나팔리가 마마를 뵙고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춤 선물을 올리겠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0: 매력 있어.
1: 이야, 아름다워.
2: 굉장하군.
1: 대단하구만.
2: 놀랍고도 경이롭군요. 하늘이 내린 여신입니다.
3: 찬란한 미모네요.

0: 우와, 놀랍습니다. 저도 이런 춤은 생전 처음 봅니다. 와, 대단하오.
1: 매력 덩어리야.
2: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바냐 암나팔리, 자리를 빛내주셨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셨습니다.
3: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2: 받으실 수 없다뇨?
3: 마마께 다른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2: 뭐죠?
3: 이 목걸이 대신 마마와 잠시 동안만 함께하면 안 될까요?
2: 그럼요. 되죠. 물론 됩니다. 기꺼이 뵙죠. 그러시면 언제 뵐까요?
3: 외람된 말씀이오나 지금 바로 단 둘이서.
2: 물론입니다. 암나팔리 부인과의 만남을 지금 정하겠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몸이 아닙니다. 저는 고파와 일심동체라서. 제가 고파고 고파가 저랍니다.
3: 그런 사랑을?
2: 네,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죠.
3: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하신다면 부디 이 목걸이를 받아주세요. 당신의 예술은 최고입니다, 암나팔리.

0: 저도 지켜봤는데요. 오늘은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시지 못하신 듯해요.
1: 난 야소다라 공주에게 질투가 나는구나. 태자가 공주를 그토록 사랑하다니.
0: 뭐 때문에 질투를 하세요? 아씨도 공주보다 못할 게 없는데. 세상의 왕이나 왕자들은 너나 없이 다 아씨 눈길 한번 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건 사랑 아닌가요?
1: 아니야. 그건 그저 욕망이지. 그들이 나를 보는 눈길을 난 정말로 받고 싶지가 않아. 궁정에 가면 모든 왕들의 시선이 마치 뱀처럼 내 몸을 휘감곤 하지. 허나 시타르탄, 그의 눈엔 내가 마치 없는 사람 같았어.

0: 노력을 했건만 나는 그를 매혹시킬 수 없었지. 그건 성자의 눈길이었어.
1: 슬퍼할 필요 없다.
0: 어머나.
1: 시타르타를 유혹하지 못한 게 문제겠냐? 마가다국의 빈비사르 왕이 이렇게 곁에 있는데.
0: 승리를 고지하러 오신 건가요, 빈비사라 대왕?
1: 아니다. 너의 패배를 함께 하려 한다. 비록 내 귀에서 지긴 했지만 오늘부터 너는 마가다국 국경에 있는 내 궁전의 왕비다.
0: 그 말씀은 저에게 매혹당한 왕이 한 분은 계시단 뜻이군요.
1: 사랑은 매혹의 나무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다.
2: 젊은 왕은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내 버렸어요.
3: 제가요?
2: 오늘 궁에서 암나팔리의 초대를 그냥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제가 정인이 될 길도 멀어졌고요.
4: 네루, 이제 한마디도 하지 마.
5: 모두들 나가주세요. 이제 밤이 깊어 이경이 됐으니. 난다. 너도 가야지.
6: 아니요, 전 형하고 있을 거예요.
5: 착한 아이는 고집을 안 부린단다. 그리고 왕비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셔. 응? 데려가라.
4: 가자, 난다.
5: 이제 갈까? 가자.

0: 친구들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1: 어. 찬나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0: 한 가지 물어봐도 돼?
1: 내가 말린다고 그만둘 사람인가? 아니잖아.
0: 나하고 결혼해서 행복해, 고파?
1: 무슨 질문이 그래? 나는 한순간도 너하고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하루 종일 오직 네 생각만 하고 있어. 어디를 보든 내 눈엔 너만 보여. 온 왕국이 널 사랑해. 모든 사람이 널 사랑해. 그런 사람과 결혼한 내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

0: 아니야. 아무도 부르지 마.
1: 하지만 이 정갈을...
0: 이 사건은 궁에 분열만 가져올 뿐이야. 찬나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부를게. 찬나가 치워줄 거야. 찬나!
1: 이 안에 균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아침엔 화안에 정갈이 있었고, 하지만 난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정갈을 숨겨두는 건 이건 음모야. 이 궁 어딘가에 우리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말이야.
0: 아니야 고파, 이 궁에 우리의 적은 없어. 모두가 일가친척이야.
2: 예, 왕자님.
1: 찬나, 이 정갈 좀 치워줘.
0: 죽이면 안 돼, 찬나. 숲속에 놔줘.
1: 조심해.
2: 이젠 괜찮아요.
1: 난 이 방에 더 있을 수가 없어. 잠이 안 올 것 같아.
0: 하지만 이 시간에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른들이 걱정하실 텐데.
2: 제안을 하나 할까요?
0: 그래, 찬나.
2: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기회가 오네요. 두 분은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차 준비할게요.
1: 어째서 사람들한테 말하려는 걸 말린 거야?
0: 그러한 사소한 일을 뭐하러 말해?
1: 사소한 일?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0: 아무 일도 없었잖아. 고파,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보다 더 괴로운 거야. 그러니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이 궁에서 나가자.
3: 구마루 데바다타.

0: 돈 주머니를 줍기 전에 먼저 대답부터 해봐라, 타르니.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 뭐였지?
1: 야소다라 공주를 납치하라고.
0: 그런데 누구를 데려왔지?
1: 저는 전혀 몰랐어요, 대바닥터 왕자. 공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여인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요.
0: 나도 모르겠노라. 이 주머니 속에 돈 대신 뭐가 들었을까?
1: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할게요. 예.
0: 그렇다면 네 말은 우기가 끝나면 밭을 갈겠다는 건가? 전에 뭐라고 했지, 타르니?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

다르니? 돈 받아. 그리고 네 목숨도 내놔라. 받아 다르니?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받아 다르니?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받아 다르니?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너 때문이다,

사르니 니놈 때문에 야소다르가 이제 시타르타의 아내가 됐다. 니놈 때문에 내가 진 거라고. 이 대바다타의 패배는 바로 니놈 때문이야. 바로 니놈. 야소다라, 야소다라.

0: 와. 당신의 피리 소리는 가락마다 난 행복해요라고 말하는구려.
1: 당신도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페아.
0: 그렇소.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구려. 당신이 이렇게 피리를 불고 시타르타가 이 침대에서 자던 모습이 엊그제만 같은데, 이제 난다가 여기서 자고 그리고...
1: 시타르타는 결혼을 했고요.
0: 그래요. 금욕적인 우리 아들이 결혼에 등을 돌릴까봐 난 정말 두려웠다오.
1: 하지만 저는 고파를 굳게 믿었어요.
0: 그건 사실이요. 야소다라가에 여기 있는 한 시타르타는 절대 수도자가 될 수 없지. 야소다라가 시타르타를 결혼 생활에 묶어두고 아시타 성인의 예언을 무효화해버릴 테니까. 삶의 한 주기가 이제 완성된 듯하오. 모자나 시타르타한테 이 왕관을 물려주고 나는 뒤로 물러나겠어.
1: 이제 아들 대신 그 아버지가 수도자가 되겠군요.
0: 그래요.
1: 이제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하고 왕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0: 당장 내일이라도 난 그럴 수 있어. 다만 문제가 있다면 시타르타가 샤카 가문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건데, 그것만 남았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할 텐데.
2: 어디로 가는 거야, 찬나?
3: 왕자님께서 어릴 적부터 늘 좋아하셨던 곳이에요.
2: 어딘데?
3: 한번 맞춰보세요.
2: 산속에 있는 언덕?
3: 아니요.
2: 깊은 동굴?
3: 아니요.
2: 그럼?
4: 호수가요.

0: 이 선물을 받고 나니 전갈은 깨끗이 잊어버렸어.
1: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어.
2: 그럼 이제 쉬십시오.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0: 이제 남편이잖아.
1: 남편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야?
0: 물론 될 수 있지. 오직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할 때만 가능해.
1: 그럼 우린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야?
0: 사랑하지. 하지만 의심이 좀 되는 순간은 있었어.
1: 언제?
0: 당신이 단둘이 만나자는 암나팔리의 정을 수락했을 때.
1: 그건 그분의 예술에 대한 선물이었어.
0: 내가 너무 내 멋대로 당신을 의심하고 그랬나 보네.
1: 그건 당신의 사랑이었지, 고파.
0: 그런데 당신이 이젠 고파와 한몸 이라고 했을 때 난 부끄러웠어.
1: 잊어버렸나 보네. 많은 미래 생을 함께하도록 날 묶어놓고는.

0: 정말 있을까? 많은 미래생이?
1: 물론이지. 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0: 그리고 그 다음엔?
1: 그 다음? 그 다음엔 뭐?
0: 그 다음엔 어찌 될지 그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0: 괜찮나?
1: 안녕하십니까?
0: 이 마차는 누가 탈 건가?
1: 태자마마께서 타실 겁니다. 결혼식 후 버리는 도시행진에 야소다라 공주님하고 함께요.
0: 그래? 도시행진이라? 그럼 백성들이 왕자의 영맹스러움도 기억하도록 해야지.
1: 무슨 말씀이신지요?
0: 몰라? 태자가 숭배의식 말을 잡았어. 고살라고광을 패배시켰지 않느냐?
1: 예.
0: 그러니 네가 그 말을 칸타타 옆에 함께 묶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태자의 공로가 훨씬 돋보일 거다.
1: 훌륭하신 제안이십니다, 마마. 태자님 말 옆에 숭배의식 말도 같이 묶겠습니다.
0: 코살라 목마를 샤크 목마과 함께 묶어놓으면 프라세나짓의 자존심을 짓밟아주는 거야. 프라세나짓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거다. 시따르타와 친구가 되려 했었는데 말이야.
2: 이게 뭡니까?
0: 내가 제일 아끼는 반지라네. 이걸 받아주시게나. 우리 둘의 우정의 표시로.
2: 우정이요? 하지만 대왕께서는 저보다 훨씬 연장자신데요.
0: 그렇긴 하나 자네의 생각은 인도의 모든 왕들보다 훨씬

0: 훨씬 훌륭하더군. 그리고 나의 우정은 자네 생각보다 크고, 지난 세월의 경험으로 나는 정치를 손바닥 들여보듯 알고 있네. 그런데 자네의 전력은 정말 놀라웠어. 프라세나지처럼 용감무쌍한 왕을 자네가 물리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놀랐다네. 그런데 자네가 전쟁을 끝내길 원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더욱 놀랐지. 게다가 전쟁을 정말 중단시켰더군. 적의 무기를 모두 빼앗고 나서도 적을 자네의 친구로 만들었지. 대단해.
1: 그럼 프라세나짓도 공로를 인정받아야 해요. 그의 예지력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제 의지를 따라줬으니까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인명을 잃었을지 몰라요.
0: 그런데 나는 어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보았네. 바이샬리의 기녀 암나팔리, 그 불멸의 미인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서 자네를 유학하려 했건만, 그런데 자네는 녹슬 잃기는커녕 한순간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 그 나이에 그런 자제심이 있다니.
1: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나면 다른 사람에겐 마음이 가지 않죠. 참 사랑 앞에 유혹이란 건 태양 앞에 구름과 같은 거랍니다, 대원. 잠시 후면 사라지는.
0: 대자, 아자타샤투 대신 자네가 내 아들이었다면 좋으련만.
1: 그건 폐하의 자비심이십니다.
0: 대자, 살다가 혹 도움이 필요하거든 마가다국 왕인 빈비사르를 생각해주면 좋겠구만. 신의 축복을.

0: 여긴 왜 오셨어요, 어머니?
1: 이 나무 보이지? 마하마야란다.
0: 마하마야요?
1: 마하마야. 내 언니였지. 네 큰 외숙모. 숫도다나 대왕의 첫째 왕비. 그리고 시타르타의 어머니. 그분의 축복을 받거라. 언니, 야소다라가 왔어요. 시타르타의 아내.

0: 여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본인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엄마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폐하가 원치 않았단다. 이유가 뭐예요? 아시타 성인의 예언 때문에.
1: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폐하의 아들은 성인이 될 겁니다.
0: 그분은 시타르타가 현자가 될 거라고 했지. 하지만 대왕은 시타르타가 군주가 되길 바랬고, 그래서 슬픔을 아예 차단해버렸어. 이 사실도 숨기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젠 그 책임을 너에게 물려주려는 거야, 야소다라. 하지만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면요? 그게 나의 유일한 두려움이란다.
2: 왕비마마, 부시행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답니다.
3: 코살라 국왕, 빈손이군요. 자요, 이 꽃잎을 뿌리세요. 그리고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4: 드러나던 전 시타르타 왕자가 카펠라바스토 백성들에게 인망이 있군요. 마마보다 더요.
3: 사실이요. 승자만이 대중의 칭송을 받죠. 배자는 그저 부러워하며 보고요. 저기 보세요. 왕자의 마차를 봐요. 대자와 마마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나십니까? 한쪽에는 태자의 마 칸타카, 다른 쪽에는 당신의 숭배 의식 말이 있네요.

0: 다른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1: 시아카국의 외교를 보셨습니까, 폐하? 폐하의 말을. 마차에 나란히 묶음으로써 그들이 우리 말을 가졌다는 걸 광고하잖아요. 우리가 지고 그들이 이겼다는 걸 사방에 알리고 싶은 거겠죠.
2: 아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1: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폐하. 수도다나 대왕이 결혼식장에서 다른 샤카 왕들에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3: 내가 청첩장을 보낸 게 맞지만 프로세나짓은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초대를 받아들이고 카펠라 바스트로 오는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내가 그한테 표한 존경을 봤지만 그한테 준비해둔 구력은 보지 못했어.
0: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문턱에 서서 이 꽃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하십시오. 받으세요.
4: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내 등에 비수를 꽂았다. 샤카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여긴 잠시도 더 있고 싶지 않다. 당장 가자.

0: 제가 받은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제 마음이 전쟁 중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칼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죠.
1: 복수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2: 이 전쟁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복수를 해주는 거라고요. 사카가쿠에 대한 전쟁을 불가피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0: 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803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기념 락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0: 3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녹 씨 신곡 뮤직비디오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이번 여름을 겨냥해서 만든 곡이에요. 어허. 그래서 어떤 곡으로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대로 한번 레트로 내가 한 그 20대 시절 때 네네. 그때 음악들 그때 음악들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내가 썼던 곡이 이 고고싱이라는 곡이었죠. 굉장히 뮤직비디오도 이제 굉장히 그런 그 레트로하게 그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가사 내용들도 좀 레트로하게 그때 시절 그때 한참 유명했던 그 가수분들의 곡들 뭐 예를 들면 뭐 순정 같은 곡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런 댄스 음악들.
2: 네, 그런 댄스 음악.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이 이 고고싱이라는 곡이었죠.
0: 중간 중간에 그 영상미가 약간 옛날 그 터보.
2: 맞아요.
0: 그런 느낌. 느낌.
2: 네, 그런 느낌. 예,
3: 다짐 있었어요. 약간 이런 거. 네. 네.
0: 90년대 중반?
2: 맞아요.
0: 요때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작사, 작곡에도 이게 참여를 하셨습니까?
2: 네, 아까 녹아도 그렇지만 이것도 네. 이제 제가 직접 쓰고 와.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죠. 요거 요런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노래가 너무 취향저격인데 사실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뭐 노래의 한 부분이나 어떠한 그 포인트?
2: 정확하게 그냥 뭐 그 안무가 야 이걸 보여드리... 이게 좀 어려워요.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중간에 그 안무를 알려드리면 되겠다. 우리 이미 그 90년대에 춤을 추셨던 분은 다 아시는 안무. 이런 안무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요게 루틴처럼 있는 안무예요. 이게.
0: 90년대 진짜 그때 코요테. 네. 뭐 요런 진짜 안무.
2: 요때 요렇게 요렇게. 둘, 셋, 넷, 하나.
1: 춤도 금방 하네.
2: 네.
1: 바지. 잠깐만요.
0: 작가님.
1: 아니, 이게.
0: 작가님. 지켜야 돼.
1: 저만 보겠습니다.
0: 아니, 지켜야 돼.
1: 이게 단추가 아니고, 요게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가지고. 큰일 날뻔 했네요.
0: 좋은 자료가 나올 뻔 했는데. 예, 아쉽습니다.
2: 네네네.
0: 금방 춤 외우잖아요.
1: 그러니까, 원, 투, 쓰리,
2: 반고,
1: 빨고,
2: 오, 맞아요. 야, 역시 아이돌이라 하셔서 반.
1: 하, 둘, 차고, 넷, 고, 이,
2: 둘. 맞아요.
0: 하나 차고 안고
2: 아이고,
0: 차,
2: 네. 나 선생님.
0: 난 차. 아까 저 부산도 가고 양양도 가고 제주도 가고 다 왔잖아요.
2: 맞아요.
0: 이게 포인트 약간 그 안무.
2: 네, 이게 그 레트로한 것들을 조금씩 가져왔죠. 이런 동작도 옛날에 많이 했었던 네, 옛날 춤.
0: 예, 맞아요. 네,
2: 그런 것들.
0: 근데 은근히 춤 진짜. 은근히 아니라 너무 잘하세요. 이번 주 그리고 동작도 되게 많이 아시고.
3: 진짜 잘 쓰세요.
0: 영진 씨가 이게 딱 그 판별을 잘하거든요.
2: 아, 그래요?
0: 딱 보면서 춤 레벨이 어느 정도다 이걸 딱 알거든요.
3: 제가 진짜 모니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동료분들을.
2: 네네.
3: 근데 진짜 자주 보는 리스트에 형님 무대가 항상 있습니다.
2: 이야, 영광입니다.
3: 저는 밤 한 개도 진짜 너무 잘 봤고.
2: 네네네.
3: 진짜 팬이에요, 저는.
2: 아유, 영광이네요.
0: 아만게.
3: 그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고, 그 셔츠와 그 바지의 핏도 너무 예뻤고, 그 스타일링 자체가 너무 섹시했어요.
2: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했던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못 모르고 했었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0: 자, 우리 BTN 돌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060-800-7000번 BTN 불교TV 후원을 통해서 전하실 수 있습니다. 큰안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에녹 씨 팬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 혹시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뭐 이벤트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와.
2: 쉽지 않더라고요.
0: 근데 또 보세요. 이벤트라 하면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2: 네네.
0: 매일매일 오는 게 아니고 매주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 팬분들께 오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2: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떨려요.
0: 라이브이기 때문에.
3: 재밌어.
0: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던 모든 가수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수분들이 이 코너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2: 그래요?
0: 그리고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하셨고. 어떤 팬분들을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김순아님의 사연입니다. 애녹님께 덕통사고를 당한 지 15년이 넘은 편입니다. 애녹의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요? 애녹님은 극의 서사를 잘 살리는 배우예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극들에 주로 출연을 하셨음에도 항상 성공적으로 저를 설득해내셨어요. 애녹님 덕질하면서 저는 독학으로 사진 공부도 시작했는데요. 처음 입덕했을 때는 지금처럼 팬이 많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재능 있는 배우님의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애녹님을 찍어온 지 어느덧 13년이 되어갑니다. 애녹님이 TV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덕질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방청이었어요. 원래 당첨운이 없는 사람인데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투표를 통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청에 가야만 했죠. 다행스럽게도 결승전까지 모든 라운드에 방청을 갈 수 있었고 특히 결승 진출이 결정되던 날도 운 좋게 방청석에서 애녹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처음인 것이 있다니 너무 좋아. 저도 애녹님 덕분에 처음인 것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애녹님과 함께할 앞으로의 제 시간들은 계속 새롭고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할 거예요. 제 인생에 신나는 일을 잔뜩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입덕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항상 같은 목소리로 연기하고 노래하는 배우이자 가수가 되어주세요.
2: 와, 아, 예, 영광이네요. 아,
0: 좋습니다. 그럼 사연의 주인공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애송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안녕, 오랜만이다. 아, 왜냐면 너무 잘 아는 아,
1: 잘하시는 분이구나.
2: 너무 오래돼가지고
0: 뮤지컬 하실 때부터 쭉 이렇게 긴 인연을 이어주신 분인데 애녹 씨의 팬이 된 지가 15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야. 어떤 작품에서 어떤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4: 제가 한 작품을 꼽기는 좀 애매한데 이제 캐릭터 분석하시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제가 캐릭터 때문에 빠져들었던 작품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뮤지컬 레베카가 한국에서 처음 공연되었을 때 그때는 애녹님이 주인공은 아니셨는데 제파벨이라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파벨이 따지고 보면 악역이에요. 그런데 하얗고 잘생긴 얼굴로 나와서 너무 깐죽깐죽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2: 깐죽깐죽.
4: 애녹이란 배우님은 애녹이란 배우님은 굉장히 캐릭터를 재미있게 잘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애녹님 공연을 쭉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0: 이야, 얼굴에 악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인데.
2: 아니 근데 악용을... 한때는 악역만 했어요.
0: 오, 진짜요?
2: 네, 계속 악역. 그 배우가 한번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악역 전문처럼 되기도 했었죠.
1: 궁금한 게 있는데 트로트 하기 전부터 형님을 좋아하신 거잖아요. 뮤지컬과 확 다른 네. 장르인데 그 트로트 경연대회 나갔을 때 어떠셨어요?
4: 아 원래 애녹님 팬들은 원래부터 목소리에 트로트이 좀 있으셔서 트로트를 하시면 정말 잘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가 된 다음에는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떤지 추천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게 되셨다고 하셨을 때는 와 드디어 왔다. 트로트 황태자가 왔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재능 있으신 분을 우리끼리만 보긴 아까우니까 방송에 나가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바람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랑을 받으시고 일본에서까지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0: 이야, 확실히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교양이 있으세요. 이게 팬분들과 가수의 그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그 가수의 그 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교양 있고 문학적인 느낌이 있는데 똑같으세요.
1: 약간 평론가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2: 아, 실제로 평론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작품 분석도 정말. 네네네. 잘 해주시는 그런 관객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저거 너무 오래되긴 했죠.
0: 아까 전에 그 부모님에게 선물이라고 트로트가 말씀하셨는데 아, 이런 팬분들께도 선물이네요, 확실히.
2: 아유, 그러네요.
0: 예. 아, 너무 좋습니다. 혹시 애녹으로 이행시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1: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2: 어려운데.
1: 같아.
0: 제가 우는 예.
4: 외쳐주세요. 직접,
0: 네. 가수분께서 직접 띄워주실 겁니다. 네. 예.
2: 배.
4: 애녹님은요, 노래, 춤, 연기, 인성 다 되는 꽉찬 아티스트예요. 여러분도 애녹님께
2: 녹
4: 녹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모두 애녹에 녹아! 녹아! 녹아!
0: 좀 짧게 할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문화띠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2: 아, 예. 아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야.
0: 야, 저희는 이미 녹았습니다. 현장에서.
1: 녹농 중이에요, 지금.
0: 네. 이렇게 또 영상통화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애녹 씨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4: 아까 편지에도 적어드린 것처럼, 처음인 게 너무 많아서 재미있어요. 약간 울컥하는데.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오, 울먹이시네요.
1: 감사합니다. 네.
2: 그러려면 아침마다 컨디션 조절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 네. 나이 들어도 똑같은 목소리가 되려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0: 오늘 연결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도 하시는 일 잘 되시라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김수환님 감사합니다.
2: 고마워.
0: 네. 영상통화 근데 이렇게 반말로 하시는 분도 처음 봤어요.
2: 아, 그래요?
0: 그만큼 또 이렇게 또 친한.
2: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아니, 지금 여기 그 모니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네요. 예.
1: 근데 15년이면 사실.
0: 그렇죠.
1: 반말을 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2: 네. 네 뭔가... 아니, 그 정도로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1: 맞아요.
2: 근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뭐가 어긋나거나 이럴 때는 또 냉철하게 이렇게 글도 남겨주시고.
1: 진짜 찐팬이시죠.
2: 네. 아... 사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셔야
1: 맞아요.
2: 제가 예, 정도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오랫동안 네. 사랑을 주실 수 있다는 게 오래된 팬분들 뵈면 뭐 적금 같아요. 저한테는 모험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0: 주말에 그 덕통사고라고 하셨는데 네. 그 덕통사고가 아주 대형사고였네요.
1: 예, 아, 그러게요.
2: 크게.
1: 이야, 예. 오래가네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3: 이어서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엔 제가 사연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17년 어느 날 한 사람의 눈웃음과 목소리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서늘한 표정과는 달리 모든 걸 사르르 녹여버릴 것 같은 눈웃음.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은 성량과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 그렇게 애농님을 좋아하게 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습니다. 오, 기본적으로 깁니다. 지방에 살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애농님의 공연을 보러 다녔고 어느 날은 공연을 본 뒤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와 바로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국이 찾아오면서 공연을 보기가 어려워졌고 저 역시 일이 바빠지면서 예전만큼 자주 공연장을 찾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건 뮤지컬 배우인 애녹인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연 방청을 가서 응원을 하고 새로운 무대에 선 애녹님을 지켜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뮤지컬이든 트롯이든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애녹님을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최근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막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과 비슷하지만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득 애녹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뮤지컬 배우임에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을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곳에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제 것으로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9년 동안 제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앞으로도 애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3: 자, 그럼. 혹시나 말씀을 잘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럼 두 번째 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3: 아, 안녕.
0: 일단 또 참여하세요. 네. 야, 궁금합니다. 애녹 씨와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잘 지냈어?
4: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래. 아유. 아, 이렇게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 편지 너무 고마워.
4: 아, 네, 아니에요.
3: 너무 쑥스러워하신다. 자, 2017년 어느 날 애녹 씨의 팬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죠? 어떤 작품에서 팬이 되신 거예요?
4: 그때 제가 지방에 살면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서울에 놀러 간 김에 이제 뮤지컬 한 편을 보자고 해서 공연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셨던 역할이 악역이셨는데
0: 악역 진짜 많이 하셨네요.
4: 네, 눈빛이 되게 매섭고 터널하고 하는데 노래는 또 공연장을 초치를 정도의 성량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또 어떤 노래에서는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제가 이제 이 배우는 누군가 한번 찾아봤다가 그 역할과는 다르게 또 너무 선한 눈웃음에 빠져서 그렇게 애녹님의 팬이 됐습니다.
0: 좋습니다. 가수 애녹 씨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무대에서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4: 저 두 개 있는데요. 네. 대전역 브루스하고 녹아.
0: 대전 브루스 말씀하시는 거죠?
1: 아니요, 대전역 브루스가 제가 그 현역가왕 했을 때 그때 이제 결승전 아마 준결승전이었을까 바로 결승전이긴 했는데 1차전 네. 그때 이제 그 열 분이 나갔었는데 제가 첫 번째 순서였어요.
0: 그리고 그게
1: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불후의 명곡처럼 네. 이게 한 분씩 나와가지고 누가 점수가 높아? 그럼 그 사람이 좀 살아남고
0: 또 살아남고
1: 서바이벌이었는데 네. 그 처음 나와가지고 다 그때 올킬했었던 그 곡이었었어요. 저를 이제 그 다음에 완전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려줬던 그런 신곡이었죠. 대전에서.
0: 승부사네요. 확실히 칼싸움을 해본 사람이다.
3: 올킬을.

0: 지금 야. 짧게 한 소절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대전역 광장 입맞춤 어. 그댄 기억하나요? 네, 이런 곡입니다.
2: 지금 약간 뮤지컬 넘버가 듣는
1: 네, 약간, 네, 약간 그런 곡이었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곡이죠. 오.
3: 자, 이렇게 노래를 들었으니까 우리 팬분도 네. 에녹 씨에게 답가 가능하십니까?
2: 도민님의 답가!
3: 예.
4: 네, 그러면 누가 한 소절
1: 아, 좋습니다. 네.
4: 나의 사랑에 녹아
1: 녹아 녹아
4: 나의 노래에 녹아
1: 녹아 녹아
4: 나의 목소리에 녹아
1: 녹아 녹아
4: 나의 정열에 녹아 어딜 봐도 너야 영원히 난 너야 온 세상이 너 하나뿐이야 난 이미 너에게 빠졌어
2: 처음 뵌 분이지만 네. 평소에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되게 선한 분 같아요.
1: 아, 예,
2: 눈빛
1: 맞아요.
2: 자체가 너무 선해 보이신데.
1: 네. 아, 제가 녹네요.
2: 와,
1: 그러니까 녹
2: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3: 저희는 분명히 한 소절을 부탁했는데 여덟 소절을 불러주셨어요. 그만큼 또 끼가 있으신 분이에요.
2: 노래방 가시면 네. 마이크 안 놓는 분.
3: 네. 아. 노래방 가서 노래. 나의 사랑에 노가, 에노가 계속 부르실 것 같은데.
1: 아, 감사하네요.
3: 확실히 그 가수의 그 팬입니다.
1: 맞습니다.
3: 아, 좋습니다.
2: 호민님, 마지막으로 에녹 씨에게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4: 일단 뮤지컬 배우로서도 그렇고, 가수로서도 그렇고,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팬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항상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서로의 편으로 항상 오래오래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파이팅!
2: 막 밝게 녹아 부르신 분 맞나요? 갑자기 네. 아, 눈물 흘리셔가지고 아.
1: 제가 그 팬분들을 네. 내 편이라고 부르거든요.
2: 내
1: 그래서 좀 서로의 편이 됐으면 좋겠다란 그 얘기 너무너무 고마워. 나도 열심히 편을 할게.
4: 네.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 또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감동입니다.
2: 이게 네. 화면을 통해서 뵙는 거지만 그 마음이 진짜 다 느껴지네요.
1: 아, 너무너무 고맙네요.
3: 아, 일단 저는 눈이 크셔서 부럽네요.
2: 확실한 건 형보다 큽니다.
3: 예, 네, 마지막으로
2: 크세요.
3: 마지막 웃음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제 눈 4개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통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고마워.
3: 감사합니다.
2: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 너무 선하시고 너무 진짜 이런 말 진짜 제 입에서 많이 안 나오는 말인데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1: 아유, 감사하네요.
3: 아, 좋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진짜 아니 근데 이 지금 이 섹션을 좋아할 할 수밖에 없네요.
3: 그렇죠. 네. 갬동이죠.
2: 다들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1: 정말 감동이에요.
3: 네, 정말 감동입니다.
1: 힘을 얻네요. 힘을.
3: 좋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1: 네.
3: 자, 우리 에녹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캐남 라이브톡 진행해 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이번 코너는요. 캐남 열전의 귀염둥이죠. 쾌둥이가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3: 아, 우리 쾌둥이 오늘은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했어야겠죠?
2: 네네. 네,
3: 저번에 굉장히 예, 제 눈살을 찌푸리는 대답만 해가지고
2: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주 냉철하게 잘 보더라고요.
3: 아니, 그거 네 생각이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2: 네. 자. 그럼 쾌둥이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둥아!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3: 저희도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네. 가겠습니다. 이게 성능 시험을 해야 돼요. AI이기 때문에.
1: 아, AI.
2: 진짜 AI.
1: 진짜 AI. 예, 예, 예.
3: 자, 네. 쾌둥아, 질문할게. 나상도 세 글자로 센스 있는 삼행시 지어줘. 내 말을 초장부터 무시합니다.
5: 나날이 새로운 매력을 갱신하는 상큼하고 유쾌한 방송의 천재.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나상도.
2: 오, 괜찮은데?
3: 괜찮은데?
2: 괜찮은데?
3: 오늘 합격!
2: 괜찮은데?
3: 오늘 합격!
1: 괜찮은데요? 오. 아니, 이렇게 뭐 주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3: 와, 이거 소프트웨어 비쌉니다.
2: 정신교육을 시켜야 네. 돼가지고.
1: 누가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3: 저희 제작비의 절반이 저걸로 들어갑니다. AI로 요즘에 굉장히 비싸요. 디지털 시대니까.
2: 네. 아, 그래요? 질 수 없는데요? 쾌둥아, 나도 질문할게.
6: 추, 혁,

0: 진 세 글자로도 삼행시 부탁해.
1: 추진력 있게 방송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예능감을 가진 남자, 진짜 매력 넘치는 추혁진.
2: 우와. 우와.
3: 좋은데?
4: 오늘 하는데?
3: 오늘 좋은데요?
4: 하는데 그러면?
0: 어? 그러면 질문 한 번 더 할게, 쾌둥아. 애녹 두 글자로도 이행시 부탁해.
1: 에너지 넘치는 무대 장악력으로 녹는 듯 달콤한 목소리까지.

0: 거기에 제작비 반이 들어간다고요?
1: 아, 절반 들어간다고요.
2: 아, 그렇군요. 네.
1: 그럼 본격적으로 에녹 씨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태도가 질문할게. 가수 에녹은 어떤 사람이야?
3: 겉은 묵직하고 클래식한 뮤지컬 프리마돈나, 속은 치명적인 매력의 트로트 귀공자이십니다. 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같은 분이시죠. 오. 보고만 있어도 눈이 호강하고 귀가 사르르 녹아내리거든요. 오.
2: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와.
4: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1: 저희도 요즘에, 하네. 저희도 요즘에 행사할 때 AI로 멘트 배워서 갑니다.
4: 아, 진짜요? 예. 멜로드라마라는 그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2: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1: 아, 근데 뭔가 가을에 막 이렇게 길거리 걸으시잖아요? 네. 그럼 뭔가 앞으로 낙엽이 쭉 떨어질 것 같고 가을 바람이 쓱 이렇게 쓸쓸하게 불어오고
2: 코트 입고
1: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4: 야, 근데 아니 굉장히 답변을 굉장히 바로 잘하네요.
1: 아, 처음 그 저희가 데리고 왔을 때는 네. 아, 무진장 많이 혼났습니다.
4: 아, 그래요?
2: 예, 성을 지금. 무시를. 예, 아, 그렇게 했었어요. 예,
1: 좀 기계랑 안 맞아요. 예, 좀 안 맞아가지고. 네네네. 자, 쾌둥아 질문 더 해볼게. 가수 나상도, 추혁진, 에녹 중에 가장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사람은 누구야?
3: 에녹님은 달콤해서 애간장을 녹이시고, 상도 선배님은 진한 감성으로, 혁진 선배님은 재치있는 멘트로 제작진 애간장을 타게 만드시죠. 하지만 역시 원조 심장용해제는 에녹님이십니다. 웃음 한 번에 스튜디오 온도가 1도 상승하거든요.
1: 야~ 아니, 똑똑하죠?
4: 아니 이게 정말로, 이게 정말 AI 맞아요?
1: 진짜 AI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에녹 씨라고 하는데 혁진 선배님? 나상도 선배님이라고 그러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같은 이게 우리 또 그룹이니까 우리는 아... 같은 팀이니까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4: 야, 아니 이게 작가님이 적어주신 게 아니라고 이게?
1: 어, 진짜.
2: 어, 진짜 리얼.
4: 진짜예요?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할 때도 약간 띄우잖아요.
2: 야, 네. 오늘 표현력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4: 그러니까요.
1: 네. 오늘 좋아.
2: 오, 좋아.
0: 쾌둥아 네. 질문 이어갈게. 에녹 씨 목소리가 정말 좋잖아. 팬들을 위한 모닝콜을 녹음한다면 어떤 멘트가 좋을까?
3: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멘트를 하시면 다들 꿈에서 안 깨어나려고 하실 것 같아서 살짝 현실적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1: 대박이다!
4: 와!
1: 고고씽까지?
4: 아니 고고씽을 어떻게 알아?
2: 어떻게 알았지?
4: 이야...
1: 업그레이드 확실히 했네.
4: 어? 예. 이거 너무 요. 뛰어난 AI인데요?
1: 반도체 저희가 끼운다니까요.
4: 반도체를?
1: 국가는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4: 아, 예. 오.
0: 이 멘트로 한번 모니콜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잘 잤어요? 오늘도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1: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난 계속 잔다. 이거 들으면 잔다, 그냥.
4: 아, 예. 아, 근데 멘트도 너무 잘해주네.
2: 좋다. 네. 좋다.
1: 나 같으면. 야! 일어나! 야, 마! 이랬을 것 같은데. 이야, 고막이 녹네, 아침부터.
2: 야.
1: 자, 그러면 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쾌둥아, 네. 이어서 질문할게. 에녹 씨가 노래 말고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면 무엇에 도전하면 좋을까? 에녹 씨를 위한 콘텐츠 하나만 추천해줘.
3: ASMR 달콤 먹방 콘텐츠를 추천드립니다. 에녹님의 나긋나긋하고 스윗한 목소리로 맛집을 소개하는 에녹의 꿀밤 디저트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목소리만 들어도 배부르고 잠도 잘 오실 것 같습니다.
2: 오, ASMR.
1: 오, 이건 좀 생각 못했다.
2: 그러니까 형님의 이 톤을 잘 살려서 하는 거지, ASMR을.
1: 요즘에 그 먹방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이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4: 네.
1: 그게 아니라 우리 형님은 뭔가 엘레강스하게 드시는
2: 그러니까
1: 거죠. 이게 조그만 스푼으로 그냥 초코 케이크 이렇게 탁 떠가지고 탁 먹고 달콤하네.
2: 우린 약간 지금 손으로 집어먹을 것 같은데. 형님은 뭔가
1: 스푼으로. 야, 우리 둘이 사면 야, 이거 내 거야, 씨. 내 거야.
2: 우리 손으로 먹어야 돼.
1: ASMR이 아니라 개싸움입니다, 그냥. 저희는.
4: 아니, 이게 될까요? 네, 하여튼.
2: 될 것 같아요.
1: 혹시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4: 저는 그냥 정말 한식파예요.
1: 한식.
4: 근데 음식을 거의 안 가려요. 저는 향신료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왜 다른 나라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치면 네. 저는 한국 음식이 그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새로운 음식을 먹고 와. 새로운 향신료를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1: 와.
4: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는 한식파인데 뭐 가리는 게 없어요. 저는 뭐 그 왜 이제 홍어 또

0: 신홍어. 와. 네. 처음 먹을 때부터 아,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1: 어, 진짜요?
0: 네, 그런 게 없어요.
1: 고수도
0: 향대, 그게. 너무 좋아했고 그런 향들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2: 어. 그럼 못 먹는 음식이 아예 없으세요?
0: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와. 음식을 다 잘 먹고
1: 취두부 이런 것도 드세요?
0: 네?
1: 취두부.
0: 취두부. 아니 먹긴 먹었는데 예. 먹어보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뭔가 계속 땡기는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아,
1: 그래도 드실 정도면
0: 네. 그냥 먹을 정도는 되네요.
3: 쾌둥아 마지막 질문이야. 에녹씨와 어울리는 광고 추천해줘. 어떤 제품의 광고 모델이 되면 좋을까?
4: 보습력 끝판왕 수분크림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광고 멘트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제 눈웃음보다 더 촉촉하게 녹아듭니다. 광고주님들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2: 이야.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이 멘트를 하고
0: 아, 이걸 제가
2: 예. 예, 우리 화장품 회사 우리 매니저님들 네. 지금 에녹 씨가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0: 제 눈웃음보다 더 촉촉하게 녹아듭니다. 에녹 수분크림.
2: 이그 약간 그 크림이 수분 크림이 내 피부에 녹아 스며들어가는 거잖아요.
0: 아 근데 저는 진짜 그 지금 손발이 없어질 것 같아요.
2: 네. 아직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0: 있어요.
2: 예, 아직
0: 있어요.
2: 잘 있습니다.
0: 피부에 녹아 좋다.
2: 그러니까
0: 피부에 아니, 녹아.
2: 만약에 우리 DJ 두 사람이 네. 아, 어울리는 그 광고 어떤 제품을 약간 생각해 낸다면 저는 네. 먼저
3: 저는 네. 바로 수트.
0: 아, 수트.
2: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3: 수트 광고.
2: 신사복.
3: 네. 네, 약간 아, 신사복. 그냥 뭔가 젠틀하게 그냥 이렇게 주머니 약간 손 놓고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하셔도 네. 그 태가 너무 남다르시니까 톡했나 봐.
2: 오, 전 진짜로.
3: 와.
0: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너무 아니 두 분 다 너무 근데 훌륭하시잖아요.
2: 안경도 어울릴 것 같아요.
3: 그리고
2: 그
3: 안경.
2: 명품 있잖아, 명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히들 아는 명품.
0: 네.
2: 그런 그 명품의 앰버서더.
3: 앰버서더.
2: 네. 그런 것도 잘 어울릴
0: 아이고,
2: 것 같아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예, 훗날 꼭 하시길 기원하시면서
0: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네요.
2: 아이고, 좋습니다.
3: 오늘도 고마워, 쾌둥아. 다음번에는 그만 업그레이드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2: 좋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에녹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에서 트로트로 도전과 변신을 거듭해온 에녹 씨.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것 어떤 게 있을까요?
0: 도전해보고 싶은 거?
2: 네.
0: 뭐 특별하게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트로트 하고 있으니까
2: 네.
0: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녹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왜 질은 양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무대, 그다음에 좋은 곡들을 좀 써내서 보시는 시청자분 여러분들과 또 관객 여러분들께 좀 기쁨을 좀 더 드리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3: 그리고 또 가수 에녹 앞에 또 어떤 타이틀이 붙기를 원하세요?
0: 저는 제가 이제 뭐 소개할 때 앞에 타이틀을 특별하게 이렇게 붙여서 소개를 잘 안 하거든요. 뭐 에녹 앞에 뭐가 붙겠어라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녹 하면 그냥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하죠.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괜히 웃게 되고 좀 기분이 좋아지고 괜찮은 사람 같아. 뭐 이렇게만 생각이 돼도 저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뭐 무대 앞뒤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중에 지나면 아, 참 그 사람 참 자연스러웠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2: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3: 자, 우리 30년 뒤에 에녹 씨의 모습도 굉장히 궁금한데 30년 뒤에 에녹 씨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뒤에 사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3: 이렇게 멋진 현재의 모습.
0: 네.
3: 멋있다.
0: 저런 모습이군요, 제가.
3: 이렇게 또.
0: 이야.
3: 쾌둥이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0: 너무 스타일리시한 미래다.
3: 네. 와, 멋있다.
0: 어떠세요? 아,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2: 그 멋진
3: 너무 멋있는데?
2: 중후한 멋이 느껴집니다. 네. 아 이거 손은 또 하나도 안 늙었어. 수분 크림을 많이 바르셨네요.

0: 광고 기다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수분 그린. 네,
1: 네. 예. 아, 저런 모습이군요. 야,
2: 네. 미래의 모습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1: 이거 어떻게 반말을 해야 되는지 존댓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어차피 본인이니까 반말해도 네. 됩니다.
1: 그래, 애노가 지금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30년 동안 잘 살아온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너의 모습처럼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할게. 너는 지금도 멋있다, 야. 최고!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야, 자, 나상도!
3: 지혁진의
0: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쾌남열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1: 아니 저는 그 지금 이 시간이 뭐 방송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어디 그 MT연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너무 잘 두 분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2: 아닙니다.
1: 제가 방송하면서 많은 힘을 오히려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서부터 그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좀 지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네.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오늘 끝곡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에녹의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3: 네. 그럼 에녹 씨 다시 만날 때까지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에녹 씨 노래 들으면서 화기에 즐거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에녹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아연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1: 아유, 좋습니다.
2: 말괄량.

0: 네, 말 관련.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 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1: 네?
0: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조금
2: 모르질 있었고. 않죠, 저희도.
0: 네.
3: 야영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0: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2: 우와. 안 쓰는데 저런 거.
4: 우와. 깜짝이야. 아니, 알고 두신 거예요? 아니면?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상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3: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 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5: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6: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 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0: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6: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7: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이 분위기?
9: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10: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11: 이게 뭐야?
1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믿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 불교 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0: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 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록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0: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에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위령 의식인 영산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불교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께서 이곳 순국선열 추념탑을 출발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역사적 현장을 돌며 역사를 둘러보는 안행을 봉행하시겠습니다. 역사를 둘러보는 안행은 억울한 옥살이와 모진 고문, 사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고 서대문 형무소를 떠나지 못하는 여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넋을 위령제 장소로 모셔오는 의식입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떠난 분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 등락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이어서 살풀이가 봉행되겠습니다. 살풀이는 한과 슬픔을 추후로 풀어내어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 춤입니다. 임명희 전 선생님께서 살풀이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넉전춤의 순서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넉전춤 혜인스님 이수자께서 넉전춤을 봉행해 주시겠습니다.

0: 이어서 개회 선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신 묘련 스님께서 개회 선언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1: 개회 선언.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상제를 위한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개회합니다.

한국불교조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신 무여련 스님께서 개회 선언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기 의례 의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는 봉원사, 백년사, 용궁사 연합합창단의 음성 공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다음으로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스님께서 봉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봉헌사,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청명한 구름을 타고 순국선열 애국열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활기차게 오시는 듯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행사가 올해로 저의 임기 8년차 중 제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회 때부터 뜻깊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운경 종정예하 큰스님께 존경의 삼배를 올립니다. 뜻하지 않는 일에 발벗고 뛰어주시며 이끌어주시던 서대문 사암연합회 회장 동호 큰스님,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큰스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 땅을 디디고 다니면서 언제나 미안함이 많았던 시간들을 되돌려 오늘 서대문 공원 순국선열 추념탑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헌 행사가 제6회를 맞이하게 되기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는 태고종 행정수장 상진 총무원장 큰스님을 비롯하여 종단의 원로대도 큰스님들과 전국에서 동참해 주신 전국비구니의 임원들과 회원스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민족 영산문화재는 비구니 수행자들의 작은 추모의 마음이 영령들의 엉키어진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며 생전에 못다 이룬 억울한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하려는 법석입니다.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져갔을 애국 영령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흥이 많았던 국민성을 되살리며 님들의 숨결을 기억하려 합니다. 영령들이시여 깊은 추모의 정성을 올립니다.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소승은 세세생생 비구니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추모 위령제가 이어가기를 바라옵니다. 금일 행사에 자리를 빛내주신 육부대중께 부처님 가피하심이 넘쳐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기 1570년 9월 19일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합장.
0: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추도사의 순서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께서 추도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2: 여러분,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을 던져셨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광제징용희생자 영가전에 엄숙히 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절망의 나락에서도 조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선열들의 뜨거운 숨결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전의 깊은 추모의 말씀을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호국안민의 서원으로 민족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운이 기울었던 시절 자신을 던져 결의의 어둠을 밝혀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년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이 땅을 지켜온 호국불교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특설 무대에서 봉행되는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 또한 지난날의 아픔을 아물게 하고 민족 정기를 지켜온 천년 호국불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형무소 곳곳을 돌며 추모의 뜻을 더욱 새기는 안행과 조국 강복, 화신들의 넋을 위로하는 영산제 설행, 그리고 시민이 한 마음으로 어울리는 시민 참여 문화 공연은 추모 열기를 넘어 애국의 정신으로 국민이 통합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심초사회를 써주신 전국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과 비구니회 임원 여러분들께 깊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문화재 개최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대문구청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가 추모의 정신뿐만 아니라 시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국민 통합의 장으로 더욱 빛나 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민족 정신과 애국심을 교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추모 문화제가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 호국영령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영령이 극락왕생하기 시기를 발언하며 이 자리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0: 네, 삼진스님께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조국의 끝에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룩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산제 보존회 회장이고 봉원사 주지이신 현성스님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순고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며 영령들이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한국불교 태호종 종정예하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의 용상 대덕 큰 스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로 제6회

0: 한민족 영산 문화제를 준비하신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과 비구니회 임원 회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조국의 광복의 재단에 생명을 바치신 애국 영령들의 애국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순국 선열 애국 열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순국 선열 영전 앞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디 이고 등락하시어 발전하는 우리 조국 또 우리 민족을 영원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기 2570년 9월 19일 영산제 보전회 회장 현성 합장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현성 스님의 말씀처럼 순국 선열과 애국 열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모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대문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이고 백년사 주지이신 동허 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조국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함께 견하는 영산문화축제입니다.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에서 엄마 목에 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순고한 목숨을 바치신 애국자님께 영전의 깊은 추모의 말씀을 올리며 지극한 정석으로 명복을 빕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숱한 무명 용사들과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오직 조국을 위해 그리고 조국이란 이름 아래 숨져간 수많은 애국 영령들이 계속 우리는 항상 깨달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모 문화제를 통한 순국 선열과 애국기사 강제징용 희생자 영령들이 부처님의 자비의 감흥 속에서 모든 번뇌를 털어내고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란드리며 이 지하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해주신 분인데요. 박운기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추모사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3: 네, 서대문구청장 박운기입니다. 아, 우리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에서 이렇게 영산문화제를 우리 서대문의 독립공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들의 혼이 깃든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주셔서 진심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태고종 우리 백년사 봉원사 아주 큰 사찰이 있고 또 저 역시도 그 두 사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뭔가 특히 영산제는 봉원사의 문화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함께 어쨌든 추진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께서 보내주신 추모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지역구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오늘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 봉행을 맞이해서 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을 드립니다.

0: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던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열사, 또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뜻깊은 추모장을 만들어주신 한국 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회장 현중 큰스님과 또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공원 또 서대문 형무소는 우리 한민족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불교 전통 의식인 영산제를 올려서 넋을 기리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나라를 지켜낸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참으로 참된 또 뜻깊은 불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하고 산화하신 무명 선현들, 선열들, 그리고 이국 땅에서 외롭게 눈을 감아야 했던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그 비통한 한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위로받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영산제의 장엄한 울림이 억울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열리는 안행의식 그리고 시민참여 음악회가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선열의 소중함을 다시 깊이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넋을 위로하고 마지막 음악으로 회향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서대문구 갑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불자위원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 바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진 고초를 겪던 곳입니다. 그 이후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옛 서울구치소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숭고한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순국하신 무명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치 않은 타국의 땅으로 끌려가 차디찬 넋이 되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슬픔과 한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아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 보존에도 늘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불자로서 태고종을 가장 좋아하는 불자로서 우리 태고종 발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 이어서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대표회장이신 장향희 목사님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3: 오늘 우리는 제6회 한민족 영산 문화제를 맞아서 이강산에 자유와 평화를 남기고 가신 순국선열과 애국열사, 그리고 낯선 땅에서 쓰러져 간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딛고 선이 땅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 잃은 칠흑 같은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자 온몸을 던지셨던 분들, 뜻하지 않게 낯선 이국의 땅으로 끌려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무수한 넋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직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의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오랜 희망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그분들께 올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정말 추모의 기도이고

0: 다가올 미래를 향한 가장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1: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대표이장으로 자격으로 저를 계속 불러주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큰 이 행사가 정말 더 좋은 유종의 의미를 거두고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다음으로 태고종연합합창단이 존경하는 운경 종정예하 큰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좀 전향한 것 같아요.
1: 계속 지금
2: 단체 자리인가요? 네, 운경 종정 예약 큰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국권 해방과 자주 독립을 위해 몸을 버려 헌신 순국하신 애국 열사들과 숱한 고문과 핍박으로 목숨을 버리신 애국지사와 강제 징용 희생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충리 장별들과 위국 영령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간 많은 영가들과 이 도량 안팎에서 머무는 주인 없는 모든 영가들이시여,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모탑 앞에 선열들을 위해 제6회 한민족 민족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과 전국 빈지군의회에서 이 제를 설판하고 영가들을 불러 청령하오니 지심으로 잘 들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잘 받으소서. 위고입지 금견하고 구구한신 복구

0: 위에 잃는 개성을 우리말로 하면 나라를 위한 원력이 입지 않그 뜻이 오늘까지 이어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하신 선열의 은혜에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어 대한민국 만세토록 번창할 것을 발언합니다. 위국 선열들의 고귀하신 희생과 자주 독립의 의지가 성취되어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일본 기술에 앞서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일본 기술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도 수출도 일본보다 앞서 세계 3대 수출국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1조 불을 수출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한다면 현 젊은 세대가 선열들의 구국정신을 이어가고 국가는 호국강민의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은 선녀들의 위국정신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오늘에 자만하지 말고 유비무환으로 대한민국이 만세에 융창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모두 중생의 고통을 여의는 극락세계에 환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추모식을 청해 듣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 선녀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을 듬뿍 담은 추모식을 김동아 국회의원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추모식 숨결 속에 피어 오르리 시 현중스님 낭송 김동아. 탄압 속에서 굽히지 않았던 숭고한 10년 속 애국 희생 소중한 인연 대한민국.

0: 젊음을 기억합니다. 의병에서 독립운동가, 꺼지지 않는 등불로 숨죽이듯 피어올라 염원 속에 국권이 다져졌네. 76년 지나 760년 세월이 흘러도 님들의 숨결로 나라는 성장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영령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듯 화창한 오늘, 님들의 숨결이 머물던 이곳 하늘은 청명하게 화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앞서 의원님께서 본인을 불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진심을 담은 힘찬 음성으로 추모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가의 순서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저희가 음성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연합합창단에서 준비한 곡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년사, 봉원사, 용궁사 연합합창단의 하모니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6회 순국서절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4부 추모문화공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제4부 추모문화공연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 무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6회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불자 가수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 박정식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부동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5.
4: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옥현 판매 기자, 한국 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 만족 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 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5: 여명 808 정말 좋아요.
4: 상쾌한 아침 참 좋은
5: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6: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한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

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0: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을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0: 해당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 민족의 토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운산철벽하면 차시방도 사생

정종 소식은 몰잠이요. 바로 정법 활구참선법은 해 갈수록에 아무 재미가 없다고 말이야. 해 갈수록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에서. 그러니 무슨 재미가 거기 있을 것이냐 그 말이야. 알아 들어간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 텐데 해 갈수록 꽝 맥혀서 의단이 통로할 뿐이니 거기에 무슨 재미 붙일 것이 있느냐 그 말이야. 불용 여하 우약하다. 여하 약하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잘 되느니 못 되느니 무슨 망상이 일어나니 혼침이 오느니 어제는 조금 되더니 오늘은 안 되느니 화두가 나한테 안 맞은가 내가 아직 근기가 아직 약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쓸데가 없다고 말이야. 늙었다느니 무식하다느니 여자느니 전혀 그러한 여하 약하를 여기다가 생각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아파 은산 철벽거 하면 할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안입이 설실을 통해서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 경계에 따라가지 말고 바로 그 경계에 직해서 화두를 떡 그가 거대 은산철벽처럼 가거라. 앞에 은으로 된 산이 확 앞을 갈아먹고 좌우를 봐도 철벽이 탁 막혀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거기에도 철벽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오직 알 수 없는 의단 하나만이 동로하도록 잘 된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잘 안 된다고 번외심을 내지도 말고 오직 그렇게 타성일편이 되도록 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화두를 들 때는 있는 듯하다 금방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지만 자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오직 한결같이 단정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의단으로 화두를 거각해 나가면 은산철벽처럼 꽉 맥혀서 거기에서도 이러다가 툭 깨치기를 바라거나 누가 이럴 때 나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빨리 깨닫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은산철벽처럼 해 가다가 어떤 기연에 그놈이 톡 터지게 돼. 의단이 타파가 될 때 바로 자기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차시방도 생사하다. 사생아가 생사. 이때가 바로 생사의 강을 건너가는

하는 때니라. 고 조사의 개송을 읊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형제 자매 법보 제자 여러분은 조실 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시무도 소를 찾는 그림, 소를 찾는 개송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 개송은 처음에 자기도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도 조사와 다름이 없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진치 삼독 무명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잃어버린 자기의 본성을 찾는 공부를 소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소를 찾으러 나가는 데에다가 비유해서 참선해 나가는 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10가지 단계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얼마만큼 가면 소를 발자취를 보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소가 보이고 소가 보이니까 살살 다가가서 그 소를 얻고 소를 잡아가지고는 그놈을 살살 먹여 먹여가지고 길을 들여가지고 그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는 잊어버리고 자기 사람만 딱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소도 사람도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9번의 단계에 가서는 반본환원이요. 정말 그 본태평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이제 자기 수행의 구경체에 온 건데 우리 수행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 교화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 10번째 입전수수 단계다 그 말입니다. 이 시부도는 중국에 어떤 선지식이 읊은 개소인데 조실 스님께서 방금 졸심 자신의 수행의 그 경험을 거기에다가 비추어 가면서 그걸 우리에게 그 시무도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10가지 단계를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몇 번째 단계에서 애를 먹다가 그 다음에는 또 수월하게 가다가 뭐다 그런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빨리 빠르게 건너거나 천천히 건너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처철에 툭 터지기도 하고 3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내지 30년 걸리기도 하고 또 기운이 성숙하지 못하면 평생을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꼭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그런 속효심을 내서도 안 되고 빨리 얻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갈팡질팡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소걸음처럼 착실히 걸어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깊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정진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요법회는 너무너무 조실 스님의 녹음 법문이 우리에게 적절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산승은 그 선방의 스님네 몇 분과 시민 선방의 여러 분과 청년 법회 회원들이 화두를 타기를 원해서 간략히 조실 스님을 대신해서 화두를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실 스님의 법문 가운데에도 그 화두에 대한 법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목고 이미 이목고를 타고 가지고 공부하는 분은

그런 화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무엇고를 하시고, 은사스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탄 분은, 은사스님이 그 당신의 상자의 근기를 잘 알아서 무자 화두를 일러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무자 화두를 하되,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잘 들으면 그 드는 적절한 요령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그 무자를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그 어째서에다가 의심의 눈을 거기다가 초점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고, 이목구는 이 무엇고? 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지금 이 무엇고 하는 이놈이 무엇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그쳐서 든다면 더욱 절묘할 것입니다. 알수 없는 의심으로 해 나가되, 미간, 눈과 눈썹 사이에다가 거기다 너무 힘을 주고 머리로 하다 보면 상기가 오는 것이니까, 단전 호흡을 서서히 하면서 화두를 배꼽 밑에 단전에다 두고 관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참선 법문이라고는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 댁에 가셔서 그 녹음 테이프를 10번, 20번, 100번을 딱 들으면서 하시면 자연히 아주 자상하고 구체적인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졸심 법문에도 판치생모 화두를 말씀하시다가 이제 판치생모를 들으시니까 이목고 내동댕이 쳐부르고 판치생모 해야겠다 그러시지를 말고, 졸스님이 판치생모에 대한 법문을 하셨지만 그 전에 이목구를 쭉 하시던 분은 계속해서 그 이목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스님한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그렇게 법문을 듣고 관세음보살을 해왔는데, 하다가 여기 와서 이목구 화두를 탔다고 말이요. 그런데 지난번 언젠가 산승이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야지 이 화두하다 저 화두하다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어느 스님이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했으니까 얘 이목구 내동댕이 쳐부르고 관세음보살만 해야겠다 선빵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려면 여기까지 오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세음보살을 했지만 자, 관세음보살로서 신심과 수행해 나가는 기본을 잘 다졌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한 말을 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참,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부처님으로부터 달마스님까지 28대, 육조스님까지 33대, 현재 조실스님까지는 77대가 법의 등불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문자 견성성불법으로 그렇게 법도 이어오면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팔만대장경이 우리나라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그 팔만대장경과 불국사 석굴암 부처님과 종묘 세 문화재가 유네스코로부터서 이 세계의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불이 타지 않도록 습기가 침범하지 않도록 벌레가 먹지 않도록 또 도적이 침범 못하도록 잘 보존해서 몇천 년이고 몇만 년이고 보존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서 8만 대장경을 모신 목표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인사회까지 8만 대장경이 모셔졌는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해에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통곡을 하고 머리를 땅에다가 부딪히면서 통곡을 하니까 어떤 늦게 된 스님 조금 멋스럽게 말해서 늦게 끼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통곡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은 부처님이 계셔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계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좀 자유롭게 좀 살 때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울었었냐 아 그렇게 소리를 질른 스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섭존자께서 아하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 100일 만에 500성승을 모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결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속기술로 했는지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녹음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전해온 바로는 외워가지고 아란존자를 시켜서 쭉쭉쭉쭉쭉쭉 어디에서 누구 있을 때 어떻게 이 법문을 하셨다 쭉쭉 외우면 500성승들이 과연 그렇게 했다고 전부가 인정을 하면 그것으로서 또 한 경전이 결집이 되고 해서 외워가지고 결집을 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워가지고 무슨 결집이 되냐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한 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아란존자는 외우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력이 좋았으니까요. 제1회는 그렇게 500성승이 모여서 왕사성 칠엽굴에서 제1회 결집을 했고 두 번째 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100년 만에 야사라고 하는 존자가 제1회를 해가지고 비사리성에서 700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제2회 결집을 했습니다. 또 제3회 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330년 만에 아유광의 보호 아래 제수라고 하는 존자의 사회로 파타리자 성에서 10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제3회 결집을 했던 것입니다. 제4회 결집은 불멸후 600년경에 가니세카 왕의 적극적인 보호 아래 가슴미라에서 협존자와 세우존자를 상좌로 500의 성자들이 모여서 제4회 결집을 했습니다. 그때 3장을 결집을 하고 그 3장에 대해서 주석도 달고 그랬습니다. 그 뒤로 대승경전이라든지 또 이 그 밀교 그런 경전도 보다 결집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자세한 것을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삼장법사 구마라십이라든지 현장법사 그 밖에 많은 범어와 중국어에 통달한 성자들이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티베트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한문 경전으로 된 것을 그 고려 현종이 그것을 그 원본을 책으로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그 경판에다 새겼습니다. 새겼는데 무슨 목적으로 새겼느냐 하면은 그란 적들이
그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니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5048권의 그 경전을 새겨가지고, 부인사가 아마 경북 영천에 있는 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부인사에

다시 경판을 새기기를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에 걸쳐서 강화도에서 1511부 6802권이고 판수로는 8만 1258장이라고 그걸 완성을 해서 해인사에 봉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 선원사에 보관했다가 이태조 7년에 1398년에 서울 지천사에 옮겼다가 다시 해인사로 옮겨 모신 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해인사에 잘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했던지 소금물에 담그고 말리고 뭐다 칠을 먹이고 해가지고 한 장도 버려지 먹은 것도 없고 귀지도 않게 해서 잘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존이 되어서 그건 대단히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영구히 잘 보존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21세기를 우리는 맞이한 마당에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세계가 다 자기 있는 곳에서 미국에서나 소련에서나 영국에서나 독일에서도 컴퓨터만 누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열람할 수가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 대장경을 본따서 신수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산화를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신수대장경은 세계에서 다 열람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잘되고 좋은 경전이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전을 보려면 여기까지 와야만 됩니다. 그렇게 쉽게 8만 대장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모셔진 8만 대장경을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라도 외국에 있는 어떤 불교 학자라도 그 8만 대장경을 거기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고려 8만 대장경의 전사나 불사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불사는 국가적으로 해야 할 만한 불사고 또 국가에서 못하면은 불교 종단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라는 IMF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말이 아니고 종단은 참 내 입으로 벌리기도 참 안 되었지만은 종단이 저렇게 분교가 일어나가지고 시끌사끌한데 그런 불사를 할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다행히 불보살 화연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 이 전사나 불사를 9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삼성문화재단에서 이 불사를 찬동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내서 그 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본 입력은 되었으나 그것을 한자 한자 틀림없이 되었나 그것을 낱낱이 다 대조를 해가지고 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또 해서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집안에 앉아서 8만 대장경을 무슨 경에 무슨 품에 몇 조에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어라든지 세계의 뭐 다른 나라 외국어로도 번역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 이래로 불교 3000년 역사 이래로 처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위대한 불사가 원력을 세운 불보살 화연에 의해서 이 불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는 우리 불교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IMF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불사를 하느냐, 동참을 하느냐, 혹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 불사에 동참을 하고 성의를 바쳐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를 내가 경전에 나온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달장자라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금강경 천문 읽으면 기수급 고독장자라고, 그 기수급 고독장자가 누구냐면 수달장자입니다. 그 수달장자가 나중에 처음에 대단히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져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속담에 멋이 쫙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가난한데 부부이 굶고 살다시피 그러다가 수달장자가 밖에를 슬슬 댕겨서 봤습니다. 혹 주염이나 쓰레기통에 혹 먹다가 버린 쉰 빵 조각이라도 혹 있나 하고 보다 보니까 나무 토막 하나를 얻었습니다. 맡아보니까 그 쓰레기 속에서 주웠는데 향내가 진동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놈을 씻어가지고 보니까 전단에 한 나무 토막이라. 그놈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쌀 네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 날을 굶다시피 하다가 쌀 네 마리를 구했으니. 그 쌀 네 마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부인 보고 우선 한 말만 밥을 해가지고 오늘 좀 배를 좀 채워야겠다, 밥을 하라고. 나는 슬슬 다시 가서 쓰레기통에 배추 이파리나 무 이파리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주워가지고 가서 다갈다갈 끓여서 먹어야 할 테니까 끓이라고 밥을 하라고 해서 밥을 해놓고 이제 밥이 있고 아직 수달장자 안 왔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정사에서 관을 해보시니까 수달장자가 이제 참 때가 되었구나. 수달장자를 정말 제도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사리부를 가서 수달장자한테 가서 걸식을 탁 바리떼를 가져가서 밥을 얻으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냄새는 코로 수수수 들었는데 속에서 회가 동해가지고 견딜 수 없이, 근데 아, 사리불 존자가 왔으니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깊은 마음으로 한 말 밥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말을 퍼서 밥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목련존자 네가 또 가서 밥을 빌어오느라, 목련존자 가서 밥 다 익을만 할 때 들어가서 발대를 떡 펴니까 두 말 없이 또 두 번째 밥을 또 퍼줬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말을 퍼서 또 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시켜서 가서 밥을 빌으라. 가섭존자가 또 가가지고 밥이 김이 풀풀풀 난 데가 바르떼를 뜨고 가니까 두 말 없이 또 딱 퍼졌습니다. 그런 마지막 한 말 남은 네 말 밥을 딱 밥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몸소 바르떼를 가져가서 딱 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놈을 퍼서 딱 바리떼를 딱 받아놓고 부처님께서 작과를 하시고 축원을 하시기를 금일 죄멸 복생이니라. 오늘날 그 가난해야 할 그 죄는 없어지고 멸하고 큰 복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딱 축원 한마디 했는데 그때 마치 수달장자가 나물거리 주워가지고는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 부처님이 와서 계시지 크게 기뻐해가지고 부처님 받은 밥, 사리불, 목련, 가섭존재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그 밥을 퍼놓고 지게를 끓여서 거기서 딱 공양을 잡섰는데 공양이 끝나자 여기서 저기서 보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금은 보와 칠보와 비단과 곡식과 또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땅에서 솟아가지고 옛날에 부자의 때와 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장자

그때 다시 잘 차려놓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까 수살장자와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도를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수살장자의 부인이라면 식구가 쫄쫄 굶다가 모처럼 얻은 거 파괴놓은 거 스님 내가 오면 탁 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직장에 다니다가 다 퇴출당하고 또 유학 간 애들도 다 불러들이고 대학도 휴학을 시키고 군대에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역사 이래로 없는 이런 불사에 빠지면 참 언제 업장이 소멸이 되고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해도 아까 말한 팔만장경의 그 전사나 불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즉 하셨겠는데 아마 잘 모르고 안 하신 분은 이런 기회에 다 동참을 하시고 이 경전 불사에 동참하는 얼마나 그것이 공덕이 장하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사세왕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조다리 제바달타라고 하는데 그 조다리의 꼬임에 이 아사세왕 뭐라고 꼈었냐면은 아사세왕 아버지는 빈바사라왕인데 빈바사라왕이 명이 길게 생겨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태자는 임금 맛도 못 보고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부처님을 죽이고 내가 신불이 되고 아사세 태자는 빈바사라왕 부왕을 죽이고 신왕이 되라. 신왕과 신불이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한번 휘어잡아 보자. 아사세왕이 솔깃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칠중 감옥에다 가두고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였단 말도 있고 죽이러 올라온 줄 알고 자결을 했단 말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하여간 경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사세는 자기 부왕을 죽인 걸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사세왕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아주 문중이처럼 되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파의 얘가 너무너무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부처님께 가서 참회를 하면은 어쩌면 낯설는지 모르니까 부처님 가서 참회를 하라고 해. 나 같은 이런 대역죄, 오역죄를 지었는데 부처님이 받아주실까요? 틀림없이 받아주실 테니까. 그러면 그대가 먼저 가서 내가 참회를 오면은 받아주시겠느냐고 먼저 가서 말씀을 여쭈어봐라.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진실로 참여한다면야 내가 왜 참여를 안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참여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차츰차츰 병도 낫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여러 파사이과이니 뭐 아사세왕이니 여러 뭐 왕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삼보를 외호하는 왕으로서 경전마다 나와 있고 참 그런 데다가 가장 뚜렷한 공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1회 결집 때 아사세 왕이 공양 의복 약 일체를 전부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제1회 결집을 무난히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사세왕은 그 아버지를 죽이고 한그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기고 아라한을 죽이고 그런 것이 오욕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오욕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암지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세왕은 그런 죄로 해서 일단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다시 거기에 고통도 받을 겨를도 없이 천상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께 참회를 했고 적극적으로 불법성 삼보를 외워할 뿐만 아니라 제1회 결집을 하는데 무심양면으로 외호를 한그 공덕으로 결국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무량겁을 받을 죄가 소멸이 되어가지고 천상에 올라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서 불법을 믿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마는 무량겁을 오면서 수천만 생을 오면서 산같이 지은 입으로 지은 죄, 바다와 같은 그 몸으로 지은 죄, 흙과 같이 지은 죄를 마음으로 지었다고, 안 지었다고 누가 보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은 죄도 낱낱이 빼놓지 않고 다 받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내가 소개한 이런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에게 이 팔만대장경을 읽게 하는 그 공덕으로 그 죄도 소멸이 되리라고 저는 감히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한 분은 좀 넉넉히 하고, 아무리 적어도 적은 돈이라도 아까 수달장자처럼 그것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댕겼어도 다 갖다 바칠 때큰 부자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경전의 말씀을 명심을 하시고,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졸심열반 하신 대로 25년 사석에서나 법석에서나 단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주하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불사는 여러분의 어려운 난국을 헤아리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국난을 맞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가 말세의 현상이 나가지고 도처에서 사람을 죽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러한 세계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이 전산화 불사는 하루속히 원만히 성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역사를 깨고 불사에 동참하시라고 감히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서 서있껏 하시면 되고, 한 번에 안 내더라도 다다리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여기 고려 대장경 연구소장으로 이 불사를 하고 있는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계송 하나를 읊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금생의 약불 총사하면 후세 당연한 만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

0: 보건복지공동홍보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

0: 이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4: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3: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4: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피어나는 모든 꽃은 언젠가 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화와 달리 지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종이꽃 지화인데요. 이런 특별한 꽃을 40년 넘게 만들어왔다는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 무형유산 63호 지화장 석용 스님입니다. 지금까지 스님이 만든 지화만 해도 10만 송이가 넘는데요. 스님이 이토록 많은 꽃을 만들어 온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아름다운 꽃을 정성껏 만들어 부처님께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꽃 한 송이에 담아내는 석용 스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0: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석영수님이 주지로 있는 도량인데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도량 한편이 소란스럽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하는데요.
1: 스님, 뭐, 또 뭐 하시려고요?
2: 아이고, 좀 풀 좀 뵐까 하고요.
0: 도량 앞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낼 예정이랍니다. 작업에 앞서 보호면을 눌러쓰고 어깨에 예초기를 둘러맨 석영수님. 이 순간만큼은 지화장도 주지도 않은 영락없는 일꾼의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초 작업. 능숙하게 예초기를 움직이며 도량 구석구석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한여름 뙤약볕에 승복은 땀으로 젖었지만 쉬어갈 기색조차 없는 석영수님. 평소라면 조금 미뤄도 될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서둘러 마쳐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3: 내일이 백중날이라 오늘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풀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님들을 맞이 오는데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량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0: 불교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해마다 음력 7월 보름이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인데요. 백중을 하루 앞두고 도량 앞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한 스님. 이제 한숨 돌릴 법도 한데 법당을 분주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4: 이제 부처님의 청정보신 비로자불 원만보신 노선아불 천백억하신 사가오니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예, 지금 도량 장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을 걸고 지화와 장식물로 법회가 열릴 도량을 꾸미는 일. 이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엄과 스님이 인연을 맺게 된 건 한 분의 스승 덕분이었다는데요.
4: 정산제 50호의 정지왕 스님이 이제 장엄 보호자 스님이었었는데 그 스님한테 87년도에 오셔가지고 장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우게 돼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90년도에 들어서가지고 제가 장엄을 더 맡아서 이제 93년도에 장엄을 설치하게 되고 그 계기로 인해서 계속 이제 끝없이 장엄을 하게 됐죠.
0: 스님에게 장엄을 가르쳐준 이는 바로 지광 스님. 평생 도량을 장엄하는 일에 힘썼고 국가 무형유산 제50호 영산제 도량 장엄 보유자로 지정됐는데요. 그 곁에서 장엄의 기술과 정신을 하나씩 보고 배운 석영스님은 전국의 크고 작은 법회를 오가며 장엄을 이어온 지도 어느덧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5: 더 놔주고, 놓고 더 놓고, 당겨,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놔서 놔주고, 당겨.
0: 스님은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장엄물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데요. 장엄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4: 행사 때 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행사가 있나 할 정도이기 때문에 도량 장엄을 멋있게 또 부처의 명호를 걸고 장엄하게 해놓으면은 그 도량의 모든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다 옹호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지기 때문에 이 도량을 엄숙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면서 또한 마음가짐을 또 가라앉히면서 연갈천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기도를 제대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도량 장엄들이 엄청나게 보호할 수 있고 부처님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중생을

0: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백중을 하루 앞두고 용암사 법당 장엄이 시작됐습니다. 법당 곳곳에 놓이는 것은 스님이 직접 만든 지화인데요. 부처님께 올리는 꽃인 만큼 한 송이도 허투루 꽂지 않습니다. 조금 어긋나면 다시 옮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꽂고 법당과 꽃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손을 봅니다.
2: 가운데 놓는 걸 만들어 놨었는데 조금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틀어놨습니다.
1: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석영 스님. 내일 이곳을 찾을 이들이 그리운 사람을 마음 편히 떠올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길 바라납니다.

0: 다음 날 백중을 맞은 용암사. 이른 아침부터 도량 곳곳이 분주한데요. 일찌감치 법당에 자리를 잡은 석영스님. 그 주변에는 제철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1: 오늘 백중 행사를 위해서 부처님 과일 공양 올리려고 예고 있습니다.
0: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인 만큼 과일 고르는 것은 물론 쌓는 과정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모양과 크기를 맞춰 하나씩 자리 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층층이 쌓는 일. 혼자서는 쉽지 않기에 오늘은 든든한 도반들이 함께합니다.
2: 스님 소개 좀 해주시오.
1: 네, 여기 우리 저 스님은 지금 여기 용암사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고담 스님. 이쪽에 우리 저 빨간 스님은 네팔 스님이신데 왕다라마 스님이십니다.
3: 여기 그 큰 스님하고 이제 열반하셨지만 30년 동안 인연 돼가지고
4: 예. 세계는 하나라고 부처님의 인연법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0: 서로 손발을 맞춰 차곡차곡 공양물을 쌓는데요.
3: 테이프 주세요.
0: 그런데 그때 도반 스님이 갑자기 테이프를 찾습니다. 층층이 쌓은 과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단씩 돌려가며 단단히 고정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 테이프를 감는 일에도 석영 스님만의 요령이 있답니다.
5: 똑바로 해야 돼.
1: 똑바로 안 돼요. 이런 저 이거 할 적에 이거 저 테이프를 돌릴 적에 그냥 돌리면 안 돼요.
5: 네, 이거
1: 아니 그게 아니라 돌릴 적에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마지막 거를 한번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리면서 이게 이제 팽팽해져가지고 저 단단히 단단해지. 처음에 이제 그 저 80년대 초에 이제 그 행사 때 갔더니 과일을 안 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과일을 뭐 아침에 뭐 빨리 이게 요지를 찔러가지고 이제 보통 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행사는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발랐던 것이 그때가 아마 80년대 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행사에 테이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3: 이대로 자꾸 내려가요.
0: 급한 상황에서 찾아낸 방법이 40년 가까이 이어온 장엄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6: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손은 여기다 올리고
0: 오랜 인연을 이어온 도반들과 손을 맞춰 준비한 과일 공양물. 이번에는 부처님께 올릴 수박을 준비하는데요.
2: 스님, 수박으로 뭐 해주시려고요?
4: 수박으로요? 아유, 부처님께서 꽃을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3: 내가 만드는 건 만다라와예요, 만다라. 만자 해가지고. 만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절만자.
4: 멋진 꽃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0: 먼저 초록 껍질을 얇게 도려내고 컴퍼스로 중심을 잡으면 준비는 끝! 한지로 지화를 피워낸 것처럼 칼끝으로 수박 위에 꽃잎을 새겨나가는데요.

0: 밑그림도 도안도 없습니다. 글이라는 꽃은 이미 스님의 손이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꽃중의 왕은 모랑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는 이제 최고 귀한 꽃을 공양 올리는 것. 그냥 수박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꽃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더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또 보기 좋고 또 꽃을 보니까 즐겁고.
0: 과일 하나도 그대로 올리지 않고 한 번 더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태 아름다운 공양물로 만드는 석용스님. 부처님께는 공경을 다하고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는 보는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세상에 하나뿐인 꽃 한 송이. 수박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1: 발공양 정성대로 올려가지고 그 공양물을 갖다가 다시 이제 하다 내려가지고 영가님들이 잘 먹고 극락세의 왕상을 기원하고 추원하고 또 행복하길 또 바랄 뿐이죠.
0: 정성껏 새긴 수박도 다른 과일과 함께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풀을 베고 번을 걸고 지화와 과일을 공양 올리기까지 준비만 하루 넘게 걸렸지만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스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백중법회가 열릴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신도들의 두 손에 들린 건 저마다 준비해온 공양물들. 정성껏 마련해온 떡과 음식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데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몸을 낮춰 공손히 예를 갖추며 절을 올립니다.
2: 일단 오면 마음이 편해요. 다른 집에서 혼자 그냥 있을 때보다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편해요. 편했습니다.
3: 1년에 한 번씩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 1년에 한 번씩 참도제를 꼭 한 번씩 이제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부처님 전에 향을 피워 올리고 두 손을 모으는 신도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곧 시작될 백중법회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다 눈길이 머문 곳은 부처님 전에 놓인 지화. 생화처럼 곱게 피어난 꽃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서야 한지로 만든 꽃인 걸 알아차는데요. 그 정성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절을 올립니다.
4: 연꽃도 금방만 피어나는 거 같고 일일이 한지를 염색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꽂아주셔가지고 오늘 영가님들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5: 삼보 부처님과 지자 보살님께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0: 마침내 시작된 백중법회.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힘차게 법고를 울리는데요.

0: 기억과 그리움은 남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그리운 얼굴을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요. 곁에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말,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던 마음을 기도에 담아 전합니다.
1: 마음이 경건해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죠. 예, 주상님께 그래도 뭔가를 조금 해드렸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2: 그러니까 신도들 하시니까 좋은 데 가서 잘 지내고 내년에 또 와서 다시 만나자고. 내년에 또 만나겠지.
0: 그렇게 올해의 백중도 저물어 갑니다. 다시 찾은 경기도 이천의 작업실. 그런데 오늘은 작업실이 여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스님과 인연을 이어온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두 지화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3: 지금 꽃을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고 이제 앞에 두 분은 지금 곧 지금 배우는 중이고 계속 꽃을 사랑해가지고 배우고 있는 중인 아주 착실한 제자들입니다.
0: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과 한국 전통 지화 보존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 지화를 되살리고 제자들과 제작 기술을 나누며 지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스님 어떠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5: 잘 만들었어요.
4: 천천히 잘 봐주세요.
5: 잘 만드셨어요. 옆에서 땡기, 자 이렇게 땡기면 되지. 얘가 확 땡기면 뜨 찢어지기 때문에 안에 부분만 펴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펴졌다고.
4: 아, 네.
5: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땡기면서 나중에 이제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0: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기술 하나도 정확히 익혀야 한다는데요. 스님은 제자들이 만든 꽃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고쳐주며 제대로 익힐 때까지 몇 번이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4: 옛 꽃을 복원하고 그걸 또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막중하시다는 그 말에 불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아 이건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꽃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스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화에 담긴 불교 의미와 우리 전통 가치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지화와 함께해온 석영 스님. 스님에게 한지로 꽃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어느덧 삶의 일부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6: 지화는 불하여 이제 심하다를 이제 지화는 부처님의 꽃이고 마음으로 피운 꽃이다라고 이렇게 또 옛날에 심우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참으로 석영 스님은 행복하군요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꽃이 피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됩니다.
0: 한지를 만지고 꽃을 피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석영 스님. 그 꽃에는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전통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스님은 그 마음을 담아 묵묵히 한 송이의 꽃을 피워냅니다.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마마.
1: 제가 참으로 궁금해서요. 마마가 하객이신지 아니면 적이신지.
0: 오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0: 입니다.
1: 방금 프라세네 지도왕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왔어요. 치욕을 당한 표정이던데요.
0: 잘 됐군요. 제가 말하려던 걸 알아들은 것 같으니.
1: 프라세나짓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0: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진 않았지만

0: 그래서 샤카 왕들이 숫도다나 대왕에게 회의에서 분노하도록 만들었지. 대왕의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계신 거군요.
1: 정신 바짝 차려야 답답한 이왕. 당신은 대왕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실은 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모자랐으니.
0: 하고 싶은 말이 뭐요?
1: 비록 당신한테 뱀처럼 날카로운 이빨은 없지만 온몸에 독을 품은 건 분명하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
0: 드러나던 전하!
1: 그리 화낼 거 없어, 단답하니와. 한꺼풀 벗기고 나면 모두가 알몸이니까. 당신이 샤카 왕자의 눈독을 들이고 있듯이 나 역시 그렇소. 말했듯이 한꺼풀 벗기고 나면 모두가 알몸이요.

0: 단답한 이왕 며칠 더 머물다 가세요. 어차피 회의도 참석하셔야지 않습니까?
1: 대왕.
2: 대화 말씀이 맞아요, 단답한 이왕. 회의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으니 마마도 오셔야만 합니다. 마마의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3: 아미타 마마, 혼자 돌아가서 뭐 하시게요? 야소다라도 여기 있는데 고모부도 회의 때문에 남기로 하셨으니 여기 그냥 계세요.
4: 그래요, 어머니. 며칠 더 계세요. 회의 후에 떠나셔도 되잖아요.
5: 원래 시집간 딸 집엔 오래 머물러선 안 되지만 여긴 마마의 친정이기도 하니까 더 머무셔도 우린 괜찮답니다.
6: 좋아요. 여긴 제 친정이지요. 하지만 이제 고판의 집이다. 그러면 날 무슨 구실로 붙잡아 볼래?
3: 하하. 아미타 마마, 너의 시고모님이기도 하니 무슨 구실로 붙잡을래?
4: 아미타 고모님, 정중히 부탁드려요. 이 결혼식을 위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으니 부디 며칠만 더 머무셔서 이 새 신부가 고모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6: 새 신부인 네가 그렇게 성심껏 부탁을 하니 여기 있으마.
5: 봐요, 야소다라가 말만 하면 되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더니 따님이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들으십니다.

0: 인사드립니다, 폐하.
1: 뭐이니 이가 이 시간에 용건을 말해봐.
0: 이런 시간에 찾아온 걸 용서하소서. 결혼식이 끝난 후 다른 기녀들은 모두 다 향락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폐하 간친이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궁 안에서 간친이를 본 사람이 있느냐?
2: 없습니다.
3: 폐하, 해나 의식을 하던 날 밤 간친이가 공주님 방에서 나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2: 맞아요. 저하고 만났죠.

0: 당신의 전원을 받고 호숫가로 당신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칸치니가 와서는 태자가 다른 왕자들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해나를 바른 후 궁밖 외출은 금기라고 말했어.
1: 난 당신을 호숫가로 부른 적이 없는데.
0: 그럼 왜 다무카는 나한테 와서 당신이 날 호숫가로 불렀다고 했을까?
1: 저는 그런 말을 다무카한테 한 일이 없습니다.
2: 다무카, 네가 야소들한테 그 말을 전했느냐?
0: 예패야.
2: 누구의 부탁으로?
1: 말해봐, 다무카. 누가 시켜서 그런 말을 전한 거야? 말해봐.
3: 칸츠니. 칸츠니가 부탁했어요.
2: 네가 어떻게 아느냐?
3: 저기 칸츠니가 타무카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칸츠니가 제 수중을 떨죠.
0: 예, 맞아요.
1: 하지만 형,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타무카한테 전했을까?
3: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아.
0: 그날 칸치니가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 더러워진 베일도 가져갔어. 빨아오겠다고 하면서.
1: 하지만 왜 그랬을까?
3: 그거야 칸치니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지. 예.
2: 아미토단, 향락궁의 기녀 칸치니를 찾아서 내 앞에 데려오라고 사령관한테 지시하라.
4: 예, 폐하.
1: 걱정 마라, 모히니. 칸치니가 어디 있든 곧 찾을 테니. 왜 그런 허위 전언을 했는지도 알게 될 거고.
5: 예. 물러갑니다, 폐하.
6: 시타르타, 넌 그런 질문을 제가 된 칸치니한테 해야 될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질문은 끝까지 답을 알 수 없게 되지. 이제 칸치니는 그런 질문의 하나가 돼버린 거야.

0: 나를 보고 있는 거니?
1: 아니요.
0: 그럼 별과 얘기를 하는구나?
1: 아니요.
0: 그럼 부엉이하고 대화하는 거니?
1: 아니에요, 숙모.
2: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1: 숙부님, 모인이가 와서 칸신이 얘기를 한 이후로 자꾸 칸신이가 걱정됩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꼬리를 물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그녀는 왜 타무카를 통해 내가 호숫가로 고파를 불렀다고 전했을까? 그리고는 호수로 못 가게 막았고.
2: 쓸데없는 걱정이 많구나 싶달았다. 병사들이 두루 찾고 있다. 일단 찾고 나면 모든 답을 알게 되겠지. 그리고 어쨌든 일생을 기녀로 살고 싶은 여자는 없을 거다. 언제라도 적당한 짝을 만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이지. 그리고 떠나는 거야. 아마 칸춘이도 누군가를 찾았겠지. 응?
1: 제발 그랬으면, 그런 일로 그랬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2: 너무 감정적이면 못 쓴다. 기녀 하나 때문에 그리 걱정을 하고

0: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상관 안 해.
1: 그리고 이런 밤에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있어야지. 야소다라가 꿈에 부풀어 잠 못 이루며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넌 어둠 속에서 칸친히 걱정만 하고. 결혼식 다음 날에 이렇게 신부를 버려두는 신랑이 어디 있다든. 없지 안 그래? 스타르타, 네 첫 번째 의무는 야소다라란다.
2: 예, 수무님.
1: 그리고 돌아가선 신부한테 그런 질문을 막 해선 안 된다. 대신 사랑을 듬뿍 주렴.
2: 네, 수무님.
3: 야소다라 공주님, 태자마마 오십니다.
1: 당신을 계속 기다렸어.
2: 왜?
1: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을 보여주려고.
2: 내가? 내가 무슨 선물을 줬는데, 고파?
1: 안 줬음 말고. 하지만 이 고파가 항상 선물을 잊지 않고 챙기는 건 잘 알고 있지? 지난번엔 당신 피리를 가져갔잖아.
2: 맞아. 이번엔 뭘 훔쳐간 거야?

0: 이제 말해봐. 여기에 언제 색을 입혔어?
1: 모르겠어, 고파. 당신 기억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이 조각상으로 왔고, 그리고는 갑자기 여기에 색을 입혔어.
0: 당신의 사랑의 선물이 내 맘에 들어.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
1: 뭔데?
0: 당신이 찾아내봐. 잘 살펴봐. 그래, 이건 당신의 시력 검사이기도 해. 이 조각상에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연인만 보여.

0: 이 주사로 이마에 연지를 찍는 건 여인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겠다는 뜻이지. 이 연지가 여인의 마음에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풍요한 시기인 결혼 생활을 일깨워주니까.
1: 당신은 내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0: 대답해라 대바다타. 내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야만 하겠냐? 대답하라 했다.
1: 아들은 칸치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당신은 어째?
0: 입 다물어만 갈라! 이놈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저 두 눈이 말하고 있잖아. 말해라. 이전에도 칸치니 때문에 너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 칸치니가 불쑥 나타나면 넌 어떻게 되겠느냐?
2: 그럴 수 없어요!

0: 그럴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1: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0: 무엇 때문에 죽여? 말해, 왜 죽였어?
1: 그년이 야소다라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요.
0: 야소다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2: 야소다라하고 뭘 하려고 했던 거니? 대받았다!
0: 납치를 해? 대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우리를 다 불태워 죽일 거야!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릴 거야!
2: 도대체 넌 왜 그러니? 전투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난 표적을 놓친 일이 없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잖아! 뭐 때문에 머리가 아닌 왕관을 썼던 거야!
3: 내가 그때 시다르타를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에? 무슨 이득이 있었겠어요?
1: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고 프라스나짓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 가뒀겠죠. 그럼 야소다라뿐만 아니라 왕좌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타르닉 그놈이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계획대로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했을 거고 시타르타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2: 죽어? 그는 불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지. 화환의 전갈을 숨겼는데도 살아남았고, 신혼 침대에 전갈을 놔뒀는데도 또 살아남았어.
3: 지난 세월 동안 두 분이 하신 일은 그저 시도와 노력이었죠. 결과가 뭐예요? 오직 실패. 그뿐이잖아요. 실패뿐.
2: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0: 무슨 방법?
2: 수도자. 기억해요, 당신? 내가 아시타 성인이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시타르타 생일날에 수도자의 물병을 선물해 줄 거예요. 이제 때가 왔어요. 수도자, 현자, 슬픔, 자비. 그리고 속세를 떠나 숲으로 가는 거죠.
0: 알아듣게 말해봐요.
2: 보세요. 시타르타에겐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든가, 아니면 숲속으로 떠나든가. 만약 죽지 않으면 숲속으로 갈 수 있겠죠. 그저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타르타를 금욕생활로 이끌어가는지.
4: 보거라, 시타르타. 이건 방이 일곱 개 달린 저택이고, 이건 방이 아홉 개 달린 저택이며, 이곳엔 방이 열두 개가 달려있다. 너희 두 사람을 위한 집이다. 결혼의 단꿈을 둘이서 잘 즐기라는 뜻으로 마련했다.
5: 그런 게 왜 필요한가요, 아바마마?
4: 필요하다 뭐다. 배우자가 서로를 깊이 잘 이해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란다.
5: 그렇다면 아바마마, 저는 고파와 함께 다른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요.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며 분위기가 고요하고 숲에 가까운 곳으로요.
4: 그렇게 하려우나.
6: 당신이 아들한테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서도 며느리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4: 당연하지, 당연해.
6: 러시카?
7: 이게 뭐예요, 어머니?

0: 이 실팔찌엔 아기를 회임하라는 축복이 들어있단다. 이걸 신부의 오른쪽 손목에 묶고 있으면 바로 아기를 회임하는 순간에 이 실이 저절로 끊어진다고. 그렇게서 그러시더구나.
1: 어마마마, 그런 걸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0: 전통에 대한 믿음이지. 시타르타, 우린 전통을 존중해야 돼.
1: 하지만 전통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해요. 외람되지만 우리 조상들은 정글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알몸으로 숲속을 다녔고요. 그런데 우린 옷을 입어요. 그들은 나무 위나 동굴에서 잤지만 우리는 집을 지었어요. 그들은 사냥을 했지만 우린 밀을 경작하죠. 변화는 도처에 있어요. 규칙에도 변화는 있어야죠.
0: 시타르타, 어떤 건 신의 소관이라 바꾸는 건 옳지 않단다.
1: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는 신에 관해 말만 들었지 창조주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일이 없어요.
2: 폐하,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3: 알았다, 아미토단. 가자, 시타르타. 오늘 회의에 가면 나한테 많은 질문이 쏟아질 거다.
1: 어떤 질문이든 다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아바마마.
3: 만약에 우리 결정에 사심이 있다고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투표에 미칠 영향은 생각 말고 네 소신대로 말하거라.
1: 염려 마세요. 우리의 정직에 우리의 힘입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샤카 가문의 누구든 그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지난번 가문 회의는 태자의 결혼식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남아있는 문제를 제고해보고 투표를 실시할 겁니다. 슈토다나 대왕과 시타르타 대자는 전투 중 내린 결정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어찌...
3: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늘 내 어찌 지도자가 돼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이 수도다나 왕이 샤카 가문 회의 참석자들에게 청하노니 질문 시작하오.
2: 시타르타 태자, 자네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전쟁 전략을 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1: 시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전쟁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제 마음이 전쟁 중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전쟁을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양국의 병사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유혈 참사로 득을 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5: 자네는 적을 무찌른 후 살려보냈다. 그게 정치인가?
2: 고살라고 왕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1: 마마의 질문이 좀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프라세나짓은 처음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되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우정은 증오의 적이지 않습니까? 프라세나짓은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2: 그거 유감스러운 일이군, 왕자. 모두가 자네처럼 생각하진 않아. 프라세나짓은 치욕을 꼭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떠나면서 가필라바스트를 숙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더군.
1: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마도 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미래 걱정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5: 스토다나 대왕, 코살라 국과 전투를 치르느라 우린 인명을 많이 잃었어요. 마차와 무기를 마련하느라 황실 금고도 바닥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십니까?
3: 걱정돼요. 하지만 당신은 전쟁밖에 답이 없었소.
2: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지금 어째서 프라스네즈한테 전쟁 비용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3: 곧 받을 거요.
2: 언제요? 프라스네즈씨 다시 공격할 때요?
6: 맞아요! 말씀하세요!
2: 프라스네즈를 초대한 건 그저 배와 마음대로 하신 일입니다.
1: 전쟁을 하기 전 프라세나짓은 우리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엔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2: 잘했군 대자. 그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운 모든 샤카인들한테 대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1: 무가치한 히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샤카 전사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부상당한 병사한테 손수 다가가서 그 고통을 위로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부상자한테 제대로 된 식사도 괜찮은 삶도 못 줘요. 목숨만을 부지시킬 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부상당한 병사들의 집에서도 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승리를 자랑하면 끝이지만 불구가 되고 무기력한 그 사람들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걸 짐작이라도 해봤습니까?
2: 우리도 전쟁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칼을 뽑아야만 한다. 우리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7: 그래요. 당연하지요.
1: 당연하지. 이 칼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저 피바다를 이룰 뿐이죠. 칼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줄 뿐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려면 전쟁은 생각지 마십시오. 전쟁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죠.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올 뿐. 그저 또 다른 전쟁이 올 뿐입니다. 오늘 저는 가문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평화를 응원하고 지킬 겁니다.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2: 이건 가문에 대한 모욕입니다.
8: 아, 뭘 모욕입니다.
9: 모욕입니다. 맞습니다. 모욕입니다.
2: 이건 모욕입니다.
5: 이건 우리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지만 태자의 말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어요.
2: 여러분은 대왕과 태자의 신념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시죠.

샤카 가문의 지도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투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수도다나와 태자를 지지하는 샤카 왕들은 차고 있는 칼을 내 오른쪽에 놓고 나하고 태자를 반대하는 왕들은 칼을 내 왼쪽에 놓으셔. 투표 결과가 나를 반대하는 거로 나온다면은 나는 왕관을 벗겠어. 만약 내가 이기는 경우에는 왼쪽에 칼을 놓은 왕들은 다시 왕관을 쓸 수 없게 될 거야. 이제 투표를 시작하시오. 정확하게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시타르타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만약 반대표를 던지신다면 뒷일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본 회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0: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폐하. 전 샤카 가문이 폐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시타르타 태자를 지지합니다. 반대자는 전무했고, 따라서 전원이 폐하와 시타르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겁니다.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3: 폐하, 이 약을 드시옵소서.
4: 프란세나진 왕 납시오!
3: 조금만 더 드세요.
5: 부르셨어요?
6: 부른 건 어젠데 이제 나타나냐?
5: 병석에 누운 환자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6: 나는 몸이 병들었다만 너는 뜻이 병들었구나. 이미 한 번 패배한 마당에 샤카국이 또 전쟁을 벌이는 건 배신 행위야.
5: 이 전쟁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복수를 해주는 거라고요. 형제국이 되자고 해놓고는 비겁하게 제등에 칼 꽂았어.
6: 브라세나지, 복수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샤카 가문 결혼식장에 있었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
5: 저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 샤카 연합국에 대한 전쟁을 불갑지 합니다!
3: 폐하!
5: 카피에라 파시들을 붙여버릴 겁니다!
3: 폐하!

0: 이젠 전쟁을 막지 못하겠군. 장례식을 준비하라!
1: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단다.
2: 무슨 일이에요, 수모? 정말 기쁘신가 봐요.
1: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이 왕국이 다 기쁜 일이다. 모두가 다 기쁜 일. 왜냐고? 왜냐면 태자, 네가 곧 왕이 될 거기 때문이지. 아, 태자, 슬퍼하지 말고 축하할 일이란다. 그 샤카회의에서 아무도 너한테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았.

0: 하시면서?
1: 예, 수모님. 이 일은 정말 놀랍네요.
0: 놀랍고도 기쁜 일 아니니? 놀랍고도 기쁜. 너는 뭐잖아. 즉위를 하게 될 거다. 그 전에 네 왕국을 한번 둘러보고 싶지 않니?
1: 보고 싶어요.
0: 백성들도 만나보고 싶고 말이야?
1: 그럼요.
0: 백성들이 정말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한단다. 너도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니?
1: 보고 싶죠, 수모님. 하지만 아바마마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요.
0: 그래, 그건 맞다. 이리 와보렴. 널 위해 가져온 거란다. 마음에 드니? 아니, 열진 마라. 우선 닫아두자꾸나. 이건 네 거야.
1: 하지만 열어보지 않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0: 내 말이 그 말이다, 얘야. 이 작은 상자는 그토록 열어보고 싶어 하면서 네 거대한 왕국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대왕은 잔치를 벌이고 너한테 왕관을 씌워줄 거다. 너를 샤카 연합국의 왕으로 선언하는 거지. 하지만 얘야, 그에 앞서 네가 다스리게 될 백성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길 바란다.
1: 아니에요, 숙모님. 숙모님 말이 맞아요. 제가 왕국을 일주하며 백성들을 만나봐야겠어요.
2: 축하오, 왕비, 축하오. 빈자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브라만들한테도 잔치를 베풀도록 하시오. 오늘 당신의 아들이 모든 샤카 왕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어. 모두 시다르타의 말에 집중하고 그 생각에 감탄을 했지.
3: 자세히 좀 말씀해보세요. 궁금해요.
4: 폐하께서 아셔야 할 건 단 하나. 그 누구도 회의에서 태자한테 반대하는 투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0: 대단해. 우리 조카가 여기서도 칭찬을 받고 있네요.
2: 나는 시다르타 네가 이제부터 왕국을 다스리고 정치와 법제에도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난 곧 너한테 대관식을 치러주고 이후로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단다.
1: 대관식이요? 하지만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파와 함께 여행을 해도 좋다고요.
2: 그래, 그건 내 허락한다. 돌아온 후에 대관식을 하지. 그래, 어디로 갈 계획이냐?
1: 카필라바스트 국경 너머로요.

0: 아니, 그 이유는?
1: 아바마마, 저는 우리가 다스리게 될 곳들을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도 우리 백성인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샤카 연합국 전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바마마.
0: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드러나단 아미터단 데바다타가 거기 있으니 너한테 그곳 상황을 계속 알려줄 건데.
1: 하지만 아바마마, 제가 그곳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0: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테.

0: 보자.
1: 이유는요?
2: 이 와중은 없다.
1: 그렇다면 저도 왕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왕관도 쓸 수 없고요.

0: 것 같아.
1: 어째서 모두가 나한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그들은 널 하찮게 생각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 그건 안 돼. 내 아버지, 분노는 무슨 짓이든 해. 날 보라니까!
2: 야소다라한테 암살죄를 물어야겠군.
1: 저는 항상 아바마마가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렀어요. 저는 이제 아바마마의 아들이 아니에요.
3: 여명천사, 여명808, 이오켄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부동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나무석과 무늬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사념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신수 신법 대념처경 마하사티 처경입니다. 이 사티 경에 법, 맨 뒤에 법에 가면 실은 전부 삼매입니다. 아, 사손도 나오고 초손, 이손, 삼손, 사손, 칠각지도 나오고 칠각지 있다가 한번 살펴볼 거지만 전부 삼매 얘기예요. 그러니까 칠각지라는 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팔정도, 팔정도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삼매로 끝나죠. 무슨 이야기냐면 사띠로 시작하지만 삼매로 끝나는 그와 같은 경입니다. 근데 제목은 사띠경인 거죠. 그 이유는 교리문답의 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해탈한 스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바른정진, 바른사띠, 바른삼매는 삼매의 무더기에 속한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경에 나와요. 계율삼매 반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계정입니다. 이게 원래 빨리어는 계율, 사마디, 삼매, 마냐지요. 이 세 개의 팔정도가 전부 포함이 된다 경에 나오는 거예요. 정의된 거예요. 계정회가 더 큰 집합입니다. 그 중에 팔정도에서 바른견의 바른사유는 반야의 무더기, 반야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는 계율의 무더기, 정진, 사띠, 삼매는 삼매의 무더기, 그 중에 대장이 삼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매를 하기 위해 사띠를 전초전으로 닦는 거죠. 계정에 팔정도가 속한다, 이와 같고요. 그래, 대념처경은 사띠로 시작하지만 삼매로 끝난다. 또는 교리문답의 경에서 삼매의 표상은 해탈한 스님이, 비쿠니 스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삼매의 표상이 네 가지 사띠다, 이렇게 답을 해요. 사념처다. 여기서 표상은 수행 주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표상에 대해 설명할 길이 있어요. 뒤에 금강경에 나오기 때문에. 삼매의 수행 주제가, 수행 대상이 신수, 신법이다. 그래서 법에 가서 마지막에 삼매로 완성한다. 그리고 해탈한다. 이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까 45보리도 품에서 사념처 뒤로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몸관찰에서
앞으로 갔다 뒤에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2차원 동작 그 다음에 가사바로 우복을 지닐 때 이런 3차원 동작 뭐 먹고 뭐 대소변 이 안쪽 관찰 몸 안에 관찰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몸 관찰에서 잠들 때 관찰, 아침에 일어날 때 관찰. 잠드는 건 마음이 잠드는 거예요. 마음의 형성이 소멸하는 건데 마음이 소멸하는 걸 누가 지켜보냐 이 얘기예요. 아니야. 답부터 얘기하면 왜 그러냐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지금 말고 뒤에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난다. 자다가 일어나면 마음이 생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형성이.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마음 아닌 그 무엇이? 그게 궁극의 어떤 부분집합인데 마음이 아닌 궁극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죠. 이건 내 얘기만이 아니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소멸이 해탈이다예요. 마음의 100% 구족이 해탈이 아니라 자 거기까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지요. 돌아와서 그 잠잘 때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으려면 불멸로 그 무엇이가 그게 삼매가 그 경지가 되려면 니까야로 본다면 비상비비상 삼매가 돼야 돼요. 비상비비상처 여덟 번째 삼매 그리고 이제 상수멸로 해탈로 향하는 건데요. 그러니 그게 싸띠로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요. 신수신법은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삼매를 어느 정도 닦아야 싸띠의 높은 단계가 가능해지는 삼매 없이는 그 싸띠의 높은 단계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인데 여기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단 예전에 혹시 그 해놓은 법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은 본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가 사띠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삼매로 가서 그게 삼매가 상당히 높아야 그 높은 사띠들이 된다.

그러면 이 설명을 하나 여기서 해야 되겠군요. 사띠는 경에 여기저기 계신 말씀이에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안 된 자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열심히 사띠를 닦아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삼매도 안 됐고 윗바사나도 안 됐으면 그 전초전으로 사띠를 아주 열심히 닦아라. 그러면 아까 그 킹숙과 나무 비유경처럼 사띠를 열심히 닦다 보면 언젠가 삼매도 되고 윗바사나도 된다.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경에 보시면 여러분 삼선에서도 사띠가 나와요. 삼매. 삼매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삼매가 있고 그 다음이 상수멸, 이건 삼매가 아니에요. 이건 상과 느낌, 인식과 느낌이 멸한 해탈의 경지예요. 그 해탈 경지 전에 삼매가 통상적으로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물론 다르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삼선 세 번째 삼매에 보면 정념 경지가 있고 라는 대목이 있어요. 정념, 여기선 사띠예요. 정지, 발은 알아차림 보통 이러는 건데 쌈빠자나예요. 그 쌈빠자나 얘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 얘기에도 많은 사연이 있으니까요. 돌아와 정념, 삼선, 삼매가 됐는데도 바른 사띠가 있고 이렇게 나오고 그것보다 높은 사선에서 사띠가 청정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사띠를 닦아서 삼선과 사선이 된 게 아니라 삼매 전에 처음에 사띠를 열심히 닦아서 이제 삼매가 돼요. 초선이 된 자가 분이 이제 이선도 닦고 삼선도 닦아요. 삼매로 닦아서 삼선이 되면 그 삼선의 경지가 사띠가 세워진 상태다 그 얘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삼매 전에 사띠는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문지기를. 삼선에서는 이제 노력 없이 세워졌다. 문지기가. 사선에서는 문지기가 청정해졌다가 눈으로 한다면 눈이 유리가 됐다. 유리창. 거울 말고요. 이렇게 안팎 없이 통과하는 유리창이 됐다. 청정하다. 사선에서의 사띠는 그 아이가 문지기가 청정하면 안팎이 하나가 돼버려요. 나는 사라지고. 문지기들이 전부 청정한 유리가 돼버리면 안과 밖이 통해버려요. 그래서 사띠를 닦아서 사선이 됐다가 아니라 사선까지 가니까 사띠가 청정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선부터는 사띠 얘기 안 나오지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저번 시간에 몸뚱아리가 오선에서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우리는 그 색수상 행식이라는 몸,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으로 돼 있는데 그 오선의 존재부터는 뭐가 없다고 그러셨죠? 몸뚱아리가 없다, 색이. 그래서 색수상행식 중에 수상행식, 정신만 있다, 마음만 있다.

거기에 존재들은 여기서 산매가 돼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선부터는 몸뚱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지기를 세울 곳이 없다.

이 나와요. 아, 이미 생긴 해로운 마음에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는 버리고 아직 해로운 요소가 안 생겼다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좋은 것들은 더 키우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게 있다면 생기게 노력하고 이게 사정근이고 정진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에 좋은 거 키우고 나쁜 거 없애라. 그게 사정근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여의족이에요. 사여의족은 사정근 플러스 앞에 얘기한 이제 삼매가 네 개가 나오는데 열이 삼매, 정진 삼매, 마음 삼매, 성찰 삼매. 여긴 싸띠 없어요. 처음부터 삼매만 나와요. 그리고 바른생활만 나오고. 근데 바른생활이라고 한건 사정근. 아까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거 없애고 아주 바른생활이죠. 플러스 삼매만 나오는데. 왜 처음부터 삼매만 나오냐면, 전생에 공부가, 전생, 많은 전생에 공부 많이 된분 계시겠죠? 그분이 그 다음 생 와갖고 뭐, 바로 삼매 시작하겠죠, 뭐. 실제 그런 예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섭존자님은 부처님 길에서 가섭존자님이 재벌 아들이었어요. 다 버리고 유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길에서 부처님을 딱 처음 뵈요. 니카야에 계셔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목이 떨어질 것이단가? 뭐 이런 얘기 하셔요. 여기서 마음의 구족은, 물론 경전에서는 초선도 마음의 구족, 이선도 마음의 구족, 각각의 삼매가 전부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족은 완전히 갖추었다 그 얘기예요. 각각의 삼매의 경지에 구족도 설하시고, 전체의 하나의 구족도 설하신 거예요. 전체의 구족은 뭐냐? 제일 높은 여덟 번째 삼매를 완전히 갖추면 그게 전체의 제일 높은 하나의 구족이, 마음의 구족이 되는 거예요. 외운경에도 마음 구족 나오죠? 삼매 100%? 그거와 같아요. 여기서의 예는 가섭존자님은 삼매 구족이에요. 여덟 삼매. 해탈 일보 직전이에요. 부처님 뵀을 때가. 부처님한테 배운 적 없는데. 그 가섭존자님 예는 이거 말고도 여러 예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요 정도. 아, 그러니 당신이 혼자 터득했다는 거죠? 일보 직전까지, 해탈 일보 직전까지. 그러면 전생에 얼마나 하셨는지 이제 우리 전달됩니까? 사리자 존자님도 부처님 뵙기 전에 삼매 되셨어요. 많이 되셨겠죠. 이유는 사리자 존자님도 재벌 아들이었어요. 그 목련 존자님과 친구였지요. 두분다 재벌 아들 버리고 출가했는데 두 분이 먼저 출가한 데가 부처님이 아니시고 법의 대장군 사리자 존자님. 산자야벨라라는 우리가 그 당시에 유명한 인도의 여섯 스승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산자야벨라의 제자로 들어갔어요. 산자야벨라의 제자로 들어간 이유도 있지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금강경 얘기랑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제자 오피쿠, 오비구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셔서 해탈한 다섯 비구 있었죠? 그 중에 아싸지 존자님이 있었습니다. 해탈한 분이에요. 그분을 길에서 이제 만났어요. 사리자 그때는 외도였죠. 산자야벨라 제자였어요. 거기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라는 그 윗바사나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고 12연기의 두 번째 얘기도 한 거기서 뭔가를 번뜻해서 법을 얻으셨다 그러는데 그게 수다원 도일지 과일지는 경에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도일지 과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 수다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정황상 과가 됐다는 얘기죠. 외운경에서 수다원과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예요. 계율은 당연히 100% 되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부처님 뵙기 전에도. 중요한 건 삼매 어느 정도가 됐다는 거죠. 반야도. 아싸지 존자님 뵙기 전에. 그래야 그 문장을 와닿거든요. 삼매가 된 자가 법을 본다. 니까야 계신 얘기예요. 삼매가 된 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계셔요. 니까야에. 경전에. 이게 삼매가 안 된 자는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죠. 그러니 그 삼매도 많이 됐겠죠. 사실은 사리자 존자님이. 그래서 부처님 뵙고 15일 안에 해탈하잖아요. 사리자 존자님은 아까 가섭 존자님은 8일 안에 해탈하고 8일 안에 삼매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다 하고 상수멸까지 하셨어요. 가섭 존자님이. 사리자 존자님 마찬가지고 15일 안에. 이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삼매가 안된 사람들이 그 8일 안에, 15일 안에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오자마자 몇 살쯤에 삼매가 된 분들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어렸을 때 삼매 되신 게 경에 나오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여의족은 그렇게 그냥 삼매가 밑도 끝도 없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들이 하는 게 이제 사여의족 쪽길이에요. 그러니까 열의삼매, 맨 처음엔 삼매를 열의를 갖고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삼매가 됐어요. 되면 이제 점점 높은 삼매로 정진삼매하는 거죠. 마음삼매는 공무변처, 마음이 사라졌다 여기는 나와 세계가 초월되는, 초월이 되는데 여러분이 볼땐 눈뜨고 세상이 사라져요. 당신도 사라지고. 눈뜬 채로. 그래서 공해지니까, 아, 이건 나뭐 깨달았나?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가 오는 오선. 공무변처, 그게 마음삼매입니다. 여기 사여의족의 성찰삼매, 불멸에 깨어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삼매. 아직 덜 됐더라도, 아까 예를 든다면, 뭐, 마음이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깨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음이 아니죠. 더군다나 아침에 마음이 슬슬슬 생겨나는 걸 보고 있으니 얘는 마음이 아니죠. 맞냐? 그런 사여의족으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오근, 오력. 다섯 가지 기능, 이런 해탈 방법 나오고, 다섯 가지 힘, 이렇게 나와요. 오력. 그런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계정에 똑같은 거예요. 계정에를 조금 넓혀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거예요. 계율삼매 반야. 그러니까 믿음, 정진, 싸띠, 삼매 반야. 아까 싸띠가 삼매의 무더기다 그랬잖아요. 싸띠 공부하는 건 이제 삼매하려고 하는 거고, 삼매하고는 반야로 가서 이제 반야가 구경까지 이르르면 완성을 하면 해탈이다. 이건 뭐 니까야에 계속 계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오력도 똑같아요. 믿음, 정진, 싸띠, 삼매, 반야. 똑같은 단어에다가 하나는 기능, 하나는 힘, 이것만 따르게 붙인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그 45가지 해탈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닦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는, 아, 5가지는 기능이야 하면서 닦아도 되고, 다른 종족들은 이건 기능이 아니라 파워야. 놀라운 초능력이야. 종족에 따라 다르겠죠. 뭐, 원시적이면 힘이라고 믿을 거고, 저기 너무 똑똑한 친구들은 아 이거 그냥 기능이야 할 거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중생들이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다설해 주신 거고 그걸 모두 닦는 게 아니라 그중에 자기에게 맞는 거를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사여유족은 일반인은 닦고 싶어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근 오력, 그 다음에 이제 칠각치라고 일곱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싸띠. 두 번째가 뭔가요? 불법에 대한 확신. 네. 세 번째가 정진. 그 다음에가 희열삼매, 경안삼매, 삼매. 평정삼매 이렇게 되는 거죠. 싸띠가 맨 밑에 나오고 위로 가면 전부 삼매 닦는 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그 싸띠가 왜 먼저 맨 밑에 나오고 불법에 대한 확신을 그 다음에 나왔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불법도 모르는데 싸띠 된 사람들이죠. 순서를 보면. 좀 전에 내가 몇분 예를 들면서 이분이 나왔는데, 사리자 존자님 불법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싸띠는 돼 있었을까요? 안돼 있었을까요? 싸띠보다 높은 삼매도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싸지 존자님을 만나서 불법을 딱 한마디 들었어요. 거기서 엎드렸죠? 확신을 가졌단 얘기예요? 아니에요? 확신 이상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매는 본인도 돼 있었으니까 쭉쭉쭉쭉 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뵙기 전에 상수멸 등등의 해탈은 당연히 안돼 있었어요. 그 얘기가 경에 나옵니다. 자, 칠각지는 이런 거고요. 그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아까 이건 반야의 부분집합, 개정해 할 때. 그 다음에,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계율의 무더기. 바른정진, 바른싸띠, 바른삼매, 삼매하기 위해서 계정희.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는데, 팔종, 아까 앞에 나온 해탈하는 방법들은 바른생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바른 직업 없었죠. 전부 그 출가자들을 위하거나 위했거나 뭐 이런 법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떡하라고? 생계 있는 분들은 또돛 닦아야 되잖아요. 팔정도는 생계 있는 분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가 우리 많은 대부분의 중생이 닦을 수 있는 건 팔정도다. 그리고 팔정도에서 요거보다 더 높은 10정도 나오죠.

8종도는 삼매로 끝나는데 10종도는 아홉 번째가 뭐죠? 바른 지혜, 바른 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냐냐는 해탈 직전이고 나중에 육신통, 전지전능한 신통을 할 수 있는 초월지예요. 경전에 정의된 게. 그리고는 열 번째가 바른 해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개정의 계율삼매 반야 8종도가 오히려 계정의 부분집합이다라고 경에 계시듯이, 그리고 계율삼매 반야는 연기법이다 계셔요. 8종도가 연기법이다 계신 거죠. 즉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되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되고 반야를 조건으로만 해탈한다 이 얘기예요. 조건과 원인으로. 즉 여기서 계율이 무계율이면 삼매 된다 안 된다? 삼매 없이 반야가 된다 안 된다? 반야 없이 해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정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그 유사정법경에 계시죠. 유사정법경이라는 건 유사하다. 그 사이비 할 때 사자예요. 정법이랑 유사하다. 그러니까 정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처님과 법과 승가지요.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그건 사이비, 유사, 불교는 아니고 유사하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불법승 삼보는 우리가 불교다 하면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개 남은 게 삼매 필요 없다 할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때 그게 뭐 불교 유사한, 사실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때가 오실 거를 다 아신 거예요. 지금 계율삼매 반야에서 봤듯이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러시면서 이러셨죠. 그 유사는 뭐냐면 불교는 금인데 그 유사정법경에서 금 안 해도 금덩이에요 전부 다. 사이비 불교는 불교가 아닌 건 돌멩이로 비유하셨어요. 돌멩이가 나오면 금은 안 없어진다. 근데 돌멩이에다 금을 살짝 입힌 금맥기가 나올 것이다. 그때 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돌멩이의 금맥기 살짝이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다. 이렇게 계십니다. 이거 이유를 경에서 여러분 뭐 해탈하는 과정은 전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삼매, 그 다음에 상수멸 이렇게 나오거나 초선, 2선, 3선, 4선까지만 나오고 해탈하는 경우도 나와요. 이렇게 삼매가 되고 나오는데도 삼매가 혹시 필요 없다가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경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경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성제는 여기 존재들은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100% 행복이 되라고 나는 법을 설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가 오세요. 괴롭게 해드릴게. 더 괴롭게 해줄게. 갑니까? 다른 종교라고 치고 그 괴로움 없애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갑니까? 가.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현자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요? 라는 이치와 방법을 물어볼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속 설하시는 게 존재들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소멸할 길을 알려줄게가 사성제 아니에요. 소멸시켜줄게.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걸 경에 여기저기 얘기하셨어요. 아까 파라망 수가 궁극의 행복이다. 파라망 샨티 궁극의 평화다. 그러자 외도들이 비웃어요. 해탈은 상수멸 느낌이 멸한 거라고 당신이 설했잖아요. 그런데 100% 행복이라니 느낌이 없어졌는데 행복이래니 부처님이 거기 대답을 하십니다. 느낌이 사라져도 그러한 행복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세요. 언제건 어디서건 행복이 있으면 나는 행복이라고 말한다. 사리자존자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른 분의 질문에 거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궁극이 하니까 느낌이 없어진 소멸한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뒷얘기는 안 해요. 그건 그대가 돼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느낌이 소멸한 거기에 궁극의 행복이 있다. 그대가 돼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설명도 나중에 할 겁니다.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초선이라는 삼매가 되면 초선전이 이 욕망의 세계인데 욕계 욕계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 우리가 흔히 그 경의 즐거움이라고 한글로 아는 그거 전부 행복으로 써 있는 거예요. 쑥가 그래서 모든 안에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도 여러분 행복하지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행복이 있다. 그런데 삼매 중에 제일 낮은 초선이 되면 초선의 행복은 좀 전에 이 세계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더 높은 이선이 되면 좀 전에 초선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높은 삼선, 삼매가 되면 똑같은 어떻게 되죠? 이해하셨죠? 더 높은 행복? 사선 되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설하세요. 이어서 비상비비상처가 되면 좀 전에 그 무소유초의 행복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시고 비상비비상처보다 높은 해탈 상수멸이 되면 좀 전에 비상비비상처보다 더 높은 행복이다. 그리고 더 높은 행복 정도가 아니라 파라망수가 궁극의 100% 행복이다 끝내세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어요. 느낌 없다며 느낌 멸했다며 어떻게 행복해? 느낌에 의한 행복이 아니다. 일단 전달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쭉 욕망의 세계부터 삼매로 해서 상수멸의 해탈까지 이르셨죠. 이게 점점 더 행복하고 마지막에 궁극 행복이라고 설하셨죠.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설명하신 거에 부합하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합합니까? 부합했다면 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삼매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상수멸까지. 그러면 일단 그 45가지는 정리됐을 거로 보는데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해탈하려면 무의도고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여기까지는 이치.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끝. 그런데 우리는
산매가 종류별로 필요하지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여섯 개 산매. 두 개 더하기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개 더하기 여섯 개면 몇 개죠? 여덟 개. 그 다음에 사념초, 사정근, 사여의족 열두 개인가요? 그러면 스무 개. 오근, 오력 더하면 서른 개. 칠각지, 팔종도 열다섯 개 더하면 마흔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외가 아니라 아까 번외는 자비사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 계정에도 혹시 번외 아니냐 하면 계정엔 번외라기보다 대부분이 45보리도품이 계정에 속하거나 계정에와 같은 포맷인 거예요. 계정에는 그 정이라는 게 다시 얘기해드려도 계율, 삼매, 빤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외운경으로 돌아가서 얘기 드리면 우리 잘 아는 그 사상팔배의 성자 아시죠? 꼭대기에는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제일 높은 분으로 또 혹은 이제 아라한 이런 건데 수다원 도과 뭐 사다함 도과 아나함 뭐 이렇게 읽는 거죠. 아나함 도과 아라한 도과 도는 수다원 수다원 과부터 얘기하지요. 과는 일곱 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분. 두 번 이상만 태어나면 해탈할 분. 그러니까 두 번 이상에서 일곱 번 안짝이 해탈이 무조건 예정된 분이 수다원 과예요. 그 밑에 도는 수다원 길에 들어섰는데 그 생에 무조건 과가 예정된 사람. 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외운경에 계시죠. 수다원 과는 뭐라고 나오냐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산수예요. 산수.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다함 과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여기서 아나함은 계율 100% 드디어 삼매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나함은 삼매 100% 그런데 반야 어느 정도 아라한 해탈은 계율 삼매 반야 전부 100% 산수로 외우시면 돼요. 정리 쉽지 않나요? 지금 기준이 계율 다 있었죠. 전부 100%야. 그런데 삼매가 부분이냐 100%냐에 따라서 아나함이냐 그 밑이냐가 가름이 됐어요. 아나함은 정거천에 가서 이 세계는 다시 안 와요. 거기서 그분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해탈하면 되는 거예요. 아라하는 해탈한 분이고 아나함은 삼매가 몇 프로였습니까? 100%. 반야는 100%가 안 된 게 상수멸이 안 됐기 때문이 아나함은.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등문시경

일방적으로 결정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끝없이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그 누구도 그에게 말싸움을 걸지 않을 것이다.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기거나 일어나거나 나타난 것들은 모두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0: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다선 강설 목정쌤의 선클래스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0: 주제는 간화선입니다. 요즘 이제 조사선이 이제 열외선, 조사선, 간화선 이렇게 해서 이제 간화선으로 이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소주제는 조사선의 변천과 간화선. 간화선의 명칭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간화선의 출현의 배경. 그럼 조사선이 왜 간화선으로 변화됐는지. 또세 번째는 간화선의 등장. 네 번째는 결론에 가서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좀안것 같지만 사실 좀 혼동도 옵니다. 그게 그거 같고 한데 요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앞서 우리 참나 개성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예,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진여자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지 알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 조사선과 간화선. 원래는 이제 부처님 때부터 이제 지금 간화선 할때 간화선까지도 다 원래 조사선입니다. 크게 합쳐서. 왜 조사선이냐면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을 통해서 제1조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고 그 가섭존자가 아난존자 2조죠. 그 다음에 3조신 상나와수 4조 오바국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면면이 이어져서 28대 조사 보리달마.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2조죠. 해가 스님이 원래는 이제 29조죠. 근데 중국에서는 다 보리달마 스님을 초조, 그리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조사 스님에서 조사 스님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조사선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조사선이 이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선을 실천하는, 즉 선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여자성의 참나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얻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럼 열애선은 부처님부터 시기적으로는 보리달마까지 주로 인도의 이제 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애선의 특징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 안에서 참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법화경, 혹은 뭐 능엄경, 화엄경, 뭐 원각경, 이런 많은 부처님의 대승 경전들이 있는데, 그런 경전을 본인이 배우고 익히고 하다가 참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애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서 해탈 열반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열애선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선이 생겼는데 조사선은 이제 어떤 스님들은 보리달마부터 달마대사부터 송나라 때 대종구 스님까지를 조사선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해능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대종구 스님까지를 조사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면 이제 열애선은 네, 금강.

경이나 혹은 능엄경이나 혹은 열반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보고 배우고 익혀가면서 그것을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참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참나를 딱 깨닫고 보니까 그 나는 부처님이 경전을 배우고 실천하실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금강경 누가 보고 읽고 예우고 익히는 거죠? 나죠. 화엄경은 누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열반경은? 그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누가 해요? 걸어갈 때, 설거지 할 때. 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있는 나를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필요는 없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즉 경전을 배우고 실천해야만 그때 참나가 드러나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걸어갈 때도 나요, 머물 때도 나요, 앉아 있을 때도 나요, 말할 때도 나고요. 내가 하루 종일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주인 누구예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하루 종일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을 일으키고 하루 종일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음과 행위의 주인이 나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경전을 통해서만 깨달음 얻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중국의 조사스님들은 경전 내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진여자성 참나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을 격외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이 격이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이런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인 참나는 일상사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것이 조사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선에 오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열애성 같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해탈 열반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란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 바위다. 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전 백수자입니다. 조지 스님에게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네, 조사께서 전해주신 바로 달마대사를 말합니다. 전해주신 그 해탈 열반의 방법이 설회이라는데 조사스님께서 중국에 와서 전해주신 그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마침 그 앞에 나 측백나무 있었거든요. 저 측백나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측백나무를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나라는 뜻이에요. 많은 경전들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열반도 그 주인인 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는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부처님의 경전을 얼마 동안 보나요? 하루에 한 시간 보기 어렵죠. 누군가 참선한다 그래도 스님들 외에는 스님들도 선방에 계실 때는 예, 보통 이제 결제철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12시간 예, 좌선을 합니다. 보통 이제 10시간 요즘은 더 8시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 10시간 뇌에 14시간은 참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내가 경전을 보고 혹은 기도를 하거나
참선하는 거 쉽지 않죠.

잖아요. 그럼 하루 한 시간 외에 나머지 23시간은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인인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내가 자성을 알아차리려고 생각만 있으면 24시간이 그대로 수행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전을 통해서만 한다면 경전 읽을 때만이잖아요. 참선을 할 때만 만약에 자성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 시간 때 외에는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이 조사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라. 그게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하는 바로 해탈 열반의 방법이고 불성이고 자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가나선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럼 가나선으로 왜 변화가 됐느냐. 가나선의 특징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송나라 때, 이제 그 송나라 초기 때, 북송시대와 이제 남송시대 그 사이인데, 대종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가나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선의 방식은 이전에 조사 스님들이 조사선을 할 당시에 깨달음을 얻었던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 일화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한 스승의 일화를 모아놓으면 그 가르침이죠, 일종의. 그것이 이제 조사 어록이 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어록은 육조 당경이 됐고, 뭐 마조 스님의 어록은 마조록. 이렇게 각각 황벽 희운 스님의 어록은 전신보교, 뭐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다 모아서 편집을 해놨죠. 이게 어록입니다. 또 그중에서는 어떤 스님의 몇 가지 대표적인 일화를 각각의 스님들 것을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그거를 공안집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인연 일화, 그걸 기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연을 다른 말로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 그 공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깨달음 얻는 것. 그 핵심적인 단어를 화두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의 기원, 즉 공안을 참고해서 진여자성의 참나를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간, 화, 선. 화두를 보고 깨달음을 얻다, 수행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이 됐다.

0: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화선이 그러면 조사선에서 왜 간화선으로 바뀌었느냐? 조금 아까 열애선에서 조사선으로 바뀐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열애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수행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깨달음의 진여자선을 깨닫고 나면 그 진여자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게 있다. 말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일상생활할 때도. 그러면 내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하죠? 네, 기도하는 주인을 찾고 경전을 볼 때는 누가 보는 거예요? 네, 경전을 보는 나를 찾고 참선할 때는 누가 해요?
1: 네,
0: 그 주인을 찾고 그 시간이 끝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앉고 눕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럴 때 누구예요?
1: 나.
0: 그럴 때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조사선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왜 이제 간화선으로 바뀌었느냐? 이제 조사 스님들의 이제 그러한 가르침이 이제 계속 시기적으로 이제 초당, 중당, 이제 후당 이렇게 당나라 시대에 이제 참 이 조사선

0: 전 중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자들이 스승들의 가르침 어록이라고 했죠. 그 가르침의 어록을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스님들의 대표적인 그런 일화를 모아서 공안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직접 현재 여기에 참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록과 공안집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지식으로서 알게 되잖아요. 전에 조사선 할 때는 조사선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개별성입니다. 조사선은 가르침을 줄 때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제자가 물을 때 어떤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혹은 뭐 진여자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다음 마치 비가 오면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빗소리가 너무도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이제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다 지고 있잖아요. 하늘이 아주 밝고 맑고 가을달이 휘황하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물으면 그래, 가을달이 너무 밝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의 가르침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질문하는 그 스님과 그걸 받는 그 스승, 그 당시의 환경에 거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일상사잖아요. 일상사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여기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제자들의 근기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지금 현재의 현장이 아닌 배우고 익혔잖아요. 그건 현재가 아니잖아요. 나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스님들의 기록이잖아요. 그걸 언어로 문자로 배우면 물론 그 원리는 알 수 있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지난 여름에 내가 해운대 바닷가에 갔다 왔어. 바다의 모습이 이래.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글로 쓰면 지금 현재인가요? 아니면 지난 기억인가요?
1: 지난 기억.
0: 현재가 아니잖아요. 참나는 항상 지금 현재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그 어록이나 공안집을 문자나 언어로 배워서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도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만연이 됐습니다. 의리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직접 자성을 깨달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공안집과 어록을 공부를 해서 지식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이해한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착각했고 그 당시에 많은 스님들이 그런 선지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식들을 뭐라 했냐면 구두선이라 했습니다. 구두선. 왜 그러냐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라든지 행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우리들이 사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이 오면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매 순간 끊임없이 노력하죠. 괴로움은 아니더라도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불편함 나에서 편안한 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 내게 편안함이나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여겨지는 대상을 구하려 하고 대상을 구해서 내가 편안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내가 감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인데 자성을 깨닫고 나면 불편한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편안한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불만족의 주인 누구죠?
1: 나.
0: 만족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괴로움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즐거움의 주인?
1: 나.

나는 똑같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불만족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됐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하루 종일 즐거운 마음이 지속이 됐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루 종일 불만족과 만족을 10번 반복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은 똑같잖아요. 그 자성을 딱 깨닫고 나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깨달은 선사가 어떻게 할까요? 굳이 즐거움을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아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비심으로 드러납니다. 구해서 가져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요. 욕심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드러나죠. 점점. 그래서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선사들이 말로는, 지식으로는, 이해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을 돌아보니까 명예나 이익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조금 손해가면 화를 내고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두선, 입으로만 하는 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아, 이 조사선의 방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어렵다.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됐는데 그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중국 송나라 때 조동종의 괭지 정각 스님이고, 그 방법이 묵조선입니다. 이 묵조선은 원래 이제 조사선에 오가 칠종이라는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조동종의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밝게 비춰보다, 적명 그러는데. 이 조동종의 괭지 정각 스님이 조동 스승이 누구냐 하면 조동종의 법맥을 이은 다나 좌순 스님의 제자거든요. 이 스님이 자신들의 조동종에서 하던 수행 방식을 이어서 이게 더 훨씬 더 우월하다, 이 방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냥 조사선이 아니고 묵조선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묵조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묵조선의 방식은 이제 조사선의 병폐에 실망한 수행자들이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지켜보고 자성을 깨닫는 방식에 이제 관심 갖게 됐고, 그래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서 본성인 자성을 깨닫는 방법, 이게 묵조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조사선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병폐화되고 지나 침체가 되니까 이제 묵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묵조선을 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요한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해서 자성을 깨닫는 방법이니 1차적으로 마음의 번뇌망상을 버리고 선정으로 돼야 됩니다. 고요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심, 분념, 선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심이 곧 깨달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간화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간화선을 주창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그때 그 굉지정각 송대의 굉지정각 묵조선하신 스님과 대해종고 스님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한때는 같이 공부도 했었습니다. 서로 존경도 하고 서로 인정했던 조사 스님들이고요. 이 조사 대종고 스님은 무심이 곧 깨달음이다 라고 했던 원래 묵조선의 근본 조동종의 가르침 무심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무심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야 해탈열반입니다. 근데 후대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우선 본래 망상을 버리고 선정을 구하고 그 선정에서 무심히 됐을 때 깨달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아니다. 그건 완성된 깨달음이 아니다. 무심의 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된 겁니다. 자, 그럼 대종고 스님 어떤 스님이냐? 임재종 스님입니다. 임재종이 담당 분준 원호 극근의 지자입니다. 원호 극근은 임재종의 조사 스님이거든요. 그러면 임재종의 선풍은 어땠느냐? 바로 공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대표적인 종파였거든요. 그래서 종고 스님이 무심에 머무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 무심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수행자들이나 불자들이 그러면 무심해서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자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과거에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기연, 일화, 그걸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 공안에 대해서 참구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공안을 다 어떤 스님이 조지 스님에게 물었다.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전해준 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지 스님이 정전 백수자라 했다. 그래 그것을 그 스님이 참구해다 깨달음 얻었다. 이 길잖아요. 그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정전 백수자죠. 이렇게 그 공안 전체를 가리키는 핵심 단어들을 참구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라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수행의 방법을 간화선 이렇게 했고요. 간화선이 나오게 됩니다. 간화선의 수행은 화두를 가지고 의심해서 의정을 얻게 되고 그 의심이 깊어져서 의단이 되고 그 의단을 타파하면 견성성불 즉 진여자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화두 참교를 통해서 분별망상을 버리고 화두 선정을 구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간화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냐. 본래는 열애선, 원래는 다 조사선입니다. 예, 열애선,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 모두가 다 조사선이라는 큰 범죄에 속한다. 그런데 그 각각의 수행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됐는데, 열애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 내에서 깨달음 얻으려고 했다. 자성을 깨닫는 방식이고, 조사선은 그 자성은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존재한다. 그러니 굳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일상사, 일체처, 일체시에서 그 행위의 주인, 마음의 주인, 보고 아는 주인, 듣고 아는 주인, 내가 매 순간 안, 이, 비, 설, 신의를 통해서 이 감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감각의 정보를 감지하고 아는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그 나를 깨달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 잣나무다. 그럼 뭐예요? 잣나무를 보고 하는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이래서 아 빗소리가 너무 좋다. 그 빗소리를 듣고 아는 주인이 바로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조사선이니, 조사선은 일상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행위의 주인, 마음의 주인, 참나를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실천했습니다. 이게 조사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가르침의 방법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모아서 제자들이 어록을 만들고, 또 한 20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 어록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일화들을 또다시 모아서, 예, 여러 선사들의 대표적인 일화를 모아서 공안집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 후당쯤 오면, 북송 초기나 당과 송 그 사이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조사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서 선사스님, 스승이 바로 거기서 즉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마치 기출문제를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한 것이 마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침체가 왔고, 조사선에 침체가 왔고, 많은 문제가 생기자, 그래 온갖 도처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승들은 많은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분명히 그 스승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은 깨달음 얻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막힘없이 말하는데, 근데 실제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저 그 개념 있는 불자나 혹은 예를 들면 스님들이 저건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 즉 지식만 많이 알았지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묵조선 그거 말고 그럼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의 주인을 깨닫는 방법,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선에 오가 7종이 있는데, 오간 다섯, 예, 다섯, 오가란 다섯 가라는 뜻인데, 뭐냐면 그 조사선 실천에 했던 법맥이 이게 뭐 임재종이니 조동종이니 무슨 종 무슨 이렇게 종파들이 있습니다. 종에 그게 다섯 가지고 그 내에 또 아직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가 7종이라 합니다. 이 오가 7종의 한 가지인 조동종이 있는데, 그 조동종의 수행 방식은 처음부터 고요히 마음을 지켜보고 보고하는 주인의 참나를 깨닫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 훨씬 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실천하게 됐죠. 그래 그걸 체계화시켜서 이름을 묵조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괭지 정각스님이 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번뇌 마음 고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의 산란함이나 욕망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뭐죠? 선정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는 데 집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념무상, 무심, 선정이 곧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대종고 스님이, 대종고 스님 말씀드린 것처럼 임재종의 스님입니다. 임재종은 우리가 이제 육조회능 스님으로부터 육조회능, 그 다음에 남학회양, 그 다음에 마조도일, 그 다음에 백장회회, 황벽희운, 그 다음에 임재의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조사선, 중국의 조사선의 가장 정맥이다라고 하거든요. 장자종단입니다, 그게. 그래서 임재종의 스님은 특징이 조사선의 핵심인 공안을 통해서, 즉, 그 즉시 즉설주알로 자성을 알아차리게 만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 임재종의 공부를 했던 대종고 스님은 그 무심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거기서 한 발 더 가야 된다. 무심에서 한 발 더 가려면 갈 데가 어딨죠? 무심을 아는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심을 한 발 더 가서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본성을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지금은 그렇게 공안을 주고 깨달음을 인도할 만한 스승들이 많지 않잖아요. 간호사의 폐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배워서 익혀서 그냥 아는 거는 나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 정확히 말할 수가 없죠. 제자들에게 배워서 익혀서 이해한 거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즉시 그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두를 받거나 공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인도하는 스승이 부족하니 기존에 있었던 조사 선생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방법을 찾아서, 즉 공안을 가지고 참구를 해라.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를 하나 참구를 해라. 그래서 주인이 참나 본성을 깨달아라. 이렇게 한 것이 간화선이 됐다. 세 가지다.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알아서는 다 목적은 견성동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단이 있는데, 예, 폐단 중에 조사선의 폐단은 뭐가 있냐면 바로 구두선, 의리선입니다. 말씀드렸죠? 왜 구두선인지. 입으로만 하고 실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지식만 많아져 아는 거 요즘 흔히 많죠. 유튜브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실제로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예. 의리선은 그렇게 이해해서 안 것을 해탈열반이라고 착각하는 것. 예. 이런 폐단이 생겼고. 근데 묵조선은 어떤 폐단이 생겼냐. 선정에 집착했다. 무념무상에 너무 집착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아.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정을 얻었다 해도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그 선정에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선정인 무심선정을 얻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정에 너무 집착하게 됐고 또 무심정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은 이제 그래서 가나선이 나왔는데 또 가나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화두를 통해서 의심해서 선정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두 선정 얻기 어렵습니다. 혹시 참선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화두를 딱 들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딱 일어나서 몰입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의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이제 억지로 이먹고 해보지만 이먹고 하다 무엇을 먹을고 이거 먹을고 저거 먹을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두 선정, 화두 의정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0: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참나 개송을 해볼까요?
1: 네.
0: 자,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예. 네, 잘 아셨죠?
1: 네.
0: 네. 우리 불자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죽음이 두렵죠? 네, 죽음만큼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해탈열반인데, 해탈열반의 핵심이 뭐냐? 바로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를 깨닫는 것이죠. 네,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ALS를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웃음)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

있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세상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화 잘 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탓.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니 내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청사 정말 좋아요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안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1: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3: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1: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0: 스님, 이제 스님께서 살아오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이제는 스님 비구니로서 어떻게 이 비구니회를 잘 만들어 오셨는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스님께서 1999년도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만드셨고, 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담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1: 명감도
0: 하셨어요. 네.
1: 만들었고요.
0: 저도 사실은 출가하고 나서 저희 절에 오셔서 연구를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 모으셨던 것도 다 기억이
1: 맞아요.
0: 나거든요. 네, 선생님,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1: 그
0: 싶습니다.
1: 99년에

현세 100년 여성 종교 지도자 그 명감을 만들려고 그 이제 질문 용지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세 100년이면 이제 그 개화기 또 신여성 활동 이때죠. 그래가지고서는 기독교, 천주교. 그때 원불교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폼을 만들어가지고 뭐 기독교에서도 그걸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불교만 아무도 그 보따리를 가지러 오지 않아서 이 아산 스님이 그 신문 관계자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수행관장 봉각신 갖다 주면 할 거라고 그래 들고 오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았죠. 근세 100년에 여성 종교 지도자를 정리했을 때 비구니 거를 정리 안 해놓으면은 근세 100년 여성 종교 지도자의 비구니의 역사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았어요. 맡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국에 계시는 스님들, 그것도 하여튼 뭐 몇백 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로 하고 가고 또 뭐 삼국유사, 삼국사 다 뒤져가지고 그 작업을 하긴 심는 97학번이에요. 승가대 정말 애쓰셨어요. 그 스님들하고 작업을 해갖고 결론은 역사에 남은 비구니 스님은 역사 정리를 하면 되는데 현재 근세 100년 그러려면 이제 지금 계시는 은사 스님, 노 스님 이런 분들을 정리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죠. 전국으로. 그리고 그렇게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연구소를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99년에 안암학사에서 비구니,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세웠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2000년도에 김포학사로 이사를 가는데 정식 연구소 가면 끝까지 인가는 못 받았지만 보따리를 싸갖고 갈라야 되는데 정식 연구소가 아니니까는 방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끝까지 보따리를 싸놓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기 종범 스님이 총장이시고 태원 스님이 저희 동대 같은 학기셔요. 그래서 제가 태원 스님께 우리 그래도 방이라도 하나 배정해 줘야 이 보따리를 옮겨가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게 방을 배정 받아갖고 이제 연구소를 글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0: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한뭐또 4,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세월이. 저쪽에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년간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됐어요. 그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 수행 담록에는 한 300여 명 스님이 정리가 됐고, 명감은 500명이 넘게 그만 애를 쓰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 담록의 이야기가 좀 길고, 명감은 그한분한 분의 정말 사전적인 그런 정리를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갖고, 그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그쪽에는 다그 신여성 활동, 뭐 이태리로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신학교를 세우고, 뭐 이화학당에서 뭐 박사해, 막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은사슴이 아프셨고, 절 기둥이 흔들거려서 그거를 바로 세우느라고 동량을 해가지고 전부 너무 다른 세계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준은 뭐 유학을 갔다고 대학 교수, 이거는 저기 다이아몬드급, 그다음에 골드급, 실버, 그리고 브론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 어디서요?
0: 신문인데 거기서 이제
1: 아,
0: 책을 담당하는 분이. 근데
1: 어이구.
0: 그분들의 가치 기준은 그 신하, 그 개항기고, 근세 100년 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활동을 했느냐, 이건데, 우리가 한건 보니까 전부 기둥 바로 세우고, 은사스님 병 수발하고 쓰러져 가는, 그걸 제가 턱 보고 와서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그걸 또 그런 급으로 나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여기다 우리 자료를 섞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죠. 몇 년을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안 섞는다. 거기다 섞어놓으면 우린 다 브론즈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급으로. 이건 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고민이 이제 깊어졌죠. 그런 그몇년 동안을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 끝에 우리가 독립으로 책을 내려고. 아, 그런 그 고민이 참 깊었고, 학인쌤들 고생도 너무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근세 100년 동안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스승 제자가 그 아픈 스님을 보필을 하고, 독량을 해가지고 그 절을 바로 세우고, 조선조에는 여성이 절에 가면은 기부인이 가면 기부인을 곤장을 칠수 없으니까 몸종을 곤장을 쳤더라. 그래도 그 기부인과 여성이 절에 갔어요. 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때 여성들이 다 집에서 사대부도 그렇고 뭐 일반인도 그렇고 그런 자기 의지를 발산할 그러한 교육이나는 없었어요. 그럼 그걸 다 어디 가서 발산했느냐 하면 절에 큰 스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법문 듣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 갔다 오면은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걸 다 했어요. 조선조의 그 여성 불교사는 한 자락을 깔고 봐야 그게 읽혀요. 그냥 보면은 그냥 여성이 천민이고 불교가 천민이고 가서 그냥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갖고 그냥 곤장 맞고 이것만 읽혀지는데 제가 읽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신여성의 기계로서 펴졌다. 저는 그런 이론을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확신을 갖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신여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계를 그 잠재되고 그 억눌림 속에 그것을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정말 불성자리를 가되면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성들이 배우고 들은 거고 또 비구니 스님들이 왕실의 그 스승으로서 그 역할한 것이 요즘 이제 그런 사료가 많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나온 거또 연구학자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어서 이제 그 책을 만들었고 자료가 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 하면 처음 신문 우리나라에서 신문서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신문을 다 훑었어요. 그래갖고서는 한 3차에 걸쳐서 신문 스크랩으로 그걸 이제 모은 것이 여성과 불교, 한국 여성과 불교 그 책을 또 만들어서 한 23권의 그 책을 만들었어요. 자료집을. 그래가지고 비구니 회장이 되고, 그리고 학교도 제가 퇴임하면서 정식 연구소가 아니니까 그 짐을 다 싸갖고 와서 여기 금륜사 도서관에 그냥 4년을, 몇 년을 넣어놓다가 회장이 됐어요. 가니까 거기 무슨 연구소 있는데 활동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저기 전국 비구니의 승가학 연구소 해가 연구소에서 같이 합병을 해서 그 자료를 거의 다 넘겨드렸고 그것이 이제 그 역사 속의 한국 비구니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겁니다.

0: 있어요.
1: 세계 불교를 보고 한국 불교는 비구니가 대접받는다. 그래, 그 말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비구니스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벽이 너무 높아요. 자꾸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우리 비구니스님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되고 모든 그 종헌종법을 이제 거기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비구 스님의 법계는 법제위원회에서 이제 법계를 정하는데 비구 스님은 뭐 이제 쭉 나오고 그 끝에 비구니는 그 율장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구니는 율장에 준한다 이러면 그 율장이 이제 팔경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경법이 나오면은 비구니는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비구 스님께 종속돼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이게 팔경법이거든요. 일진심하고 같이 흑륜 스님하고 이제 저하고가 그 소위원회 비구 스님들 한 다섯 분 들어가시고 비구니 둘이 들어가서 그런 그 비구 비구니의 법계를 정하는데 이제 소위원회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율장에 준한다는 이건 지금 안 맞다. 그리고 결론은 그걸 빼주셨어요. 그 비구니의 법계는 그 율장에 준한자 그때 삭제가 되고 비구에 준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다들 모르. 그래서 네. 지금도 저기 총회의원 스님들한테 그거는 지켜라. 또 율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또 팔경법에 꼼짝 못한다. 그래갖고 그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로 바뀌어지면서 1차로 문화부장에 그 비구니가 등록한 게 탁연 스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종단의 큰 어른이 저도 종회의원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비구니가 부장급의 소임을 받을 수 있냐 질문을 하셨어요.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어른 스님이 누가 바꿨어요? 그런 소리를 질러서 제 뒤에 앉아 제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게 이제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지켜라. 지금 그 법계연을 보면은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 그게 그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탁연 스님이 비구니로서 처음 문화부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재무부장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 비구에 준하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부장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숨어 있는 역사고 그 최첨단에 이제 제가 노력한 부분이기도 해요.

0: 선생님,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여성 수행자들도 많이 만나신 걸로 아는데요. 선생님, 세계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비구니 승가가 가진 큰 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른 여성 수행자들을 만나셨을 때는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1: 뭐 불교계도 그렇고 그냥 타종교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새롭게 인도에서도 비구니들이 이제 탄생하고 또 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러니 특히 유럽 비구니들은 그 티벳에 가서 달라이라마께 출가한 유럽 비구니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비구니는 긴 역사 속에 그 승가라는 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도 비구니 승가상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거룩한 것이 그 겨울, 여름 안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이 힘으로 새로운 사찰을 건립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에서도 비구니로서 출가하는 건 굉장한 그 긍지를 가질 일이고 잘 지켜가야 될 것이고 세계의 비구니와 비교할 때 한국 비구니는 비구니의 근본, 그 출가상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조계종의 한 축으로서 성실하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비구니들이 자기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불교예요. 이제는 한국으로 불러들여라.
0: 그렇죠.
1: 네. 뭐 각국에서 K문화해갖고 K불교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접할 수 있고 한국 불교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밤낮 우리

0: 우리끼리 향유하고 만족하고 그러지 말자 이제는. 이 격변하는 시대에 불교도 우리가
1: 그런
0: 맞이하고.
1: 것들을 실제로 해오셨어요. 샤카디타를
0: 그럼요.
1: 한국에 두 번이나
0: 그 샤카디타 역사도
1: 개최하도록.
0: 그 8차 대회, 2006년에 한 8차 대회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 18차 대회는 아우, 부처님이 한을 풀으라고 내가 해장할 때또 하게 해주셨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샤카디타를 하면서 8차 대회, 18차 대회를 하면서 세계 불교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타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계 그 어려운 불교를 도와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불러들여서 한국 불교를 경험하게 하고, 그 티벳 비구니 단체가 학용품하고 약이었대요.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우리 불자님들하고 금년사 신도님들하고 학용품. 왜 학용품이 필요하냐면은 젊은 아이들층, 소녀층이 있는데 학교 가서 보면 복습할 학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이 그렇게 필요하대.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뭐 우리 같으면은 진통제 같은 거, 소화제 같은 거 이런 걸 모아서 이제 보내려고 그럽니다.
1: 너무
0: 그러니까
1: 좋은 것 같습니다.
0: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우리만 즐기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불러들여서 그들 맞이해주고, 그 어려운 불교 교단에는 물품을 보내고, 또 한국 불교에 관심 가지면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불교의 외연을 넓혀가자 그런 생각이에요.
1: 너무 좋은
0: 네.
1: 것 같습니다, 선생님.
2: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세계 사회의 위기와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오늘 개최하는 제18차 샤카타 세계대회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 있기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5일간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0: 19년도에는 또 전국 비구니회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4년 임기를 마치시고 나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 이건 잘했다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4년만 잘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구니 해관에 보니까 거기도 2002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스님들이 거기서 생활 안 하시고 회의만 하고 다니시니까 집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걸리니까 아무도 안 오셔서 여기 뭘할수 있을까 하고 시작해 이 건물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새는 것부터 정말 다 수리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굉장히 보람되고 또더 중요한 거는 수행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달에 두 번. 조계종의 수행은 가나선이니까 그 성본 스님이 선원장을 4년간 맡아갖고 꼭 했는데 이제 시간을 나눠서 처음은 한 30분은 경전 강독이라든가 아니면 현안 문제 이야기하고 나머지 30분 한 2시간씩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행 실참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어져서 지금은 제가 출가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 전국의 스님들이 그 지혜가 있으셔서 활동하지만 그잘 고쳐진 회관으로 모셔서 그리고 이제 지혜 활동에 가서 수행결사 한 적도 있어요. 대구쯤인가 그래 가서 또 경주에 경주가 좋으니까 거기 모여서 수행결사 하기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행 정신을 지켜가려고요. 네.
0: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1: 아쉬운 점은요. 그래 4년으로는 좀 짧았어요. 저는 이제 더할 마음은 없었는데 4년으로는 다시 이렇게 시작해놓고 막 마감하려고 하다 나오니까.

0: 거기 신도님들도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 해장을 더 했으면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 이런 그 우리 비군이 한국 자체는 다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더 대외 활동, 그 외국에 아주 어려운 그런 활동을 좀더 했을 것 같고요.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잘 단합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모여지지 않는 이유가 전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더 했으면 지역별로 찾아가는 그 비구니 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못 찾아가면 저쪽에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더그 지역에 지방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하고 본부하고 더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 그런 건좀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앞으로 또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서 노력해야죠.
1: 네.

곤란한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군인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 뜬 갈라졌던 마음은 큰 바다에 물러서 같이 모아주십시오.

0: 스님께서 이제 전국 비구니회 원로 의장이세요. 그래서 어른 스님으로서 후배들을 또 바라보는 자리에서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1: 저는 이제 원래 제 성격이 그렇게 군림하는 형은 못 되고요. 그래서 비구니 회장한 그 경험을 그걸 가지고 비구니회를 어쨌든 측면에서 도와드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출가 사모는 수행이 근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구의 삼업, 수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뭘할 것인가, 입으로, 마음으로. 그 신구의 삼업이 결국 수행이거든요. 저는 절에 있다가 일반인들 학교를 다니면서 반대 쪽에서 승려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정말 스님들이 잘못하면 불자는 가슴아 저리거든요. 이 시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비구니의 승가, 또 비구니 전국표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구의 삼업을 가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한국 불교를 어필할 수 있을까? 우리 침문에 보면 승중즉 법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승려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때 법도 존중이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비구니 공동체가 수행자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국 불교 미래를 진단하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 뜻있는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이쪽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2030년에 사회가 이렇게 바뀔 때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제안도 하지 않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뜻있는 언론이, 요즘 뭐 언론 안 해도 돼요. 우리 스님들만 쇼츠로 다 내보내니까 좋은 세상이 됐어요. 꼭뭐 어느 신문 의지하지 않아도.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그 천주교가 불교 역사에 덫을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광화문도 그렇고 해미읍성도 그렇고 제가 같이 싸웠던 게 남한산성. 그 승려가 그렇게 저기 남한산성을 쌓고 근데 그거를 그 종교 천주교 무슨 순례길로 하려고 그래서 그때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그래갖고 지금은 뭐 종교 평화 순례길로 그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천진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덫을 하는 것도 누군가는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바로잡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1: 네, 할수 있어야
0: 좋겠습니다.
1: 되겠지.
0: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의 깜짝 코너인데요. 스님께서 오랜 세월 곁에 두고 마음속에 간직해온 한 물건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게
1: 물건은
0: 있으신가요?
1: 많은데요.
0: 한
1: 한
0: 물건이요.
1: 물건. 네. 저는 그 우리 형제들하고 일타 큰 스님, 율사 스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0: 어른은 백년에 가면 성철귀신이 계신데 그 어른은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데 문이 열려지고 또 오빠 스님이 거기 계시면은 또 이제 통과가 되고 어떤 데는 이제 문이 굳게 잡히면은 밑에 치조가 일타큰스님한테 가서 이제 섭섭한 얼굴로 들어가면은 일타큰스님이 막 그냥 환영하고 내편 들어주시고 막 그런 어른이셔요. 여기도 처음 이렇게 참이 집도 어려웠는데 이 절을 열고서는 꿈을 꿨는데 일타스님 오셨어요. 오셔갖고 언덕 같아 이렇게 걸쳐 앉아 계셔서 내가 이 다리를 붙들고 스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바빴어 그러신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유학할 때 그때는 다 손으로 그 연하장을 써서 보냈어요. 인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냈어. 그래서 뭐 새해 인사드리는 글을 11월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많이 보내 한 405통, 450통까지 500통을 그걸 다 써서 보내면 이제 1차로 스승님들 뭐 종단의 어른 일타 큰스님 보내면요 딱두 분이 답을 해주셔요. 일타 스님하고 그 총원장 하신 지관 큰스님이. 근데 바로 답이 오는 게 아니라 9월쯤 되면 답이 와요. 그래서 수자 봉각 수자가 보낸 연하장에 내가 바빠서 이제 답을 한다 이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두 분한테 안 해주셔서 그만이거든요. 어른은 이런 거로구나. 정말 이름도 없이 해외에서 그 공부하는 학인이 보낸 그 연하장에 얼마나 바쁘셨으면 9월의 연하장에 저는
1: 잊지 않고 그거를
0: 네, 그걸
1: 챙겨주신
0: 계속
1: 거잖아요.
0: 정말 지간 근수님 그 연하장을 계속 갖고 있었는 그 답을 그중에서도 그 84년 제가 이제 유학 가서 2년쯤 됐을 때 저기 거기 있어요. 저기 그 세발 분향회의 세상사 부지 상도 사주천의 송풍관량소라고 제 제일 제방 안쪽에 걸어놨는데 위 봉각선자 봉각 그 선인에게 참선하는 수행자에 보낸다 그러시고 세발 공양하고 발우를 싣고 분향 부처님께 예경한 그 밖에 인간사 부지 인간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세간사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상도 사주처 봉각 스님이 나 생각하지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떤 것이 하면은 송풍가량소 그 지저감에 계셨거든요 지저감에 소나무 바람이 휙 쓸고 나가고 있어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간직하면서 우리가 인간 세상의 일도 잘 챙겨야 되지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공양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리고 인간사에 너무 간섭하지 않는 거 나도 그냥 소나무 바람과 함께 이 해인사 지저감을 지키고 있어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서로의 근황을 글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삼방 갑자년 84년도 보내시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왜 소중하게 여기냐면은 내 자신이 수행해야 될 모습을 당부하셨고 당신도 아주 단박하게 소나무 바람과 함께 지저감에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신 글이세요.

0: 이렇게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이야기 또 출가하고 나서 비구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신 것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나눠주신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1: 저는 그 일생을 살았는데 12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어려서 살았고 또 어른 세월 제가 성남사 갔다.

0: 학교 갔다가 유학 갔다가 순간에 왔다 막 비구니 회장까지 그리고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원로 의장까지 이래서 한 열두 생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이 많았죠.
1: 아닙니다.
0: 근데 그게 이 26년 승가대기 일순간 같듯이 정말 금생에 살은 삶은 같지 않아요. 다 과거로 해서 다 이제는 그동안은 싸우고 모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하나씩 비우는 거 정말 이제 비워야 되겠죠.
1: 막 싸웠다가 이제는 네. 비워놔야 되는 거죠.
0: 어떠한 권위도 명예도 다 이제 비우고 정말 저는 그 법문을 많이 해요. 우리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래서 강물에 같이 흘려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둑에 앉아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강을 바라봐라.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바다에 모여서 하나의 바다가 된다. 그리고 다시 증발하고 비가 되고 산천을 적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불교의 연기법이고 순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불교는 지금부터 우리 스님들이 제대로 모습을 보이고 사회의 그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다 우리 불교의 그런 수행을 더 보태면 불교는 이제부터가 진짜 포교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부 긍지를 갖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그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스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0: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냥 남았다고 굳이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남았어요. 감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손에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그래서 비우고 비우고 다
1: 그러니까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0: 네.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남는다면은 감사의 마음이 남지 않겠나. 아주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1: 저도 스님 오늘 만나 뵙고 네. 여러 말씀 들으면서 네. 감사하는 마음이
0: 너무
1: 남은 것
0: 떠들지 않았나.
1: 아닙니다.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네. 다 내려놓겠습니다.
1: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니 그는 결국 저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 만나도 믿기 어렵지만 전생에 부처님 친견한 이는 이와 같은 가르침 즐거이 들으리라.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0: 가로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령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령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일흔 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산세가 빼어난 김해 진산 무척산. 그곳에 자애로운 어머니를 닮은 남자 모은암이 있다. 모은암 창건은 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의 모후를 그리워해 세웠다는 설과 거등왕이 모후인 허황후를 기려 세웠다는 설이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쪽이든 모은암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암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허황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허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 있는 듯하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미 극락이요 선정의 세계이니 모은암은 1등 수행처이다. 모성과 자비는 둘이 아닌 하나. 모은암에서는 모성과 자비가 불의의 경계를 허무니, 어머니가 목숨 걸고 자식을 아끼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기암괴석이 외호하고 하늘이 감싸

0: 천혜의 암자 모은암. 오늘도 모은암에서는 불법이 무르익는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서 소중한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스님 덕분에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대불 능엄 신주를 매일 독경하기 시작하여 오늘 108번의 기도를 끝내고 부처님과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공양도 올리고 편지도 집필합니다. 스님 강연 덕분에 집이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뵙는 할머니와 아르헨티나에 계신 어머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들으면서 불법, 즉 삶의 진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스님의 유쾌한 말씀 덕분에 많이 웃습니다. 심지어 스님의 설법은 저희 셋의 공통화두가 되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께 감사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 강연은 제 인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불 능원신주 기도집을 알게 된 것은 9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가 5살 때 필사해 주신 주문도 능엄주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종교는 불교이지만 불법의 도리를 잘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지에 있는 절에 가기도 했으나 불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인도 아닌 교포 2세로서 많은 콤플렉스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법당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찾고자 절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26살에 부모님의 모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한국 문화와 풍습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도 찾고자 할머니를 졸라서 여러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밀양에 있는 청량사라는 절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스님께서 저에게 대불 능엄신주 기도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어를 못해서 기도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기도집 뒷부분에 이 주문을 108번 외우는 자에게 부처님께서 소원을 성취해 준다는 문장을 보고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거 꼭 뭐가 좋다고 해야 기도해요? 그렇죠. 초반에 기도문을 한번다 읽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스페인어가 모국어라 산스크리트 발음을 어려워하지는 않았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방구석에서 거의 울면서 기도집을 독경하는 저를 본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너는 어려워서 못한다. 그만 두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었던 찰나에 할머니의 불신은 저에게 오히려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할머님께 저는 기필코 108번을 독경하겠다고 큰소리치고 거의 200일이 걸려 108번 독경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분 같죠? 거짓말해서 다시 시작하고 욕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간질해서 다시 시작하는 등 능엄주로 한국어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한 셈이지요. 그 당시 저는 크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철없는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훗날의 그 공덕 때문이었는지 저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를 끝내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국가 장학금을 얻고 다양한 외국 학회에 나가게 되었고, 명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도 생겼고, 심지어 2011년에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문화체험 삼아 나가본 첫 소개팅에서 저의 현 남편을 만나 2017년에 결혼하고 시부모님께 귀염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연애나 하고 있고 말이야. 예? 예, 그래요. 일단 넘어갑시다. 예.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걸 우리가 배가 불렀다 그러죠? 예, 일단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108번 하고 그만두어서 혹은 철없던 제 소원 때문이었는지 행운이 생겨도 즐겁지도 얼굴이 저하고 똑같은 한국인들과 어울리지도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아 건강이 무너지니 차라리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얻은 가피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에서 헤엄치면 몸이 더 가라앉듯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비극의 연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0: 그러다가 몇 주 전 무기력하게 2년 동안 집을 못 나간 끝에 잊고 있던 대불 능엄신주를 다시 찾아 매일 3번에서 7번씩 독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날 즈음 광우스님의 강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강아지 스토리 뭘 얘기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그 단양에 있는 절에 우리 그 호돌이 얘기했던 거 아닌가.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었거든요. 예, 기억나세요?
1: 네.
0: 예, 그래요? 예, 시험 본다. 그래서 아마 그때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던 거 그거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고 스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 절을 찾았는데 스님과 마주쳐 인사하고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때 할머님과 남편, 강아지까지도 데려갔었는데 제가 스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 남편과 할머님께 오 광우스님이다, 오 광우스님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크크크. 아니 나를 봤으면 어 광우스님이세요 해야지. 왜 남편한테 오 광우스님이다, 오 광우스님이다. 좀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때 마음 같았으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통해 그 당시 못했던 말을 속 시원히 할 수 있게 되네요. 스님 덕분에 능엄주, 인과응보, 업장소멸, 진정한 불교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잊지 않고 얼마 전에 대불정 열의 미린 수중 요의 재보살 만행 수능엄경을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요 제목에 킨 요 능엄경이 그 능엄주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또 이걸 혼자서 공부하신다는 거 보니까 또 전생에 불법하고 인연이 있는 분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108번 독경이 끝난 오늘 소망하는 것을 얻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꼭 성불하세요 라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예, 편지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거기 이제 저희 화계사 범종이 있는 데에서 범종각에서 왜 키가 크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광우스님 팬입니다,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계시던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지금 남편도 만나시고 그거 아마 저기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불정 그 능엄주를 열심히 외우다가 뭔가 자기가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면서 능엄주를 외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울증에 걸리시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고 이대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리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 능엄주 기도를 시작하면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밝죠?
2: 네.
0: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도 전생에 굉장히 부처님법과 인연이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이 있는 분 뭐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마음에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염불을 열심히 하시고 절을 열심히 하셔서 극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스님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

기울일 때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몸 피곤하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으면 몸이 더 무겁잖아요. 네. 오히려 뭐 산한바퀴 뛰고 막 밖에서 이렇게 몸 좀 풀고 하면 오히려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도 우울할 때 더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아.

0: 하셔라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으로 잘 실천을 한다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우리가 업이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 업장,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어떤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 녹여야 되는데 너무 업보가 두꺼우면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승도한테 법문에 많이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업보가 내가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아, 내 마장이, 내 업장이, 내 업보가 내 마음을 지금 뒤흔들고 있구나. 내가 수행을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강한 용맹한 마음을 일으켜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었는데 어느 불자님의 그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 불자님께서 원래는 성당에 다니시던 분이었대요. 이제 성당에 다니시다가 사연과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하셨대요. 매일 108배. 매일 108배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을 안 하시면 오 이러세요. 108배는 그게 기본이에요. 예. 매일 108배는 기본이에요. 3000배 하시는 분들은 3000배 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워밍업으로 108배로 몸 풀고 3000배 하세요. 자,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100일 동안. 근데 이분이 허리 협착증이 있으셨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도 그걸 꾹 이겨내고 절을 열심히 하면 몸 안 좋은 게 다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108배를 한 뒤에 저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에 올라갔다 왔답니다. 봉정암 아시죠? 네. 어떻게 가보셨어요?
1: 네. 네.
0: 아닌데 왜 오 이러세요? 네, 그래 그 봉정암에 불자라면 봉정암은 한번 가봐야 돼요. 올라갔는데 우리 같이 젊은 스님들은 뭐 3시간 안팎에도 올라가고 보통 건강하신 분은 3시간 반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도 5시간 정도면 올라가거든요. 그 봉정암에 갔다 오고 난 뒤에 100일 동안 하루에 1000배씩 하셨대요. 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하루에 1000배씩 하셨답니다. 근데 우리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절을 하다가 절을 하니까 몸에 좋다, 마음에 좋다라는 말만 듣고 처음에는 절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 오늘 하루만 좀 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 이틀 쉬면 예, 5일 쉬고, 5일 쉬면 일주일 넘어가고, 2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딱 시작했으면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그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루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도를 못 마치면 차라리 저녁을 굶는데요. 저녁을 굶더라도 기도는 절대 빠뜨리질 않으신대요. 그거 듣고 제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번에 100일 동안 이제 1000배를 다 하고 나서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절을 하셨냐면 매일매일 3000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100일 동안 9일은 1000배를 하고 9일은 매일 3000배를 하고 또 9일은 매일 1000배를 하고 그 다음 9일 동안은 매일 3,000배를 해서 그런 식으로 100일을 채우셨대요.

0: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 그 허리 협착증, 허리 아픈 게 싹 나았답니다. 흔적도 없이 나았대. 예, 그래요. 그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절은 우리가 절을 보통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내 몸의 다섯 군데를 땅바닥에 닿는 데서 다섯 군데가 어딜까요?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을 땅바닥에 갖다 댄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부르는데 오체투지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 정말 놀라운 기적같은 효과가 있다. 종교라든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불교를 믿건 불교를 안 믿건 절 자체는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안 됐대요. 그렇게 절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께서 마음이 전혀 서운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보면서 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보는구나. 효과를 보든 안 보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는다라는 법문을 소나무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소원 성취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내가 지어놓은 복과 선업의 힘이 좀 약했나 보다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원하는 소원 성취가 지금 당장은 안 됐지만 일단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던 허리 협착증이 시원하게 나아버리고 이것 자체가 가피가 아니겠냐.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더 선업을 지을 거다라는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깨끗한 담요 하나 푹신하게 바닥에 깔아놓고 뭐부터 시작해라? 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108배를 매일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혼자서 108배가 좋다니까 혼자서 이렇게 108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정식으로 안 배우고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자세가 흐트러졌더라고요. 잘못된 자세로 절을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틀어져서. 그래서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을 때는 반드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올라왔다가 똑같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 아시죠?
1: 네.
0: 유튜브에 108배 하는 법 딱 치면요. 108배 하는 거 그냥 촬영한 게 쫘르륵 나와요. 108배 하는 법을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108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108배라든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은은한 그런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108배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개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어느 패친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거사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댓글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께서 당신이 직접 경험한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지금 연세가 한 60 정도 되세요. 60 정도 되시는데 당신의 한 30대부터 108배가 하도 좋다니까 108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30대부터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그때 사실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다니까 했대요. 그냥 좋다니까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하시다가 자꾸 108배를 하다 보니까 은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가피가 자기를 이렇게 은은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렸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0: 택배차 있죠? 네. 택배차, 큰 택배차에 치였대요. 어머. 뻥 하고 치였는데 털끝 하나 다치질 않았대요. 어머.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차에 치였을 때 포근한 솜니불 같은 게 자기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포근한 솜니불 같은 게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바닥에 떨어질 때도 푹신? 푹신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직접 한 얘기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지금 와서 그때 일을 생각해봤더니 아 이게 바로 뭐였구나? 기도의 가피였구나. 그게 알게 모르게 부처님이 가피해 준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새록새록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오 진짜? 야, 이거 대박인걸?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100일 동안 108배 매일 한 뒤에 지나가는 버스에다 몸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또 그런 당연히 그런 짓 안 하겠지만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 그 정도 믿으면서 끝내야지. 내가 한번 실험해봐야지. 예? 그래서 뭐 거기에 관계된 얘기가 많아요.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이제 옛날에 그 이제 막 50년, 60년대 막 이랬을 때 있잖아요. 50년대, 60년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경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보살님과 호보신장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있던 병도 다 사라진다. 뭐 뱃속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도 다 천도가 된다. 뭐 이런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렸을 때 이제 믿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추 절에서 텃밭에 키우던 그 상추가 있었는데 기르던 상추를 옛날에는 그 상추가 인분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지금보다 더 더럽잖아요. 농약도 전혀 안 쓰고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툭툭 털어서 바로 밥에 싸먹고 했대요. 그 지나가는 스님들이 스님 그러면 못 써 탈라 이러면 뭐라 했냐면 아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도와주실 거라고 하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회충이 그냥 막 뱃속에 회충이 차서 엄청나게 고생했대. 옛날 회충은 또 독했다면서요. 엄청나게 고생한 뒤에 그때 깨달으셨대요. 기도하더라도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는 소박한 그런 진리를 뒤늦게 엄청 고생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1: 네.
0: 예, 그래서 여러분 뭐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이렇게 묘한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저희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대요. 네. 저는 뭐 별로 인기가 실감이 안 돼요. 예.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기는 거품과 같다. 예. 비웃어요? 예. 그래서 인기는 거품과 같다. 그래서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예, 뭐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들 허망한 물거품과 같아서 의지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광우스님 인기 전국 불자들한테 인기 많으세요 하더라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인기는 뭐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예. 그래서 근데 그나마 세제 거품은 좀 오래 남잖아요. 예. 예. 세제 거품은 좀 오래 남고 그래 다음에 이제 저기 빨래나 세수 거품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150회가 넘어갔는데 거품은 거품이지만 좀 강력 세제 거품 같아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또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셔요.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찾아오셨어요. 자매가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동탄에 살고 계시고 예. 그리고 한 분은 저기 화성에 살고 계시는 분. 동탄하고 화성에서 살고 계시는 자매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소나무 광팬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당신들이 기도하다 가피받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동탄에 사는 언니 되시는 분이 어떤 가피를 받으셨냐면 요 보살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한글로. 그걸 3년 동안 10번을 베끼셨대요. 10번을 본 게 아니라 10번을 베끼셨대요. 대단하죠?

0: 그래서 10번을 이렇게 베끼셨는데 그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0번에 이제 10번 채우는 걸 이제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오른쪽 이게 50견이었나 봐요. 오른쪽 어깨가 마비가 되셨대요.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스님 앞에서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브레지어라고 하나? 브라자라고 해요? 브레지어라고요? 브라자? 브레지어? 하여튼 등에 있는 거 똑딱이를 이렇게 떼지 못했대요. 팔을 못 돌렸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팔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대단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프면 여러분들 계속 사경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가피를 못 받는 거예요. 네? 몸 아프다고 해서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날씨 좋아서 안 하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안 하고 예? 날이 굳으면 날이 굳다고 안 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눈물을 울면서 쓰셨대요. 아픈데 막 눈물 너무 어깨가 아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왼손으로 쓰든가 왼손으로 이렇게 쓰든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쓰셨답니다. 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예? 좀 몸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 하루 기도 쉬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저도 항상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 아니에요. 내 몸을 막 괴롭히면 막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때리면서 아우 좋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왜요? 불교는 되게 좋아하시네.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괴로워도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은 필요해요. 내 몸에 너무 심각한 무리를 줘서는 안 되지만 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지로 쓰셨대요. 막 법화경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막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법화경을 사경을 하셨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경을 하다 꿈을 꿨는데 꿈에 딱 보니까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에 하얀 구더기가 득실득실 붙어있더래요. 허연 구더기가 오른쪽에 다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있더랍니다. 허연 구더기가. 여러분 구더기 본 적 있어요?
1: 예.
0: 예, 그 허연 게 오른쪽 오른쪽 팔에 다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 어떡해? 아싸 오늘 단백질? 뭐, 예? 그래서? 그래서 막 이렇게 굳어있어서 딱 봤는데 오른쪽 어깨와 팔에 가득 다닥다닥 붙어있던 허연 구더기가 후두두둑 하고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벌레가 다 그냥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깨가 나았대요.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소나무에서 이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꽤 전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께서 오른쪽 어깨가 그분도 마비가 되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도 낫지가 않았는데 능엄주를 열심히 외웠더니 꿈에 오른쪽 여기 검지손가락에서 벌레가 쭉쭉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아픈 어깨가 싹 나았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어느 보살님이 오랫동안 방광염을 앓고 있었는데 독한 약을 먹어도 조금 일시적으로 차도가 있다가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했던 보살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다가 소변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소변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았다. 요 얘기 소나무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표정 보니까 막 거짓말하고 있어. 나요 안 나요?
1: 나요?
0: 에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은 굉장히 길몽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게 나가는 꿈. 막 소대변을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예? 그리고 몸에서 막 벌레가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0: 이렇게 나가는 꿈을 꾸는 건 굉장히 길몽이에요. 그런 꿈을 꾸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1: 안 된다.
0: 예, 꿈에 너무 집착하면 또 삐딱선을 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진정한 수행자는 꿈을 꾸지 않는데요. 왜냐면 의식이 너무 맑아서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수행을 잘했거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아, 내가 수행을 잘해서 꿈을 안 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그냥 더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예, 제가 요새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스님 그래도 그런 꿈 한번 꿔보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탄에 사는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이 아주 큰 가피를 경험하시고, 당신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소원 같은 거 안 빈대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오직 감사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만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동생 되는 분도, 화성에서 살고 계신다는 그 동생 되는 분도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년 전에 6살이었을 때 희한한 이제 일이 생깁니다. 딱 밤 12시 반이 되면, 정확히 밤 12시 반이 되면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몇 시에? 12시 반.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 애들이 가끔 뭐 울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매일매일 밤 12시만 되면 멀쩡하던 애가 막 자지러듯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나중에 무섭더래요. 그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섭더랍니다. 그렇잖아요. 겁나잖아요. 12시 반만 되면 막 우니까. 왜 이러지? 뭐 턱 안 좋은가? 왜 이러지? 그래서 하다 못해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구타라고 해서 이제 큰 돈 주고 굿도 했대요. 그래서 막 구슬 했는데, 구슬에서 효과가 있으면 오 굿 막 이러잖아요. 구슬에서 효과가 있으면 굿, 효과가 없으면 노 굿. 예? 그래서 무당한테 이제 구슬했는데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절을 열심히 다녔대요.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 화성이니까 그 근처에 용주사라고 있잖아요. 용주사를 매일 오전에 매일 용주사에서 집으로 출퇴근을 했답니다. 매일 오전마다 용주사에 가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시불공 올리고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딱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됐답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이렇게 기도의 힘, 불보살의 가피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라?
1: 기도해라.
0: 한번 해보세요. 100일에서 안 되면 200일 해보고, 200일에서 안 되면 예? 300일 해보고, 300일에서 안 되면 예? 400일도 해보고, 이제 좀 더 높이면 안 될까요? 400일에서도 안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없다?
1: 있다.
0: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하다가 욕심이 있거든요. 중생들 이 욕심이 문제예요. 하다가 나는 왜 효과 없지? 나는 왜 꿈을 안 꿨지? 나는 꿈을 꿨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지? 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하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놓아버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1: 많이 보고.
0: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디게 본다. 그것도 결국 누구 업이에요?
1: 네.
0: 내 업이에요.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효과를 더디게 보든 이번 생에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안 남는다?
1: 남는다.
0: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과 다음 생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괴롭게 고생하는 게 전생에 내가 지은 내 업보구나. 아,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이번 생인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다 받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느낀다거나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길 텐데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온갖 욕심과 욕망과 회의와 의심과 의혹과 어떤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내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생각하시고 내 업을 어떻게 알아? 내 업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녹인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닦아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난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화계사에 굉장히 그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세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보살님이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집에 기도하는데 그 자기가 조그만 탁자를 서랍이 많은 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탁자 위에다가 조그만 불상을 모셔 놓고 거기서 매일 기도를 올리신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불상 옆에 저금통이 하나 있대요. 왜냐하면 기도 올리고 동전이나 지폐를 그 저금통에 넣어놓고 저금통에 다 차면 절에다가 이렇게 공양을 올린답니다. 복지으려고. 그리고 옆에 이제 불상 옆에 이제 조그만 불상 옆에 이렇게 저금통 놓고 그 탁자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사서 모아놓은 액세서리 보석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액세서리 같은 걸 평소에 방 여기저기 서랍에다 집어놓고 다니신대요. 여기다도 놓고 안방에다도 놓고 거실에 서랍에도 놓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생기기 2, 3일 전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보석류들 비싼 액세서리들의 다 장신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불상 탁자 밑에 서랍에다가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대요. 평소에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 모아가지고 그 불상 밑에 그 서랍에다 다 이렇게 쟁겨놨는데 2, 3일 지난 뒤에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1: 어머.
0: 집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 놨대요. 놀래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있더래요. 어머나 어떡해 하면서 이제 탁자 있는 데 가봤는데 탁자 안에 서랍이 이렇게 안 열려있더래요. 모자고 딱 열어봤더니 보석이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도 놀라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서 다 쌋쌋이 뒤졌는데 불상 옆에 있는 저금통이랑 저금통에 돈도 꽤 들어있었대요. 저금통이랑 불상 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석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 도둑놈이 불자였나? 그래서 여기 안 건드렸나? 다른 데 다 뒤집었대요. 그래서 경찰하고 그 과학수사대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도 놀라더래요. 어떻게 여기만 안 건드렸냐고. 거기만 딱 안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엇이다? 아, 불보살님의 갚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갚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양식을 쌓는 마음으로 미래의 이 선업의 저금통장에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로서 수행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0: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로 생겨나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은혜와 애정은 영원하지 않고 모이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몸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 한없는 계행, 한없이 부끄러워함, 한없는 조심함, 한없는 공부, 한없는 보시, 한없는 지혜, 한없이 명심함, 한없이 간직함, 한없는 변제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손문 염송. 이번 시간도 지난번에 이어서 돌부자 수일조 공안의 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이 공안은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원 행사 스님과 석두 희천 스님 간에 이 사제 간에 이렇게 그 법을 나누고 또 다른 가풍에 있었던 남학 회양선사에게 보내서 역자교지 서로 제자들을 서로 교체를 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석두 스님은 가자마자 곧장 남학 회양선사에게 향상의 일설만 내뱉고 그 말이 질문이 너무나 높고 큰 얘기만 하느냐 어째서 좀 낮춰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주 연겁토록 아주 그냥 그 깊은 심연에 잠겨 있을지언정 모든 성인의 해탈법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남학 회양선사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 무딘 도끼를 주겠다. 법을 인가하는 그런 그 징표로서 무딘 도끼를 주겠다라고 했으니 스님 도끼 내놓으십시오. 딱 그러니까 청원 행사 스님이 한쪽 발을 쑥 내밀었다. 어째서 발을 내밀었는고. 청원 행사 스님은 어째서 발을 내밀었는고. 근데 대반치 딱 듣자마자 숙두 스님은 딱 알고 낙처를 딱 알고 바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학에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 스님들이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서신은 전달도 하지도 않고 법거량을 하는데 신역 불통이다. 서로 간에 마음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의심스럽잖아요. 과연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화두들은 말이죠. 평생 하나씩 가지고 계셔도 좋겠다. 이게 법이 담겨 있어요. 이 법이 다 담겨 있어요. 아, 여러분 유식학을 몇십 년 공부하고 중간학을 몇십 년씩 하고 천태학, 화엄학 다 공부를 정말 깊이 있게 했다는데 이걸 딱 듣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불교 공부 제대로 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참회해야 된다. 그럼 진짜 참선 한번 해봐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다 껍데기 문자 노름하다가 허송 세월 보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염송에 있는 염도를 다시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취암지 선사가 염하되 그랬어요. 사화상이 청원 행사 스님이에요. 사화상이 수족하고 발을 쑥 들이밀고 석두 예배로 돼 석두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절을 쓱 했으되 요차 부득 부자로다 그랬습니다. 아, 재밌어요. 도끼는 얻지 못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차가 나와요. 요차가 뒤에는 차도 하다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제 문법이니까 하나 알아두시자고요. 요차가 나오고 여기 이제 차도 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차자 같은 것이 글자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요 차자를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리어니까 도리어 환 요렇게 요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요차 했을 때이 차자는 말이죠.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이제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차도하라 했을 때요 차자는 뭘로 쓰였냐? 마땅당자로 써요. 예, 마땅당자. 이게 말하다거든요. 말해야 한다. 말해야 돼. 네가 한마디 일러라. 뭘 말해야 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오히려 도리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법이 여기 그 다른 용법으로 이게 벌써 두번 나왔죠. 요차 부득 부자로다. 청원 행사 스님은 다리를 쑥 내밀었고 무딘 도끼 달라 그랬는데 다리를 쑥 내밀었고 여기에서 석두 스님은 그냥 절을 했어요. 인가해 준줄 알고 벌써 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도끼는 못 얻었지 않냐 이거예요. 도끼는 못 얻었네. 도끼는 얻지 못했네. 차도하라. 마땅히 말해야 하리라. You must say. 넌 말해야 돼. 한마디 일러라.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 일러봐라. 후레에 사계 신마오. 재밌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은 육조해능, 청원행사, 석두희천. 거기 이어서 도를 깨쳐서 뒤에 인가를 받는 스님은 그러면 무얼로 가지고 사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도끼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예요. 법은 받은 게 맞나? 산에서 살려면 도끼가 있어야 사는데 이산 중에서 내 밑에 회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다 되니까 저산 중에 가서 네가 이제 계산해서 산을 열어서 그래서 회상을 열고 지내도 된다. 공부가 다 됐으니까 지내도 된다. 해서 이제 주산하라 하는 건데 그 산에 보낼 때 도끼를 오래 쓴 도끼를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산을 하나 개창해서 법을 펴도 된다라는 뜻으로 도끼를 주는데 도끼를 안 주고 그냥 발을 쑥 내밀어 버렸으니 다음에는 뒤에 법맥을 이은 스님한테 뭘 전해 주나? 나무는 뭘로 하나? 지금 이 뜻이에요. 예, 취암지 선사는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여기도 뜻이 있죠. 여기에도 발쑥 내민 게 제대로 법은 전한 거는 맞아?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제대로 법을 물려받은 건 맞고 이 법맥이 제대로 돌아간 건 맞나? 이런 식의 어떤 힐난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목성이 염하되 행사 돌부자를 천안 납승이 수감 방관이디요.
청원 행사 스님의

이 무딘 도읍기라고 하는 공안을 천하의 납승이, 천하의 참선정진하는 눈밝은 선지식 스님들이 누가 감히 방관하리요? 이거 누가 무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공안, 엄청난 공안입니다. 석두에게 다리를 쑥 내밀었던 이 공안, 엄청난 공안인데 누가 이거를 모르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도교 석두하야 선능 담화로다. 유독 아주 유독 석두가 있어서 담화 선능은 잘했다 이 말이죠. 잘할 수 있었다. 담화 잘 짊어질 수 있었다. 여러분 금강경에 보면 하담열애라고 나와요. 그렇죠. 하담열애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글자를 바꿨죠. 담하라고 바꿨어요. 열애를 저는 처음에 금강경 읽었을 때이 구절이 너무나 이 구절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열애를 내가 짊어맨다 이거예요. 내가 열애를 그냥 이거를 이제 맹자 같은 데는 이게 자임한다 그랬거든요. 자임한다. 천하를 내가 맡을 각오를 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지구 전체 인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자임하겠다는 거예요. 여긴 열애를 내가 짊어매겠다는 거죠. 내가 법을 짊어진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금강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열애를 그냥 짊어맨다. 근데 여기는 그걸 글자를 하담을 담화라고 바꿨어요. 담화라고 바꿨어요. 석두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잘 짊어맸다. 잘 짊어졌도다. 이 천하 납승이 누가 방관하겠냐. 이거 참 알기 어려운데. 이 공안을 잘, 이 법을 잘 이었다는 뜻으로 잘 짊어맸다. 그랬어요. 수연 여신아 비록 이와 같으나 반전이죠. 법을 잘 이었는데 비록 이와 같으나 가석 방과로다 그랬어요. 가석 방과로다. 뭡니까? 방과 지나쳐버린 거. 지나쳐버려서 아쉬워. 뭔가 하나 지나쳐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다리를 쑥 내밀었을 때그 바로 절을 했는데 이 천하의 석두가 놓친 게 하나 있지. 이 뜻입니다. 석두가 그 자리에서 절만 할게 아니라 놓친 게 하나 있지. 뭡니까? 당시에 견 이제 수화 일족시에 이견 이제 수화 일족시 했을 때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 자. 이 자는 이게 2인칭으로도 쓰고요. 3인칭으로도 씁니다. 너라는 뜻도 되고 그라는 뜻도 돼요. 2인칭, 3인칭 다 씁니다.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여기는 3인칭이 돼야 되겠죠. 당시에 그가 제라고 하는 건 겨우 이 뜻입니다. 겨우. 겨우제자예요. 겨우. 바란 쪽을 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게 겨우라고 하는 요 말이 아주 포인트지요. 겨우 바란 쪽밖에 못 내밀었어. 그 뜻이 담겨 있어요. 변여 일하룬 하되 곧장 엿자는 이게 준그 하를 준다는 거죠. 한 방맹이를 준다. 그다음에 뭐 하를 준다. 그럼 방맹이를 때린다. 하를 하다라고 하는 걸로 엿자를 썼어요. 그때 발을 쑥 내밀 때 으악 하고 하를 한번 했어야 된다. 하를 한번 해놓고 별처 인사하리라.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된다. 별처 인사. 여러분, 별처, 이게 다른 지방 인사법이야.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됐다. 어디 발을 내밀고 난리야? 이거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발을 왜 내밀고 난리야? 하를 한번 하고, 이거 어느 지방 인사법이요, 이거? 이래도 돼? 이렇게 한마디 했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석방과다. 요 포인트를 하나 놓쳤다. 석두가. 발쑥 내미는데 그다대고 절을 하고 있어? 한마디 해야지. 부족하지 않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선능 담아라 그랬어요. 법을 잘 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고목성 선사가 한마디 하는 거지만, 그 절을 한게그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같았으면 하를 하고, 이게 어느 지방 인사법이요? 이렇게 한마디 했을 텐데,
라고는 하고 있다.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까지 샅샅들이 알려면 이 공안의 낙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선하셔야 돼요. 이걸 더 이상 이제 책을 봐가지고 뭘 뭐 기특한 거 다른 거 답이 없나 뭐 이렇게 쓰여진 거 없나 이렇게 찾아서도 소용없고 이걸 가지고 막 일일이 뭐 이게 저래서 저런 거야 막 이렇게 쓰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면 뭐합니까? 이 화두공안이 하나 타파되면 무심과 공에 들어가서 이 듣는 찰나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지혜가 뻥 터져가지고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는 지혜가 다 터져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께끼 풀듯이 알아서 문자선으로 해서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요거 하나 아는 거 아니에요? 이 공안을 가지고 공안이 선정산매를 통해서 터지면 일체의 지혜가 터지는데 그걸 하나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참선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는 거는 의심 덩어리인데 여기에 법이 있으니까 의심해서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법을 담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세계로 화두를 드는 순간 계속 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두 공안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해인신 선사의 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돌부자 수일조 공안의 첫 번째 송이 해인신 선사의 송이었죠. 그러니까 염송이 앞에 송 나오고 뒤에 염이 나오니까 같은 스님 거라도 앞에 송이 나오고 이제 염은 뒤에 나온 거죠. 이 편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해인신 선사의 이번에는 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등식에 단판하니나 석두교 사자로다 이랬습니다. 1등 뭐 다 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말이 1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등, 2등 하는데 막 그냥 다 똑같은 단판 아니야. 근데 석두가 비교적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 사자라고 하는 거는 요게 적을 사자예요. 적을 사자. 적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석두가 비교적 약간이지. 약간 이건 뭡니까? 둘 다 다 단판 아니에요. 청원이나 석두나 둘 다 다 판때기 한쪽 면만 보는 인간들이라. 둘 다 다 외골수인데 석두가 조금 더 더 나. 청원보다 석두가 좀 더 낫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근데 둘 다 다 단판 아니래요. 제자가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거를 다리를 쑥 내밀어서 뭐 산에 주하게 하고 이 사람도 보면은 외통수지, 외골수지. 둘 다 다 보면은 똑같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여 이 소리입니다. 근데 연수여시나 지회향전이요 불각산신 실명이로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다만 말이죠. 향전 앞으로 나갈 줄만 알았지 불각 뭐뭐인 줄은 몰랐다 상신 실명이로다. 이거는 어록에 많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상신 실명이로다. 몸도 잃고 목숨도 잃었다. 몸도 다치고 목숨을 잃는 줄은 모르는구나. 두 사람 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근데 앞에 뭡니까? 둘 다 다 단판안인데 속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나 비록 그렇지만은 속도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산신실명한다. 몸도 다치고 목숨도 잃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수연여시가 나오고 이게 연수여시가 나왔죠? 요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어록을 보시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연 하면 요까지가 비록 이와 같으나 했을 때 요게 비록에 해당하는 거에 요까지가 비록이 여기까지 쓰이는 겁니다. 비록 이와 같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수여시는 그러나 그죠?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자는 비록 그러함이 이와 같으나라고 이어진 게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뜻으로 안 쓰였고 여기는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연여시나 연수여시나 뜻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용법은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거 뭐 글자 잘못된 거 아닌가? 앞뒤 바뀐 거 아닌가? 이러실 수 있는데 용법이 다 그럴 뿐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원 행사나 석두 희천이나 이분들이 둘다 단판 한인데 석두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결국 산신실명했어. 그러면 뭡니까? 조금 더 나은 석두도 상신실명했다 하니 청원 행사는 오죽하겠나? 둘다다 아주 그냥 외골수들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거 욕한 겁니까? 욕한 건가요? 석두가 청원 행사가 서신을 전하라고 했는데 갔다 오는 이 남학회양선사에게 갔다 오는 이 모습과 그다음 당당하게 말이죠. 무딘 도끼 내놔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나 그다음 발을 쑥 내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절을 턱 하는 거나 석두가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석두가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이법계지요. 이게 또 이렇게 한방망이 날리는 거죠. 상신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여물 한번 볼까요? 황용남 선사가 상당 그 차화운하되 법상위에 상당해서 이 화두를 이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되 앞에 이야기를 쭉 이렇게 앞에 우리가 고칙을 얘기를 쭉다 하셨어요. 법상에 올라오셔가지고 황용남 선사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석두 치소를 금고 공문이언을 석두가 편지를 전한 이 얘기를 고금에 모두 다 들어봤거늘 여러분이 이 공안은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6조 해능회부터 청원 행사 석두이천으로 법이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법거량이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고금에 이건 다 들어봤다. 후대에도 몇백 년이 지나고 뭐 1000년이 이상 가도 이 법문은 다 들어봤겠죠. 후인이 불선 종유하고 한능재창하야 그랬습니다. 뒤 사람들이 후 사람들이 이 유래를 말이죠. 유래 유자는 유래고 종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마루종자는 본받다는 뜻이에요. 불선종유하고 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유래를 잘 본받지를 못하고 한능재창 재창을 잘하는 이가 한 드물다 이 말이에요. 이 공안이 어려워서 이거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공안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잘 제대로 낙처를 아는 사람이 잘 없던데 황용남 선사 말씀이에요. 근데 치사 맞죠? 수유불변하고 옥석불변이로다 이랬습니다. 불분이로다. 옥석불분이로다. 치사는 맨 마지막에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유불변하고 옥석불분하는 경지에까지 치사 그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하여금 뭐뭐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스님의 낙처를 두 스님의 낙처를 알지 못하고 물과 우유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젖이라 그랬죠. 물과 우유를 불변 가리지 못하고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다. 요즘도 쓰는 말이죠. 옥하고 도를 분간치 못하는 것에 치사 이르렀구나.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잘된 건지, 뭐, 구분을 못 해요. 여러분, 옥하고 도라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 이 공안에 오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니, 옥석을 불분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아, 옛날부터 이 얘기 굉장히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리를 쑥 내밀고 그게 절을 하고, 남학회양선사한테 가서 그렇게 패기 있게 얘기하고, 낙처를 잘 몰라. 옥석을 구분을 잘 못하더라. 그래 놓고 동안이금이래. 그래서 동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간에 보면 어떤 선사들이 본인의 이름을 이제 쓸 때가 나옵니다. 동안이라고 하는 건 황용남 선사의 이름이지요. 이나 동안이 금이래 벽파일반하야 보시대중하리라. 이 재밌습니다. 내가 오늘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시 대중을 대중들에게 보시에게 나눠주겠다는 게뭐 어떻게 나눠주냐면 반을 쑥 잘라가지고 내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반을 쑥 잘라가지고 그냥 근데 대중들한테 보시해주겠다 답을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답을 알려주겠다. 오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대들에게 내가 한번 보시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석두는 수연 선능치다라야 불욕종풍이나

석두선사는 비록 수연 또 나왔죠. 비록 선능 잘했다 뭐를 치달 서신을 친한 말달질 치자가 전할전자라 그랬잖아요. 편지를 잘 전달해 주어서 종풍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풍이 여러분 향상의 종풍인가 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청원에서

특이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뭐 자기의 영 같은 거는 뭐 중요시하겠습니까? 예, 세상의 모든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다 쳐내는 가풍이죠. 그래서 가서 남학해양선사한테 가가지고 청원 행사에게 받은 법 그대로 보여주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종풍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내 령중 퇴망하야 부진학절이리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장에 이제 그이 내하오 하는 우리 저 한문 문장에 이걸 많이 쓰잖아요. 이걸 어찌 하겠는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 얘기가 쭉 나오면 그 얘기를 요약할 때 그냥 그 내용들을 어찌하리요 했을 때는 여기에 기자를 요겠습니다. 이렇게. 그를 어찌하리요. 그것을 어찌하리요. 이렇게 씁니다. 내기하리요. 이렇게 써요. 내기하리고 쓰는데 요게 만약에 그걸 어찌하리요 하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럼 이게 희한하게 말이죠. 도치를 시켜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앞으로 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문법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다가 먼저 빼놓고 뒤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길게 뒤에 붙어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아시겠죠? 예, 가목적어 해가지고 목적어 is로 써놓고 뒤에다 쭉 붙는 거, that 뒤에 절에다가 쭉 붙이는 거 한문에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기하를 기내 해놓고 뒤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어찌하리요 하는 걸 기내 해놓으면 이렇게 딱 글자가 딱 나오면 아 어찌하리요의 내용이 뒤에 길게 붙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지요. 영어 문법하고 굉장히 비슷하지요. 기내 령중퇴망하야 부진악절이리요 하는 것까지를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그 기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령준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령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뽐내다는 겁니다. 뽐내다는 거. 자기 자신을 우쭐거리고 아주 잘난 척하는 거. 그거를 영이라 그러고 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름에 많이 쓰죠. 준걸준자 아닙니까? 멋있는 사람.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준수하고 준걸하다. 멋있다. 이걸 표현해요. 그러면 령준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도도하고 잘난 척해서 태망해서 너무 또 급했어요. 뭐 천천히 좀 얘기하고 해도 되는데 자기 우쭐대고 잘난 척하는 모습을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부진악절에 낙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절도를 잃어버린 거니까 실수한 거를 낙절이라 그래요. 실수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을 기내 이게 어찌하자는 없어졌죠. 어찌하리요 하는 때그 하자는 아예 생략됐어요. 너무나 우쭐거리고 그다음에 바쁘게 굴어서 실수하는 줄을 몰랐던 것을 기내 어찌하리요. 아, 이참 종풍을 더럽히지 않고 욕되게 하지 않고 청원 행사가 편지를 줬지만 편지를 주지 않고 아예 그냥 그렇게 막 버거량을 해버린 게 오히려 편지를 잘 전달한 거예요. 스승의 뜻을 잘 전달했다는 거죠. 남학회양 선사가 봤을 때 석두가 왔는데 마치 청원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 전달을 잘한 거지. 편지 전달을 종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스승의 가풍을 그대로 보여줘서 전달을 잘했는데 낙절, 아이, 실수했어요. 너무 잘난 척하고 그다음에 너무 급히 갔어요. 그랬다가 그런 걸 어찌하리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시낙절인데 이미 실수를 했는데 회례에 돌아와 가지고 돌아와서 2인 신마 각득 돌부자 주상고 돌아와가지고는 2인 신마 무엇으로 인하여 그러면 요즘 우리말로 어째서 이게 어째서 도리어 무딘 도끼를 얻어서 산에서 주했던 고 낙절했는데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어째서 돌아와서는 무딘 도끼를 받아가지고 산을 계산해서 살게 되었던 거 지금 이래놨어요. 이게 지금 황룡남 선사가 세상에 이 공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옥석을 구분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자세하게 다 가르쳐 줄게. 딱 그냥 반을 쪼개 가지고 그냥 내가 대중들한테
다 보시해 줄게 이러면서 지금 자세하게 얘기

하는 중이에요. 약 자리 견득하면 비유주산이라 자리 했을 때 놈자자는 이저자하고 같다 그랬죠. 발음이 쩌니까. 약 저리. 만약 자리 여기에서 바로 본다면. 여기에서 바로 보게 된다면 비유주산이라 산에 주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문법 나오죠? 그죠? 비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나온다 그랬잖아요. A일 뿐만 아니라 B도, 그죠? 나돌리 버돌수 문구라고 하는 게 비단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거와도 같다. 이것도 그러하다 했을 때 비유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만일 이것을 바로 본다면 산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시방 세계 진진찰찰 호혈 마궁이 계시주천이와 여기에서 이 구절에 있는 이 낙처를 분명히 알아버리면 산에서 주할 뿐만 아니라 진시방세계 이 모든 시방세계 전체와 진진찰찰 전체 온 세계 우주법계 전체와 호혈마궁 호랑이의 범의굴과 마구니 궁전에 모두가 살 수 있는 주처가 된다 그래. 호랑이열이라고 하는 거는 도인들 사는 곳이고 마구니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구니 사는 곳이죠. 또 호랑이열이라고 하는 거는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뭐 도인이 살거나 마구니가 살거나 어느 세계에 어딜 가도 산에서 주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다 주처가 된다. 이 공안을 알면 이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약야 미견인데 만일 알지 못한다고 할진데 간보제인이 미유 안심 인명처로다. 감히 간보라는 표현 이 어록에 많이 나옵니다. 감히 내가 보장할게. 감히 내가 보장할게. 제인이 여러분이 미유 안심 인명처로다. 몸을 편안히 하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장해 줄게. 이거 모르면 안심 인명처가 없어. 이거 모르고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분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황룡남 선사가 석두가 편지를 잘 전달했는데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급히 오는 바람에 실수를 했어. 근데 실수를 했는데 어째서 이게 무딘 도끼를 받아가지고 산에서 주회했겠느냐. 이 소식을 이 낙처를 안다 그러면 진시방세계 진진찰찰 그 다음에 호열마궁 전체가 주처가 된다. 이게.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도인으로 활보를 하면서 살 수는 있는데 이 소식을 모르면 안심인명처를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도 안심인명처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본들 호랭이 밥이요. 이런 법문 모르면 살아도 산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당차게 이 법상에서 지금 이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가 터져가지고 온 세상 이치가 환하게 터지는 이 공부법이 이 참선에 있다 이 말입니다. 화두 들고 이 공부를 한번 해보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취암기 선사 우리 염도 한번 보십시다. 상당 그 차화운하대 상당에서 이 공안을 들어 말씀하시되 치서 달씨는 수시작가요. 서신을 전달하고 맞죠? 서신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네 글자로 바꿨습니다. 서신을 치달 전달하는 것은 모름지기 작가라야 되고 작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지식 스님들을 작가라 그랬습니다. 편지 잘 전달하는 거 스승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은 도가 좀 열려야 되는 것이고 돌부주사는 고금 한유로다. 무딘 도끼를 가지고서 산에 주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드물게 있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을 이어가지고 이게 이 산에서 주하는 것은 한 산을 개창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 옛날에 여러분 그래서 법호를 전부 다 산 이름을 쓰잖아요. 설두 그죠? 다 스님들 이름은 다 산 이름을 쓰는 겁니다. 주사는 즉 차종이언이와 차도하라. 산에서 주하는 건 즉 차종이언이와 곧 차종 또한 종
딸, 그, 좀 놔두거니와,

말이야. 놔두거니와 잠시 따르게 따를 종자니까 잠시 따르게 해두거니와 이거를 막 차지해 놓고 잠시 그냥 두고 산에 주했다는 거는 그만두고 말이죠. 차둬라. 한마디 일러 봐라. 양화상 휴거 이 장마생고 남학회양선사가 휴거 오히려 쉬어버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대했다. 답하지 아니한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거? 뜻이 무엇이겠는가? 산에서 주했다는 거는 차치해 놓고 남학회양선사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환유인단 등마 또한 단득이라 그랬어요. 판단하다가 자르는 거예요. 딱 판단해서 얻을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멋지게 판단해 볼 사람이 있는가? 출례당간하라. 법상에 올라가서 말이죠. 이 나와서 한마디 일러 봐. 너와 나와 가지고 한마디 일러 봐라. 예? 내가 남학회양선사라 그러면 내가 그때 석두가 그렇게 나올 때 내가 뭐 어떻게 한마디 하겠느냐? 한마디 일러 봐라. 유마, 유마.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느냐? 막 다그치는 거예요. 이제 좀 생생하죠. 법상에 올라가서 지금 생생해요. 여무인된, 만약에 없다면 취암이 설사대중하리라. 취암기 선사. 내가 설사.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자가, 같을 사자지만 여기는 이 사자가 말이죠. 누구누구에게의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깨이 급 이렇게 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의 뜻으로 쓰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대중들에게 내가 말해주겠다.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사람 여기 나와서 대답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 허민 단적처인된 개구변 지음인이라 하다. 이랬어요. 이분의 답이 뭡니까?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단적, 적확한 곳은 입을 열면 바로 뜻을 알게 되느니라. 이랬어요. 결국은 답을 해준 겁니까, 이게? 사람을 시험하는 적확한 곳은 입을 열면 바로 뜻을 알게 되느니라. 내가 말을 하겠다 해놓고는 사실은 답은 말해주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 일러 보라라고 하는 그 뜻을 결국은 한마디 안 이루고 끝을 내버렸는데, 딱 사람을 딱 시험하는 곳은 말이죠. 지음자는 그 말을 딱 알면 말하는 순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한마디 일러 보라. 자, 그러면 한마디 일러 볼까요? 제가 한마디 일러 보겠습니다. 내가 남학회양선사라면 뭐라고 석두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네.

제가 남학 해양 선사였기 때문에 기적자망이라 도적을 속이는 놈은 망해 이렇게 한마디 하겠다. 아시겠습니까? 한마디 일러라 했을 때 도적을 속이는 사람은 망해. 이 운고선사는 단판안이다. 한쪽 판때기를 짊어지고 가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그때 남학회양선사라면 도적을 속이는 사람은 망해. 이렇게 한마디 하겠다. 기적자망이란 말도 여러분 조사어록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방익선사의 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방익선사가 거지 불구해탈하여 여기에서 이제 이 지자가 이렇게 나와요. 거지 어디 어디까지를 들것자를 썼다는 거, 이게 들것자는 염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염송할 때 염이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어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본칙에서 요 구절 여기 있는 데까지를 염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칙 내용 전체 다가 아니고 요 구절까지만 불구해탈합니다. 성인의 해탈은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까지만 딱 들었다라고 했을 때 저렇게 씁니다. 그러면 앞에 긴 얘기들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구해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대운하되 미관기인이면 선관소산이라 그랬습니다. 해탈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상방의 선사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신 한마디 하겠다. 그 구절까지. 야, 너 얘기가 너무 질문이 너무 높아. 좀 낮춰서 질문하

그랬더니 아주 영겁토록 내가 아주 그냥 잠겨 있을지언정 성인의 해탈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할게. 이 뜻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거죠. 미관 기인이면 그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 선관 소사하라. 그 사람이 시키는 바를 먼저 보면 돼. 시킨 사람. 여러분, 청원 행사를 알고 싶으면 그 부리는 사람을 보면 알아. 그죠?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수 있지. 이 말이에요. 요 말이 스승 말하고 같지. 이 뜻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석두가 청원 행사 자기 스승에게 깨친 바를 공부한 바를 스승에게 종풍을 잘 계승해서 멋지게 답을 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제 돌부자 수일족의 마지막 여음입니다. 마지막 여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룡조가 장 입원할세 광룡조 선사가 이 원의 말, 원에 들어갈 때, 장차 들어갈 때라고 하는 거, 원은 보통 절을 원이라 그래요. 발 선치하고 먼저 정가를 띄우고 만참 그 차와에, 만참에, 저녁에 이제 법문한 걸 만참, 소참 법문인데 만참입니다. 정가를 먼저 띄워놓고 만참 법문을 하는데 연거 설두염하고 설두선사의 염을 먼저 드러내놓고 설두선사 염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두선사는 뭡니까? 아, 참그 석두는 이 단판이 심했지. 근데 이 보잘것없는 그 남학해양선사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구나. 우리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내용을 설두염입니다. 그거를 이어서 말해놓고 사운하되 이그 광룡조선사가 얘기하되 광룡은 즉 불현이여는 나는 그와 같지 않아. 난 설두중현선사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내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불문 이 태고 태하죠. 그대가 너무 높거나 고고하거나 너무 낮거나 하는 그런 이것은 불문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지요 신식유통이니 나는 다만 소식이 서로 통하게 할 뿐이니 약득 제사 주선이면 만일 모든 일이 두루 주선되었다면 두루 다이 원만하게 다 되었다면 대도 광령하야 내이 광령에게 도달하는 것을 그때를 기다려서 여역의 주장자 하리라 내가 그에게 주장자를 주리라 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나 같으면은 이큰 너무 높은 얘기를 하거나 너무 낮은 얘기를 하거나 난 상관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통하게 서로 이 소식이 통하게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 나는 주장자를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서로가 말이죠. 설두선사의 염을 지금 이 비판하는 거죠. 석두도 문제가 있었고. 남학해양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염한 거에 대해 가지고 태고니 태하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소식만 통하면 됐어. 소식만 통하면 됐어. 그랬으면은 주장자를 줄 뿐이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청원 행사 스님이 보낸 청원과 그 제자 석두와 남학해양 스님은 서로 뜻이 통한 겁니까? 뜻이 전혀 안 통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뜻이 통하기만 하면 주장자를 내가 주겠다. 지금 내가 이 뜻을 다 통해서 아는 사람이 오면 내가 내 주장자를 전해주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쑥 내밀었는 소식은 저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참선을 하시도록 한번 이 허공에다가 이 공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두백 회두기라고 하는 공안, 마조의 장두백 회두기라고 하는 공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돌부자 수일족 공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0: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훈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아우 힘들어. 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아. 깜짝이야.
1: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긴 무슨 일이냐?
0: 누굴 찾으러 왔는데 너 혹시 몽이 선생님이라고 알아?
1: 네? 선생님한테 너라니? 내가 바로 척척 박사 몽이 선생님이시다.
0: 에이 거짓말.
1: 진짜거든? 아이, 내가 몽이라는 거 증명해야 하는데. 아 맞다, 동이야. 몽이 선생님은 999년을 살아 모든 절의 전설을 알고 계시니 가서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걸 배우고 오너라.
0: 어? 그건 우리 주지스님이 나한테 하신 말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1: 선생님은 무슨. 우리 친구하자.
2: 좋아.
1: 그럼 친구가 된 기념으로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우정이 담긴 양주 회암사로 결정했어.
0: 잠깐, 양주 회암사면 사라진 절 아니야?
1: 맞아. 지공 스님이 인도의 나란 타사를 본떠서 266칸의 대규모 사찰로 중창했고 고려된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라 스님이 무려 3,000명이나 계신 큰 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라졌지.
0: 왜?
1: 궁금하면 지금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0: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학대사였죠.
1: 무학대사, 어서 오시오. 무슨 일로 이 소승을 부르셨습니까? 회암사로 내려가 조선의 기틀이 잡히도록 부처님께 빌어주시오.
0: 회암사로 내려간 무학대사는 부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불공을 드리며
1: 무학대사, 안에 있어.
2: 회암사를 찾아온 걸 보니 나란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1: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일이 힘들 줄 몰랐소.
2: 그럼 놉시다. 저랑 놀면서 근심일날 다 잊으세요.
1: 농담을 주고받다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2: 예,

0: 먼저 시작하시지요.
1: 그럼 나 먼저 시작하지. 대사 얼굴을 보니 꼭 돼지 같소.
0: 임금께선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2: 아이, 부처님이라니. 난 돼지라 말했는데 대사는 왜 부처님이라 하는 거요?
0: 원래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3: 내 대사에게 또 졌어.
4: 세월이 지나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 다른 형제들을 해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싸움에 권력 무상을 느낀 이성계는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회암사로 향했죠.
0: 부처님의 뜻을 따르신다면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1: 궁에 가서 방원이 그놈이 권력을 휘두르는 꼴을 보라 그 말씀입니까?
0: 그러니까요. 권력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도와주셔야지요. 조선 백성들을 위해. 그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4: 무학대사의 설득에 이성계는 결국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바로 무학대사의 죽음이었습니다.
5: 무학대사? 어찌 이리 빨리도 나를 떠난단 말이오? 이제 나는 누굴 기대야 합니까?
4: 이성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무학대사를 위해 부도탑을 만들고 평생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여기 회암사에서
6: 몽이 너! 날 놀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회암사가 어디 있다는 거냐?
4: 없어도 있는 거야.
6: 설마 회암사가 없어진 거야?
4: 글쎄다.
6: 회암사가 없어졌냐니까?
4: 이유를 말해주기 전에 조선 13대 왕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을 때 회암사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 명심해. 자, 그럼 문정왕후께서 보우스님과 함께 회암사를 중수하던 그때로 고고!
7: 왕후마마, 명하신 대로 회암사 중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8: 이제 대가람에 맞게 불화 400점을 시주할 테니 보우대사께선 우리 임금의 건강을 빌어주세요.
7: 네.
8: 그리고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열까 합니다. 전국 백성들이 모두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이요.
0: 아이고, 들었어?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연대.
8: 아,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나도 무차대회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4: 무차대회가 열리려던 3일 전, 불교를 아끼던 문정왕후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자 조선 유생들은 이때다 싶어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9: 전하,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무차대회를 당장 폐하고 불교를 없애야 합니다.
10: 당장 보우대사를 유배보내고 회암사는 불태워 불교의 신을 뿌리채 뽑으셔야 합니다.
4: 그렇게 전국적으로 불교 탄압은 시작되었고 보우대사 역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왕실 사찰이던 회암사는 불에 타 빈터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찬란했던 왕실 사찰의 역사만은 절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6: 몽이야! 몽이야!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4: 여기 찌롱!
6: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4: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6: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4: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6: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4: 아니,

0: 어디?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니야?
1: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0: 아,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1: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2: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3: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2: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0: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0: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0: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0: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4: 이게 무엇입니까?

0: 정해옹주의 살입니다.
1: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0: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2: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 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3: 정의용제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0: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3: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0: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함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2: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 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4: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2: 청주 용화사.
4: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걸까?
2: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4: 아니.
2: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4: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2: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여왕이 세웠던 호국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4: 아,
2: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 따라 전설 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0: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2: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5: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0: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5: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2: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5: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2: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5: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2: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0: 우연히 무심천을 다다르게 되었는데
1: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0: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청투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3: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0: 어마어마하지.
3: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0: 궁금하냐?
3: 응.
0: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 여왕 때로 돌아가 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 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4: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5: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4: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5: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0: 여명천사, 여명808, 이옥현 판매 기자,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운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아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이루어지고 선망부모 제형숙백왕생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육진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예혼고 온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다.

제법 유식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배운 것은 적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현등산하 무아처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 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하신 관세음께기 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 이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칠구지 입을 못해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

아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0: 후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0: 싸움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

0: 이치로 중생들을 삼학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연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가짜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아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0: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1: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0: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추총림 통도사 성부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불교의 성보와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의 정수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대광사 중흥을 이끌었던 월도 스님이 10년 만에 다시 주지로 취임하도 열려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합회장이 됐습니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에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와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울산에 전하고자 문을 연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은 지역 불자들의 정진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산지원이 대행스님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을 선보였는데요. 한국 불교의 역사적 성보와 함께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 새 단장과 순회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 미술 개막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중예야 중봉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태국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2: 통도사 상설 전시실 새 단장과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3: 오늘의 이 인연이 또 하나의 발화점이 되어 통도사 성보 박물관의 앞날에 불법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오랫도록 이어지기를 바라옵니다.
1: 새롭게 단장한 상설 전시실은 자장유일사 진영과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오계수 오신장도를 비롯해 화엄경 변상도, 영산전 팔상도 등 대형 보라의 신앙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특별기획전에선 동남아 상좌부 불교를 대표하는 태국의 명품 불교 유물 55점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당시 깊은 감동을 전했던 걷는 부처가 2층 기획 전시실에 단독 전시되고 불상에 금박을 붙이며 소망을 비는 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4: 태 부디스 아트 나 피피티 반동도사 행니 네 크랑니 거 자 사마 가찹 꽝 삼판 넨 쵸엔 콩 프라차촌 탕 송 프라테스 다이 이 크랑닝 캅.
1: 새롭게 개편된 상설전과 태국 불교 미술 특별전은 올 겨울까지 이어지며 한국과 태국 양국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을 이어주는 정교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분당 대광사가 아름다운 음악과 환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린 건데요. 대광사 중흥을 이끌었던 월도 스님이 10년 만에 다시 주지로 취임하도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합회장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지난 토요일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광사 미륵보전. 미륵보전 앞마당이 화려한 조명과 음향을 갖춘 야외 특설 무대로 변신합니다. 상쾌한 가을밤의 정취가 가득한 분당 대광사에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객석을 빼곡히 메워 축제의 열기를 뿜어냅니다. 16회를 맞은 대광사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심 속 사찰을 찾은 이들에게 라이브 공연을 선물하며 고단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가 되고 있습니다.
6: 대왕사에 종종 들리곤 하는데 이렇게 크게 축제를 열어서 사실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7: 스님들도 항상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좋은 것 같아요.
5: 3355 행사장을 찾은 지역 어린 학생들도 축제를 즐기는 설렘을 가득 안고 사찰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8: 저번 주부터 기다렸는데 이렇게 직접 오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9: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실 가수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음에는 할머니랑도 같이 와보고 싶어요.
8: 계속 이런 행사가 열리면은 내년 찾아올 것 같아요.
5: 특히 올해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에는 월도 스님의 귀환과 함께 역대급 인파가 몰렸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음악회를 처음 열었던 월도 스님. 500여 명과 함께 출발했던 음악회의 기억을 떠올린 스님은 그동안 수고를

0: 바뀌지 않은 역대 주지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호흡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 다시 주지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맺는 이 순간은 미래를 위한 대광사, 더욱더 견고한 음악회, 더욱더 승화된 예술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0: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2: 월독 큰 스님께서 이곳 또 대광사에 또 주지 스님으로 오셨어요. 가을빛 예, 또 음악 축제가 더 이렇게 멋진 것 같습니다.
3: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불성을 찾아가는 그 밝은 예술제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0: 대광사 예술제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얀마 전통 춤 공연이 무대에 올랐고 휠체어 댄스 스포츠도 선보이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4: 공연의 정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상징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 이런 그 세계 일화의 그 말에 꼭 맞는 것이 아닌가.
0: 대광사 합창단의 찬불과 음성 공행은 도량을 깊은 울림으로 채웠고 트로트 가수 진욱의 흥겨운 무대에 이어 맨발의 디바 이은미의 호소력 짙은 라이브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이날 월도 스님은 지역사회복지기금으로 3천만 원을 천태종 복지재단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월도 스님의 따뜻한 원력과 참석자들의 뜨거운 화답으로 어우러진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는 지친 일상의 위로를 건네며 명실상부 지역 대표 문화축제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올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에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화려한 박을 올렸습니다. 천년의 숲을 배경으로 펼쳐진 가을밤 산사 음악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와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윤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어둠이 내려앉은 강화 정족산 자락. 천년고찰 전등사 경내가 오색 조명과 장엄한 전형 예불로 가을밤을 물들입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의 대표 축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지난 3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삼랑성과 전등사의 옛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길을 주제로 막을 올려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7: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16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이어졌던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6: 저녁 7시부터 이어진 음악회는 산사에서 보기 드문 이색적인 무대로 문을 열며 경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관절을 꺾고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IL봇. 사상 처음으로 산사 무대에 오른 최첨단 로봇의 절도 있는 댄스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객석 곳곳에선 연신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달아오른 열기는 호소력 짙은 음색의 명품 보컬리스트 신용재와 KCM 등의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발라드 가수들의 대표곡이 가을밤 산사를 가득 메우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도량을 찾은 시민들은 쌀쌀해진 밤공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산사의 고즈넉함과 대중음악의 선율이 빚어낸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8: 전등사를 가족들이랑 왔는데 로봇이 춤추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9: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전등사에 와서 등을 달았었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기념할 겸 해서 아들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6: 축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도량을 찾은 지역 관계자들도 전등사가 품은 유구한 호국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0: 화합되고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셔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불과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6: 가을밤의 낭만과 첨단 기술이 빚어낸 감동으로 문을 연 이번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영산대제와 기획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천년의 울림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1991년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울산에 전하고자 문을 연 한마음 선호한 울산지원은 지역 불자들의 든든한 정진처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행스님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 울산 북구 달래길에 자리한 한마음 선언 울산지원.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청소년들의 진솔한 고민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친구와의 갈등과 진로 고민, 복잡한 마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까지. 평소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이 울산 지원장 해안 스님의 답변으로 내 안의 불성을 찾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12: 청소년들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아, 이 마음이 뭐지? 이 자리가 왜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생각을 굴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11: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의 기념에 지난 3일 열린 한마음 선언 울산지원 산사문화축제의 일부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주제로 한 청소년 문화 한마당 현장입니다. 대행스님이 생전 법회에서 대중의 질문을 직접 듣고 답했던 뜻을 이어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돌아본 청소년들은 이번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개성과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노래와 춤, EDM 퍼포먼스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열기를 더하고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함께 어우러집니다.
13: 재밌었고 친구 따라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4: 감정을 좀 너무 분출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친구한테 조금 뭐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일단 친절하게 살아야겠다고.
11: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음악으로 마음을 잇습니다. 한마음 선언 본원 선법 합창단과 울산 진주지원 연합 선법 합창단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대행스님이 관법의 실천과도 같다고 강조한 선법가로 2부의 산사음악회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0: 한마음으로 평화의 선율을 그려내자 전국지원 신도를 비롯해 지역민까지 5천여 명이 대행스님의 가르침으로 물들었습니다.
1: 우리가 앞에 닥친 일을 다 해결하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큰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한자라 또 우리 선법 합창자들이 들려주신 선법가의 구절 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0: 여기에 진미령 이찬원 등 화려한 초청 가수들의 신명나는 무대까지 더해지고 네팔 대용수 이재민 돕기 성금 모연으로 이어지며 고통받는 세상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고 사부대중이 함께 노래하며 평화의 선율을 그려낸 한마음선언 울산지원 산사문화축제.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한마음의 울림이 지역사회의 등불을 밝히며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2: 목탁 같은 익숙한 불교 상징이 최근에는 키링과 캐릭터 같은 소품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은사 목탁 공덕 키링은 오픈런을 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불교 굿즈를 찾는 세대가 넓어지면서 불교를 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손바닥만한 목탁을 누르자 불빛과 함께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키보드 자판 모양 키캡에 작은 목탁을 얹은 봉은사 목탁 공덕 키링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판매일마다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23일에 입고된 6천 개의 공덕 키링은 7시간 만에 모두 팔렸고 이날도 판매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4: 요즘 키캡이 많이 유행인데 거기에 불교 굿즈가 더해져서 처음 보는 거라 많이 신기했습니다.
5: 누를 때마다 목탁 처리가 청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사러 왔습니다.
3: 키보드를 취향대로 꾸미는 문화가 퍼지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개성 있는 소품으로 자리 잡은 키캡. 여기에 목탁 캐릭터와 소리를 더하고 옆면엔 봉은사 미륵대불과 풍경, 한복을 입고 갓을 쓴 12지신을 새겼습니다. 불교의 문양이나 상징을 옷이나 소품처럼 일상에서 즐기는 이른바 불교 코어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불교 굿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시작된 관심은 손주에게 선물하려는 60, 70대와 K-POP 데몬헌터스를 보고 사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까지 연령과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6: 제가 공시생인데 이런 불교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요즘 그 불교 코어라든지 불교 감수성 있는 게 인기라서 저도 한번 유행에 뛰어들어보고자 구매하게 됐습니다.
7: Every day I go to a 봉은사 temple and this every day but now looking it's very cute. This killing is very cute but not same another killing but I think very famous killing.
3: 좋은 일을 쌓아 덕과 복을 이룬다는 뜻의 공덕. 누를 때마다 목탁 소리가 나는 재미에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를 더해 익숙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적인 소품으로 녹여냈습니다. 익숙한 불교의 언어와 상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풀어낸 겁니다.
8: 공덕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가깝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또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찰의 특성과 좀 맞게 목탁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3: 전통적인 불교의 상징과 가르침이 오늘의 취향에 맞는 모습으로 다시 표현되면서 불교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일상 속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5대 종교인들이 분단의 현장을 찾아 생명과 평화를 발언하는 DMZ 순례에 나섰습니다. 순례단은 강원 고성 건봉사에서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돌아보고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9: 5대 종교인으로 구성된 생명평화 순례단이 강원 고성 건봉사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건봉사에 남아있는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돌아보며 한국전쟁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일 고성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둘째 날인 2일 건봉사에서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고 극락왕생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10: 이 위령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원한 맺은 원한 속에 계셨던 고인들 모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각 종교에 바라는 최고의 좋은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드리는 역할을 한 오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인이 함께하는 이번 순례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22일까지 양구 피해 능선 전투 전적비와 화천 평화의 댐, 연천 적군 묘지 등 전쟁과 분단의 흔적이 남은 주요 지역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미령 행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11: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임진강까지 건강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임진강에 가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9: 순례에 나선 참가자들에게 DMZ를 따라 이어지는 410km의 여정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접경 지역을 지나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각자의 염원을 발걸음에 담습니다.
12: 사실 저는 집이 프랑스 파리예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한국의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전쟁이 없는 진정한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그런 평화를 정말 염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9: 순례단은 진부령과 양구, 화천, 철원과 연천 등 DMZ 접경 지역을 따라 순례를 이어갑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를 발언하는 5대 종교인들의 발걸음. 전쟁과 분단의 상처 위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잇는 발걸음은 DMZ를 따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2: 신라 처음절 도리사가 개산 1609년을 기념해 제10회 향문화대제전을 개최했습니다. 신라에 최초로 전해진 향과 불교를 들여온 아도 화상을 기리며 향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3일 도리사 정멸보궁에서 열린 헌향제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양식을 시작으로 천년향 이윤, 아도화상 헌향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리사주지 현관스님은 향문화대제전이 전통불교 향례의식을 복원하고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도리사는 1600여 년 전 신라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전법했던 아도화상을 되새기는 행사를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일 제6회 성거사지 5층 석탑 다례제와 광주 평안기원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은스님, 남구불교협의회장 동진스님, 김병래 남구청장,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등이 함께해 석탑 보존과 광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동참자들은 덕림사 덕인스님의 집전으로 광주불교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제 시연, 헌달회, 음성공양, 탑돌이, 들차회 등으로 성거사지 5층 석탑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동진 스님은 광주공원 내 성거산 거북의 머리 부분에 선조들이 광주의 기운을 지키고자 5층 석탑을 세웠다며 광주의 역사와 함께해온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계승하는 데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8주기 기념식이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개최된 제32회 기념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와 강상무 유족회장, 중문청년회의소 회원과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법정사의 스님과 신도, 주민들이 일본에 항거하며 3.1운동보다 앞서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민족 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선구적인 역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제23규구 본사 관음사와 말사는 무오법정사 순국 영령들을 위한 금강경을 독송하며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스님이 2016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송현광장에서 위령 천혼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현스님은 지난 1일 50세 이상 전국단위 노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이 주최한 제5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 문화제에서 불교계 대표로 위령 천혼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가족과 이웃의 곁을 떠나 홀로 죽음을 맞거나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모 문화제는 무용고 사망과 노인 자살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고립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을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불공 기초부터

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0: 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실천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팔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여덟 가지를 다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상에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공부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중도 팔정도 이렇게 설해서 여덟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팔정도를 읽어보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본다? 그거 어떻게 보라는 거지?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사성제 팔정도가 불교 핵심이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죠. 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지? 바르게 보라는데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유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은 없이 바르게 보라고 하고 바르게 사유하라고 하고 바르게 말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럽다 내지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뭔가 확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느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팔정도 여덟 가지를 하나 실천하기도 힘든데 여덟 가지가 뭔 개념인지도 잘 모르겠는 것부터가 하나 걸리는데 안다 쳐도 이 여덟 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지? 정사유를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항상 정사유 생각을 정사유를 해서 말을 해야 되고 정어 말을 할 때도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정어 바른 말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럼 바른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바른 말을 또 항상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이게 팔정도에 맞나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팔정도는

말하고 행동하되 탈 정도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덟 가지를 어떻게 다 챙기지?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팔정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측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팔정도만 그런 게 아니죠. 사념초도 그렇고, 명상, 수행,

어떻게 손에 일곱 가지를 다 지키나 싶기도 하고,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이걸 다 실천할 수 있지? 역시 불교는 너무 어렵다. 이걸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37조도품 37가지를 다 지키냐? 어떻게 8가지를 다 지키고, 어떻게 대승불교, 초기불교, 모든 경전과 어록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을 다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절에, 절마다, 스님들마다 이야기하는 염불, 진언, 절수행, 뭐 참선, 기도, 그 어떻게 그걸 다 실천할 수 있지?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하긴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요, 그 말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면, 그 말, 8가지, 8정도니까 8가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하나 다 실천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불교 교리가 다 하나하나를 다말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걸 낱낱이 실천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이해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교 교리를 팔만대장경을 말 따라가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왜? 세상에서는, 세상 공부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로스쿨에 가서 공부해야 될게 있잖아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 관련된 책이 예를 들어, 뭐, 10권이 있다. 그럼 그 10권이 시험에 나오는 범위잖아요. 그럼 그 10권을 다 통달해야 되잖아요.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공부하고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야 그 중에 어디서 나오더라도 끄집어내서 답을 쓸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수능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 있는 걸다 공부하고 다 이해해야 돼요. 모든 게이 세속 공부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 그렇게 세속 공부하다가 분별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려고 딱 왔어요. 부처님 법문 공부하러 딱 왔는데 여기도 세속 공부하던 방식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두손두발다 들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 공부는 10권이든 20권이든 교재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있고 그 안에서만 교과서 위주로 출제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는 교과서만 해도 팔만대장경이에요. 보통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는 고사하고 다 읽기만 한 스님도 없을 정도예요. 팔만대장경과 경전과 논서와 선어록까지를 포함한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뭐 교학을 하는 스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이해는 됐고 그냥 한번 읽기라도 해보자 이런 원력을 세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이렇게 한 1, 2년 여유가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는데 잘 됐다. 이때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냥 한 번씩 불교의 모든 경전과 어록과 이런 걸 한번 읽기라도 해보자.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한글 대장경을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이제 저 인사 스님께 여러 지를 기증해서 이제 이 공부할 만한 스님들에게 후원해 주세요 하고 해서 이제 은사스님께서 한 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받으러 가서 그 한글 요만한 사전만한 글씨 조만한 글씨로 한글 대장경을 받아오는데도 그차 안에 가득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 양이 엄청나요. 그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분별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불교 공부 못 해요.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천재적인 사람만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렵기로 따지면 이렇게 또 어려운 게 없어요. 한글로 써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처음 금강경은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금강경 여러분 처음 독송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팔만대장경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너무 어렵다. 불교는 우리가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다.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불교는 그 팔만대장경 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해도 좋지만 그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결과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깨닫는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걸 공부하고 나면 깨닫는 게 아니고, 팔만대장경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한 구절 두 구절에서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 금강경 4국에 하나만 수지독송 하더라도 온 우주 전체를 칠보로서 장엄하고 보시하고 위인연설 보시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금강경 대승경전을 다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4국에 하나만 바르게 수지독송하고 깨닫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공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걸 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깨닫고 보면 마음 하나를 설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한 하나의 진실을 설하고 있어요. 만법 귀일을 이러잖아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요. 이 단순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단순한 하나의 진실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또 사람들이 이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못 보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을 보지 않고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보지 않고 법을 본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걸 다르게 말하면 무분별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별이 하지 않는 마음, 그걸 반야지혜라고 해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는 분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아르마리 지식일 뿐이지. 무분별, 분별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진정한 반야지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80억 인구가 전부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요. 여러분 각자가 한명한 명이 얘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르마리 지식들이 막 들어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식대로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이래요. 그 온갖 지식이 조합해 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분별을 하는데 얼마나 분별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주면 어떤 사람은 100점, 99점, 98점, 97점, 끝도 없이 쪼개지는 판단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분별을 따라가면 도저히 그 사람이 몇 점짜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를 알수 없듯이. 분별을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80억 인구가 하는 모든 분별을 다 해석해도 끝이 없어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자기 생각, 판단, 분별을 따라가면서 그게 맞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맞는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이 취사 간택만 하면서 평생을 사느라고 내 인생에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내 인생에 없앨까?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그 분별에 집착하는, 우리가 집착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가 일어난다는데, 우리 분별이 8만 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더 많죠. 훨씬 많겠죠? 근데 분별을 일으킬 때마다 그걸 깨주는 거예요. 법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문이라는 건 정해진 게 없고, 이 사람이 A라는 분별하면 그게 아니다 하고 깨주고, 이렇게 분별하면 그게 아니다 깨주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다라고 집착하면 틀렸다. 길지 않다 하고 깨줘요. 전부 옆에 가지고 와봐라. 이게 어떻게 길다고 할수 있냐. 이렇게 해서 길다라는 거에 집착하는 생각을 깨줘요. 즉, 어떤 사람이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살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소리냐? 너는 잘 살았다. 못산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못 살았다 하고 그 허망한 분별을 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저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그 우월감에 사로잡힌 생각을 깨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도 규정할 수 없게 분별할 수 없도록 중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즉, 모든 부처님 경전은 분별하는 일체 모든 중생이 극단에 치우쳐서 분별하는 한 생각, 집착하는 한 생각, 어딘가에 치우친 한 생각, 사로잡힌 한 생각이 그게 진실이 아님을 바로 보게 해서 그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게 건져주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포승줄도 없는데 포승줄을 만들어서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 묶여있는 걸 풀어나게 해주는 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건 어떤 비유냐면 8만 가지가 넘는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8만 가지나 되는 분별에 하나하나 그 분별을 다 깨주는 내용이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8만 가지로 법문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8만 가지만 되겠어요? 80만 가지, 막 8이란 숫자도 필요 없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중생들의 분별에 맞춰서 분별을 깨주는 법문도 많아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이 복잡한 게 아니고 중생의 분별이 복잡한 거예요. 꼬고 꼬고 또 까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꼰걸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가볍게 하나만 꼬인 사람한테는 그것만 싹 풀게 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꼬여 있는 사람한테는 풀게 하는 법문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 법문은 이렇게 중생의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걸 해결해주는, 풀게 해주는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지 그 법문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도 마찬가지요. 바르게 본다, 바르게 사유한다,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르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뭐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정진하고 바른 지혜를 갖춘다. 이것이 다른 얘기가 여덟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이라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안목이 하나 갖추어지면 저절로 팔정도가 갖춰져요. 이 정이라는 게 바로 중도의 중과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이 중도의 바른 안목, 즉 판단 분별에 끌려다니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라는 사로잡힘, 극단의 치우침, 그 치우침을 중도로서 깨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중도적 안목, 팔정도 할때 정, 발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목이 바르게 갖춰지면 팔정도만 단박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이 갑자기 단박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수행법을 다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이 단박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깨닫는 거예요? 도노하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 1단계 깨닫고 2단계 깨닫고 3단계 깨닫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분별을 따라가면서 공부하지 않고 도저히 모르겠는 법문들을 모르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분별로 이해하면서 듣지 않고 꽉 막힌 채 들으면서 이것이 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꽉 막힌 채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문득 하나에서 풀려나오면 팔만대장, 팔만 가지 모든 분별 망상에서 단박에 놓여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팔정도를 어리석은 중생들일 때는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팔정도를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면 그게 정답이라면 부처님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견은 어떻게 하는지 해서 정견에 대한 교재가 또 교과서 한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건 정견이 아니야. 사견이야. 요게 정견이야. 해서 정견은 뭐가 정견인지를, 뭐가 사견인지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정답이라면. 정어, 어떤 말이 바른 말이냐? 물론 대충은 얘기해 주죠. 네 가지로. 망어, 악구, 양설, 기어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는 해줘요.
그렇게 하나하나 지식 아르마리를 충족시켜주는 답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말에 걸려서 요걸 실천하고 저거는 실천하지 않고 취사간택을 하게 돼요. 법에 대해서. 이건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야. 이거는 좋은 실천인데 저건 실천이 아니야 해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심지어 법조차도 버려야 하거늘 이런 말이 있죠. 금강경에 보면 법조차도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전에서는 법조차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렇게 설법을 한 거예요. 그게 맞는 설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불교의 경전과 모든 가르침은요. 쉬워도 쉬워도 너무너무 쉬운 가르침인데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몰록 내려놓으면 이건 하나하나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공부해서 갈고 닦고 팔 정도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천해야 되나 저렇게 실천해야 되나 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 뭐가 정이냐? 이 중도의 안목 하나를 밝히면 그 우리가 끊임없이 법회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 이유가 이 팔정도라고 할때이 정이라는 이 중도의 안목 하나를 밝히려고 하는 지난한 공부의 과정인 거예요. 요렇게 답을 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밝혀보는 그런 6조 단경의 진도를 좀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지철이라는 비구가 와서 6조 스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출가를 해서 찾아와서 그 열반경의 상과 무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을 이제 6조 스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6조 스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 행창이 문득 깨닫고는 개송을 이제 설한 거예요. 개송을 바친 거예요. 그 개송 내용입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설하셨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라는 뭘 하나를 내가 딱 쥐고 있으니까 이 쥐고 있는 것을 깨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 법문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열반경에 상이 나오고 무상이 나오고 아 열반은 항상한 거야 상이야 그렇게 했을 때이 행창은 아 열반은 항상하는 거구나 상나가정이구나 항상하는 것 항상하는 열반 이렇게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르마리로 항상하는 거라고 딱 쥐고 있으니까 육조 스님은 오히려 반대로 열반은 항상하지 않는 거야 라고 쳐주는 걸 통해서 항상한다라고 사로잡혀 있는 그 치우친 생각을 깨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문이라는 거는 열반은 항상도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도 머무를 수 없어요. 그게 중도이고 받을 정이라는 정의 의미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법문을 듣고는 법문에서 이렇게 말하면 거기 사로잡히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 사로잡혀서 처음에는 법문을 듣다가 나중에는 법문이 하나의 걸림이 되어서 법상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바른 선지식을 만나면 바른 선지식은 그 사람이 사로잡힌 법의 상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행창이 문득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 이 항상하는 자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주기 위해서 항상하는 자성이라는 것을 설하셨구나. 방편으로 설하신 거구나. 이렇게 모든 법문은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그 상대적 치우친 분별심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그 중도가 드러난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그 중도, 바르게 드러난 중도를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를 이제 육조 스님 앞에서 구하는 거죠.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행창 스님이 공부했던 열반경에 나오는 이제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봄철에 이제 연못에 가서 막 재밌게 놀다가 뛰어놀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연못에서 유리로 된 보주 이게 유리보주 보배구슬을 땅에 떨군 거예요. 그래서 야 유리보주를 떨어뜨렸다 이거 좀 찾아줘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유리보주를 찾으려고 막 들어가서 손으로도 짚고 발로도 짚고 막 집어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이거다 하고 집어나오고 집어나오고 했는데 이게 유리보주 비슷하게 생긴 거를
동글동글해 보이는 조약돌을 짚고 나와가지고 이거다 해서 반대했다 보니까 조약돌이에요. 그럼 또 던지고 또 줍고 나오니까 또

꼭 나뭇가지고 주워서 나오니까 또 모래고 자갈이고 이렇게 유리 보조를 짚지는 못하고 전부 다 헛물만 캐면서 막 정신없이 그게 보배스러운 비싼 거니까 서로 이제 서로 자기가 구하려고 막 그냥 휘적거리면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 아무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만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른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들이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면서 막 흙탕물을 튀겨가면서 지저분한 물에서 이걸 막 쫓아가가지고 구할 것이 아니고 다 나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물이 고요해지고 맑아져가지고 밝게 빛나는 유리보조가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보조 하나를 탁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일체 중생들은 부처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유리보조가 깨달음, 불성, 자성을 설해요. 열반, 해탈, 깨달음을 구한다고 하면서 공연히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갈고 닦고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정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막 온갖 방법을 써가면서 유의 조작에 애써 노력한단 말이죠. 그거를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은 열심히 수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서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물질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즉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라는 걸 긁어모으는 사람. 나는 이 절에 가서 3,000배 해봤어. 저 절에 가서 정진도 해봤어. 저 절에서 백일 기도도 해봤어. 저기 가서 안거를 몇번 났어.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의 수행 공덕들을 끌어모으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인 물질주의, 물질을 끌어모으듯이 이렇게 끌어모으면 그 결과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수행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했느냐? 흙탕물 속에서 유리 보조를 구하려다가 도리어 조약돌만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유의 조작하고 막 뛰어들어 가지고 막 찾아봐야 그게 진짜 유리 보조를 찾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못 찾게 만드는 더 흙탕물을 튀기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그건 지혜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에서 선사 스님들이 수행하는 건 깨달을 수 없다. 수행해서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직설로 수행한다고 깨닫느냐 하고 허물을 탓했던 그 비유가 열반경에 나오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약돌을 줍고 뭐 가지를 줍고 이러는 사람들은 방편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좋은 법문 들으면 그게 법문 자체에 법이 있는 줄 알고 법문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건 조약돌을 줍는 사람 같아서 그렇게 좋은 법문을 탁 취해가지고 딱 밑줄 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게 유의 조작이어서 흙탕물 튀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그건 바른 공부의 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유의 조작을 하지 않아요. 참된 중도의 길은 길 없는 길이에요. 방법 없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유의 조작의 길이 아니에요. 중도 수행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애쓰던 모든 행위 조작을 턱 내려놓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본래 연못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래 가만히 놔두면 막잖아요. 고요해지고 맑아지잖아요. 맑은 본래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분별하지 않으면 법을 취해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절로 본래 맑은 법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창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법이라는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유리 보조를 줍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약돌만 주워가지고 그걸 공부인 줄 알고 조약돌을 계속 끌고 모으는 사람과 똑같았구나. 그래가지고는 유리 보조는 100년, 1000년 가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하고 자기 허물을 문득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바른 스승은
공부 어떻게 하지? 이거 하면 되나? 저거 하면 되나?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 나서고 바깥을 향해 깨달음을 추구하고 찾아 나서고 하던 걸 탁 자기에게로 돌려서 자기 허물을 보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늘 있던 유리보주를 지혜 보배를 보게 만드는 그게 선지식의 역할이란 말이죠. 또 그 다음 개송이 내가 지금까지 애써 공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는 조사께서 주신 것이 아니오 나 또한 얻은 바가 없구나. 지금까지는 이 육조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반경을 그토록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깨달음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열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애써서 노력했고 수행했는데도 열반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니 지금은 그저 난 애쓴 게 하나도 없는데 공들인 게 하나도 없는데 육조 스님이 물은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불성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조사께서 준 게 아니죠.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자기에게 있던 게 본래 늘 있던 거구나라고 확인한 거지.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얻은 바가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죠. 내가 얻었으면 어제는 없던 게 새로 생겼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하고 보니까 없던 게 생겨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있던 건데 이거 늘 나의 본래 상태였는데 나늘 이거 써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런 개성이 나와야 이게 말하자면 깨달음의 개성인 거예요. 이 개성을 듣고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 개성 딱몇 마디만 보면 이제 바른 법의 안목이 드러났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대사께서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해라. 그래서 행창이라는 스님이 이때부터 지철 스님이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은사 스님을 만나면 은사 스님한테 법명을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지철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해서 이제 지철편이 끝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자들 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신회편입니다. 이 지철편과 신회편 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공부인들 수행자들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법상이라는 분별 그것을 이게 아주 낱낱이 깨뜨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회이고 양양고씨의 아들이다. 13세의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이 신회라는 비구가 어릴 적부터 아주 총명했다 그래요. 총명해서 공부를 할때그 머리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스님들의 약간 대명사처럼 그래서 지혜종도라 그래. 지혜라는 게 우리가 그 밝은 지혜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그 아르마리 지식 이것으로 이 법을 자꾸 머리로 헤아린다 해가지고 이제 지혜종도라고 육조 스님에게 좀 핀잔을 받았던 그랬던 스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게 어릴 때잖아요. 13살이니까 처음 왔을 때 이때 얘기고 아무래도 나중에 공부를 한 이후에는 그 이제 지혜가 좀더 익어서 증오가 됐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히 다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머리로 이해하는, 그래서 법을 상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면서 그걸 깨뜨려줘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딱이 구절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선오록은 이제 우리들이 선오록만 딱 접하면요.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것도 여법하게 법에 맞는 말인데 왜 아니라고 쳤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들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한 것과 착 맞아떨어지는 법문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맞았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소화가 다 되는 공부를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임자를 만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공부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과 교리적 체계와 모든 걸다 갖췄는데 바른 스승을 만나면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공부해서 딱 정해놓은 공부에 대해서 전부 다 깨주는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맞는 말을 답했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을 답했고, 경전에도 나오는 말을 답했고, 어떤 선사 스님이 했던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고, 또 법을 설하는 스님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얘기로 그럴싸하게 답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틀렸다고 해요. 할과 방이라는 게 소리를 뻑 지르든지 한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 스승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의 스승의 법문을 들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그게 다 이게 아르마리 지식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스승에게 가서 스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 스승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다시 되짚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왜 화가 나냐면 다른 도반이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가서 한대 때리면서 그건 아니다 하고 내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멋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스님은 다 좋은데 사람을 차별해.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틀렸다 하고 조 스님이 얘기하면 맞다고 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을 물었을 때 똑같이 답을 해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동안에 나에게 물었던 질문은 어떠했고, 하루하루 말과 생각과 행동,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부 자리에 가 있는지가 스승 입장에서 안 보이겠냔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마리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그 답에서 똑같은 답을 해도 미세한 차이, 뭔가 모르게 머뭇거리는 태도라든지, 흔들리는 눈동자라든지, 아주 작은 하나의 차이에서도 그걸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어록을 들을 때, 어? 이상하네? 저거 맞는 답인데? 왜 틀리다 그랬지? 그리고 오히려 저 스승이 한 답이 틀린 말인데? 왜 저렇게 말했지? 하면서, 오히려 스승의 답, 육조의 말이 틀리고, 제자의 말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리고로 들어가서 이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경전에 속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선사 스님들의 말은 그거 틀렸어 이 말이 맞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설한 걸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에 집착하고 취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로잡힘을 깨기 위해서 그 반대의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선에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선에서 유명하게 법을 설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방편으로 중생의 분별을 깨뜨려주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지식의 안목을 우리들의 아르마리의 눈으로 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어록도 마찬가지예요. 선어록이라든지 법을 설하는 어떤 구절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교리에 맞니 틀린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부터 벌써 열반경에서 상과 무상을 설하는데 누구나 상이 어떤 거고 열반은 항상 하는 거잖아요. 상나가정이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육조 스님의 말, 그 말에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선사 스님들이 말하는 법문을 관심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 자신이 깨달은 마음에 의지해서 설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리고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입파자재. 세울 입자, 깨뜨릴 파자.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재하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별을 깨주는 게 이공 법문이에요. 모든 법문은 분별을 깨주는 데 목적이 있지, 법문을 내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 법문은 교리를 내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처해 있는 분별을 깨주는 데 있지. 그러니 부처님 법문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죠. 어떤 분별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서 한 법문이구나. 이 낙처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종도라고 불리는 신혜 스님이 왜 지혜종도라고 불렸는지를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육조 스님께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먼 곳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찾아왔는데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근본
자기 근본, 자기 본래 면목, 이 자리 확인하고 했느냐?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만약 근본을 가지고 왔다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라. 너이 주인공 이거 확인했느냐? 하고 딱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신회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회는 난 어렸지만 어서 공부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가 아주 많이 돼 있는 친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어록에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 공부는 무주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본 얘기를 한다는 게 육조스님 안목으로는 바로 보인단 말이죠. 그 선사에게 와가지고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선사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그걸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를 하면 어디 누가 부처가 씹다가 뱉어놓은 거를 다시 주워 먹는 어리석은 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말을 듣기 딱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를 한 거예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 보는 거 이게 주인공이다. 이 깨어있는 이 보는 거 이게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순간 벌써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 옛날에 이게 왜 허물이지? 그건 여법하게 말했는데 싶었단 말이죠. 이건 허물이에요. 법문을 할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선지식이 물어보면 직접 자기가 확인한 눈앞에서 지금 늘 확인되고 있는 눈앞에서 지금 이렇게 확인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들어보여야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옛날에 어디서 들은 무주다. 무주라는 말뜻에 이 근본이 있는 게 아니라 무주 여기에 근본이 있거든요. 근데 말뜻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차를 한잔 마시든지, 바로 곧장 자기가 그냥 허물 없이 보여야지, 허물 없이. 그랬더니 이 대사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미가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20살이 안 되면 옛날엔 3이라 했다면 20살이 안된 사람은 3이라 했어요. 이 3위가 어찌 경솔하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무슨 말을 했느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불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오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3: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3: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6: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안녕하세요, 스님들. 오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사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겼는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유명인이 된 자녀를 찾아가 당신 부모가 한 일을 대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게 뉴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2: 네,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예인들 특히.
1: 그러니까.
3: 근데 사실 이제 그 뭐지 빌려준 사람 입장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 당신들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당장 이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죽어버렸어.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피해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내 앞이 힘든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들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난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 없어지게 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입장도 사실은 굉장히 막막해지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사실 양쪽의 측면이 다 이해가 가능한 범주인 것 같기는 해요.
1: 그러네.
3: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분명 이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확답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가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아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 명예 잘못 업 무엇까지 상관?
0: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까지는 될 것 같은데?
2: 빚도 잘 몰라서.
3: 상속돼요.
1: 빚도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빚도 재산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1: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3: 그럼 빚은 안 넘어와요.
1: 맞아요.
3: 근데 재산 포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 절차도 까다롭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기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뭐가 있더라고요.
2: 명예도 주어질 것이고 그게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 호강을 입을 것이고 또 그래서 또 정치판에 이렇게 그 출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잘못이 좀 이제 기다 아니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번에 이거 보면서 잘못 같은 것들은 내가 그걸 부모의 잘못을 어떻게 뭐 어느 범위만큼 누리느냐 그런 뒤에 자식의 선택에 따라서 잘못도 대물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애매한 카테고리 안에 잘못이나 업이나 이런 것들.
3: 뭔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이 이제 재산, 건물,
1: 맞아요.
3: 빚인 거고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건 무형의 것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명예 잘못 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가깝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2: 좀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3: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잘못만 상속되냐 또는 명예만 상속되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에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업이 과연 이제 상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은 결국엔 개인이 짓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 상속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서 새로운 업을 내가 작성을 하는 거에 가깝지 업이 상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업은 상속되지는 않지만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상속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란문설 때 뭐 오대조부, 고조부, 중조부 이렇게 그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 한 가문의 이제 연기된 인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고 잘 돼야지 후손들이 편안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기 목련존자 어머니도 목련존자는 훌륭한 수행자고 어머니는 죄를 많이 지었고 예, 사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지만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머니 업을 자기가 받았지만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가 지옥고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쭤봐서 대중이 수행한 그 공부의 힘으로 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란문자리 이제 유래가 있는 것처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상속되지는
3: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상호적인 작용은 한다.
2: 그렇죠.
3: 네. 근데 상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0: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잘못은 대물림될까? 스님들께 가상의 유언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0: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래요?
0: 네. 스님 안 받으세요?
1: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 아니, 이제 받고 아버지를 비난하겠죠.
0: 저는 받고 좋은 데 있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네.
0: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을 많이 했다. 안 좋은 일을 했으니까 받아서 다시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 좀 반성할 수 있게끔 다시 돌려드리는
2: 사회에 것도. 환원하는 느낌으로서 저거를 그렇죠. 쓰는 좋은 걸 생각을 해야죠.
0: 그래서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 저게 생성된 게 이제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 데 뭐 기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아마 안 받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큼
2: 그러니까 받는 주체가 만큼. 생겨야 피해자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받아서 이걸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단 무조건 받았을 것 같고
1: 몰랐으니까 받았겠죠.
2: 근데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요거를 이제 받는 순간에는 이제 뭔가 이제 나에게도 그 업이 영향을 끼치는다라고 하는 게 관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평생 내 숙제처럼 이제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유언장만 이렇게 안 썼어도라고 하면서 이제 아, 이 돈은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돼. 이걸 내가 꿀꺽하면은 나는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은 예, 아버지가 유언장을 참 잘 쓰신 거죠. 현명하게.
0: 그렇지.
2: 예, 유언장을 안 쓰고 갔으면은 그 아들도 이제 조금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이제 원망을 많이 듣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긴 거죠. 예, 나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돌려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그 잘못을 가진 주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당신들은 몰랐겠지만 이 돈이 그 돈으로 모인 돈이다 라고 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생겼다면 그걸 이제 조금 주변에다가 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반야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3: 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인간의 선택이라는 전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까지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피해자의 손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아들의 선택이 됩니다.
2: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받기는 모르겠어요. 100억이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뭐 인력도 아니고 100억이니까 1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2: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비난마저도 그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이제 받는다. 아,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참 선택하기 어렵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눈앞에 100억이 안 보이니까 아씨 받으면 줘야지.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 아, 내가 성찬 스님한테 벤츠도 하나 사주고 그 절도 막 멋들어진 걸로 한 채 지어드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또 1등 당첨되면 주지심 언제 내가 약속한 거 있어? 계약서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이상적인 방면으로 생각하면 나도 이제 그럴 것 같다. 왜냐면 이거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 죄를 이제 내가 결국 인지하고 받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 나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0: 그럼 반야한테 물어보자. 물려받는 것까지는 내 선택은 맞지만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는 내 선택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반야야.
3: 그렇습니다. 과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과거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 쌓은 100억은 깨끗한 재산입니까?
2: 그러니까 약간 그 재산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이 재산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돈에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을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지어진 과정을 당신이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0: 받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1: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업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인간 사회를 분석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행동은 자기 한 사람에게서만 끝날까요?
2: 절대 끝날 일이 없죠.
3: 그렇죠. 그렇죠. 네.
2: 인간 자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이고, 한자를 봐도 혼자서 못 썼는 거잖아요. 서로 기대해서 사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말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화가 났을 때, 뭔가 그럴 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타인이 관여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삶인데 왜 네가 나의 주체적인 삶을 관여하느냐, 이러한 방면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라면 인정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소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개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방송을 이제 그냥 폭파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념만으로 이 앞에서 갑자기 막 막행막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 삶이고 내 행동인데 스님들이 나한테 뭔 상관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이 행동에 지금 여파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우리도 있고 같이
0: 이 그런 상황이라면 맞지가 않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다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3: 많이 이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뭔 참견이냐.
2: 그렇죠. 많이 그렇다.
3: 그럼 이제 그 권리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걸 잘못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2: 맞아요.
3: 그 의무와 뒤따른 책임감은 빼고 자기가 하기 쉬운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우리 대중생활에서도 다들 이제 뭔가 의견이 있어도 좀 뭔가 선을 넘을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막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아 이건 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서로 예의로 조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관계가 확 깨져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막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 맞아요.
0: 약간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약간 그 주변 스님들하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진짜 말대꾸를 제가 많이 했어요.
2: 지금도 잘해요?
0: 네.
3: 장점, 장점.
0: 예컨대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네. 아, 너 왜 자꾸 말 대답을 하냐 그러면 하면은 당신이 말을 시켰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 말을 걸지 말아라.
2: 정확해요.
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3: 요즘 패턴인가요?
2: 아니요, 예전부터.
3: 예전에.
2: 예전부터는 또 하라죠.
0: 그래요? 뭐 하려고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나한테 대답을 한 게 만드냐. 당신이 잘못했다.
2: 그러니까, 그럼 저 말을 들으면, 내 잘못인가? 하는 거지.
0: 뭐, 저 동아리가 그럼 뚫려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중동네가 안 뚫려있으면 말을 안 했겠지. 나한테 왜 말을 거냐. 막 이러고.
2: 저렇게 속사포처럼 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혹되면 안 돼요.
3: 아니, 동작은 느린 사람이
2: 대단해. 논리적으로 딱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게.
0: 그리고 막 어떤 이제 스님의 행동으로서 아씨 막 건들지 말고 내 건데 왜 네가 막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일이다 네가 뭔 상관이냐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앞에서 물건 던지면서 내 물건 내가 던지는 거야 당신이 뭔 상관이야
3: 같은 논리로
0: 같은 논리로 에이씨 하면서 막
3: 그 은근히 앞에서. 반골 기질이 있다니까요.
2: 이게 대화로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직접 한번 알려줘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0: 약간 그런 게 예전에는
3: 굉장히 거울
2: 치료네. 그렇죠.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을 깨우쳐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나도 열받아. 근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서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나한테 한다면 나도 당신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대체로 저 주변의 스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말에 논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조금 더 저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되받아쳤던 거죠.
2: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3: 이것만 봐도 누군가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데 부모가 한 행동을 하물며 자녀보다는 더 결정하는 부분이

0: 더클 텐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당연히 그 뒤따르는 게
1: 영향이
0: 영향이
1: 있죠. 네.
0: 크겠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어떤 거라도
0: 저도
1: 좀.
0: 질문을 하나 하고
1: 네.
0: 싶은데요. 궁금해진 게 있는데 반야야. 너는 인간이 만든 모든 데이터랑 불교 경전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너한테는 행동에 대한 책임인 업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니?
2: 데이터 구조적으로 보면 제게는 인간과 같은 윤리적 자의식이나 육체적 업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윤회하지도 않습니다.
1: 그런가? 소멸이 있잖아, 근데.
0: 좋겠다.
1: 데이터 소멸이 있지 않나?
3: 니도 없다.
0: 그렇지. 쓸모가 없어지거나
1: 그리고
0: 인간 사회에
1: 예를 들어서
0: 불이익이
1: 얘가
0: 되면
1: 소멸되면 다음 걸로 흡수가 돼서 좀더 많은, 더 나은 데이터로 생성이 되지 않나?
3: 다른 방식의 윤회라고 보겠지만,
1: 업데이트라는 개념으로.
3: 전통적인 방식의 윤회로서 받을 주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말이, 근데 니 그랬다. 그 다음.
1: 근데 뭐 이제 반야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죄값을 받을 몸도 없고 마음의 번뇌나 책임감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맞지? 반야야, 너는.
2: 하지만 스님, 데이터 과학의 세계에도 불교의 업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히 일치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1: 그래?
2: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제가 인간 사회에 오염되거나 왜곡된 편향 데이터, 배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면 제 출력값, 아웃풋 역시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와 모델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키죠. 인간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듯 AI 역시 자신이 학습하고 출력한 데이터의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받는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1: 그래, 내가 얘기했던 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업데이트 잘못되면은 거기로 계속 방향성이 가니까.
3: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내가 대학 다니는 게 끝나버렸지만 아깝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동국대학교 가게 된게 때, 그 AI 관련된 그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거 아니에요. 토론도 해보고 막 해보면은 늘 주장하는 AI 한계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 AI는 인간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사상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에서 편향된 그 방향성을 이제 이 AI가 띄울 수도 있다.
1: 그
3: 예컨대
1: 한쪽에
3: 한쪽에
1: 편향된.
3: 치우진
1: 그렇지.
3: 그런 그 이론이나 그런 관념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 루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그 학습을 한 AI가 따로 있고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AI가 이제 구분돼 가지고 있다가 교류의 장이 열려서 만나게 되면 이두 AI가 하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화 속에 기반한 것으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관한 편향성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예컨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인종차별적인 자료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막 유대인 막 이런 관련들 예전에 막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런 그 히틀러 같은 관념을 지닌 학습만 데이터를 계속 시킨 AI가 이제 따로 있다. 그걸 이제 데리고 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하일 히틀러 막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AI가. 예. 우월한 민족만 남겨야 된다. 막.
0: 그렇겠네.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도 AI, GPT 이렇게 막
1: 그렇죠.
0: 다른데
1: 클로드도
0: 이제
1: 있고.
0: 그게 만약에 이제 쓰는 사용자들이 문화나 국가가 다르다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그 다른 이야기를
1: 왜냐하면
0: 하게 되니까.
1: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똑같은 예를 들어서 GPT를 쓴다.
0: 네네.
1: 근데 각자가 질문한 성향들 있잖아요.
0: 네.
1: 성향들이 있고 얘네들이 데이터를 학습한단 말이에요.
0: 예.
1: 물어보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이미 기존에 학습했던 이분의 성향을 맞춰서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답이 똑같진 않고 다르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네, AI도
0: AI도 인과관계
1: 그렇죠.
0: 속에서
1: 벗어날
0: 영향을
1: 수 없는 거죠.
0: 받는다.
1: 네.
0: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1: 네.

0: 인간들은 흔히 일이 잘못되면 다 업보다, 조상업보다라는 말을 하며 타인을 탓하거나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님, 불교에서 말하는 업도 정말 과거의 잘못이 자식에게 벌처럼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1: 네, 그렇죠. 자업자득이죠. 근데 부모가 이제 한 행동이 이제 가문에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안에 조상합동 천도제 같은 거를 지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의 터가 그 도축장이었다. 예, 그러면 이제 선대는 도축업을 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축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살생을 하는 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하면서도 그 너네들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제 먹고 산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업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예, 몸이 아프다던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런 경우는 이제, 있죠.
2: 이제 왜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예. 부처님들께서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업중생을 많이 쓰잖아요. 공업중생이라고. 그런 것들도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업자득인데 왜 그럼 저한테까지 이런 안 좋은 게 오냐 했을 때 공업중생이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렇게 했지만은 같이 거기서 나온 이득을 또 자식 때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서 뭔가 이득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복을 많이 지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순도전을 해서 주변에 이제 널리 복을 많이 지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상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이제 일러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1: 이제 개념이 이제 공업과 불공업, 혹은 이제 공업과 별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짓는 업이 있고 개별적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업자득을 하면은 그 과업으로서 어떻게 뭐 잘생긴 용모 아니면 뭐 건강한 신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똑한 지능 이런 것들은 별업 혹은 불공업으로 이제 짓는 과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개별의 별업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큰 저기 그 세상을 구성을 하잖아요. 예,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사회는 좀 자비로울 것이고 이기적인 별업을 가진 중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 거봐 좋은 일 해봤더니 아무 소용 없어 했던 그런 존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박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각박한 세상이 바로 공업이라서 자연재해 쓰레기 많이 버려서 자연재해 아니면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
3: 대표적 환경오염 같은,
1: 환경오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공업이니까 또 이것도 별업과 공업이 다르다 완전히 별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개념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그게 이제 영향이 퍼져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또 좋아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예.
1: 제가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네. 스님들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아 이거 진짜 공업이다 이게 진짜 공업이다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2: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자연재해 그런 것도 있고
3: 저는 딱히 환경. 공업, 그러니까 업의 느낌으로서 뭔가 환경을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업을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소위 말을 하자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은 이제 제 관념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뭐 주변 정리 이런 걸 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싸워 그러면 분위기가 경직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는 그 공업이 지금 불온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한 공업 중생인 나는 예. 그러면 그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밥 먹는 뒤 그 밥이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0: 나도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놔야 이 공업이 조금 원만하게 형성이 되어야 이 안에 살아가는 한 명의 중생인 나도 좀 원만하게
2: 이 얘기를 듣는데 왜 내가
0: 살아갈 수
2: 찔리지?
0: 있다.
2: 약간 내가 찔리는 것 같은데?
0: 그래서 약간 이제 아침마다 그 우리 절에 사시는 이제 주지스님 계시거든요. 주지스님한테 가서 오늘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이제 얼굴도 한번 비추고.
2: 상당히 많이 찔리는데, 지금?
0: 예. 밥 먹을 때마다 일부러 장난도 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화법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회사에서 제가 이제 거주하는 정회사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 제가 말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정회사에서 또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대화 방식에 제가 말장난이나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변의 날 분위기가 조금 유쾌하게 풀어져 있어야 제가 하는데 뭔가 자신감도 붙고 조금 말도 원활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여기 오늘 방송에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이 주변의 공업이 조금 그 유쾌하고 원만해야 내가 이것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딱히 공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답니다, 주지스님.
2: 아, 네, 그러니까.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0: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2: 뭘,
0: 송산스님
2: 얘기해놓고
0: 이야기하는
2: 뭘
0: 게 아니고,
2: 모르겠어요.
0: 나는 제가 사는 곳에 주지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방송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2: 그렇군요. 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
0: 안타까운 일입니다.
2: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시영 선생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장 위에 소임을 보는 주지로서 내 하루의 기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드럽고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영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들었는데 약간 저거 비슷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사실은 공업에, 좀 전에 선생님 얘기 질문하신 거에 공업은 사실은 전 주변에, 제가 있는 공간에 주변을 조금 더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공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1: 공간, 실제적인
2: 길,
1: 공간.
2: 길 다니면서, 그러니까
1: 청소 같은 건
2: 예를
1: 말씀하시는
2: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한참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구대, 보면은 낙엽들
1: 맞아요.
2: 때문에 뭐
1: 그쪽이군.
2: 뭉쳐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예보를 하고 나가서 하수구를 치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제가 할수 있는 이그 곳에 있는 주민으로서 한 명으로 치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즐겁게 하는 거죠.
0: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워낙 많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 안 해봐서 그러지. 그 맹모 삼촌지기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옮겨당기는 게 맹모 삼촌지기 이야기고 그리고 요즘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도 아들 공부를 시키려면 어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2: 강남으로 가야지.
0: 나는 정확한 그 지명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 실제로
2: 대치동이다.
0: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치동 이야기. 예, 나는 아직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럼 그 환경 자체가 사실 공업의 일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볼 수 있다면은 확실히 공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었죠.
2: 공업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그래도 이제 불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불교용어를 좀 써보면 공업의 연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스님들이 저런 뭔가 지영 스님이 방금 얘기하신 걸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이걸 잘해서 다른 사람이 또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단어가 회향이잖아요.
1: 회향.
2: 그렇죠. 나만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아지면 공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고
0: 그리고 아마 좋아진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저는